0: 6월 30일 화요일 어느새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문세 사랑은 늘 도망가 첫 곡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사랑만 도망갈까요? 세월도 도망가고 있네요. 어쩌면 사랑보다 세월이 더 빠르게 도망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훌쩍 흐르는 것도 매달 말일에 서면 눈썹 휘날리듯 빠르게 느껴지는데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지 않나요? 벌써 절반이라니. 병우년 적토마의 고삐를 잠시 우리 쉬어가자라고 당겨보고 싶어지네요.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CPBC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빵톡으로 그리고 문자로 우리 사연 나눠주세요. 어느새 하루하루 살다 보니 6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2037님. 별 다섯 개 중에 두 개는 줘야겠어요. 내 자신을 아껴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임유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9: 똥 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잠깐. 반인 반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은 인간, 반은 동물 혹은 괴물인 인간과 동물의 특징을 모두 지닌 가공의 존재죠. 토테미즘이 발달했던 동양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천일합일 사상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자연의 가장 역동적인 모습으로 여기며 신성하게 숭배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합쳐진 반인 반수 역시 괴물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하나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지요. 선과 악, 두 가지 인격이라는 이중 인격을 떠올리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리고 오페라 극장 지하에 숨어 사는 유령, 얼굴을 반쪽만 가린 가면을 쓰고 프리마돈나를 사랑했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와 아름다운 선율로 기억되는 작품 오페라의 유령도 떠오릅니다. 그 뮤지컬을 상징하는 건 바로 얼굴 반쪽을 가린 가면입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유령의 얼굴과 그 마음이 가려진 채로 우리의 상상에 맡겨지는데요. 그 신비로움과 어딘가 위험한 듯한 상상이 바로 그 가면이 주는 매력이죠. 겉으로 다 드러난 것보다 슬며시 실루엣만 보여주는 것. 그럴 땐 우리의 상상과 기대감이 달라집니다. 칼이 칼집에 들어있을 때가 밖에 나와 있을 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과도 통합니다. 물감을 여러 가지 짜서 도화지를 반으로 접으면 반대편에도 순식간에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데칼 코마니처럼요. 이제 2020년이 딱 절반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아쉬움이 남았다 해도 아직 남아있는 6달이라는 시간은 지금 우리에게는 오페라의 유령 속 가려진 가면처럼 신비로움과 약간의 초조함이 함께 머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건 바로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이기도 하지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의 나머지 반, 그 시간들이 조금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오페라의 유령 OST곡이었죠. Think of Me, 레슬리 게릿, 크리스 코코란이었습니다. 반인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 신화 속에서 참 많이 다뤄지죠. 이중인격, 다중인격 다룬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너무 복잡한 시대에서 살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나는 멀티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반성도 해보고요. 올해 이제 정확히 절반 고개까지 왔는데요. 오페라 유령의 그 가면처럼 얼굴 반쪽을 가린 그 시그니처처럼 앞으로 남은 반년의 시간 역시 신비로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함께 공존할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앞쪽 절반이 조금 미진했다면 1월에서 6월까지 조금 미진한 것 같다면 나머지 절반의 그림 데칼코마니의 반쪽은 조금 더 생기 있고 활력 있고 알차게 채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 그 생각들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책 한 줄도 함께 나눠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성물빵 봉사날이라 일찍 성당에 도착했어요. 노부자님. 좋아하는 예수성신 성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네요. 조금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함께 되는 그런 하루 되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네요.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예수성신 성월 마지막 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7월이 있어서 또 행복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9697님이 신청하셨어요.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아, 또 하나 있어요. 우리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오늘 같은 날은 잘 들으시고 여유 있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으시고 또 7월에 또 문화 행사 한번 해주셔야죠. 2주의 문화 선물, 플루티스트 장선우, 오보이스트 조경은 등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소누리테 목간 5중주의 16회 정기 연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냐고요?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낮 2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원하시는 분 샵 1053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샵 1053으로 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공연 해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듣는 시간이죠. 오늘 추억의 노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두 곡 선곡했습니다. 3624님이 신청하신 해바라기 정든 그 노래, 7655님이 신청하신 남이 영원한 친구, 두 곡 듣고요.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볼게요.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최고령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에세이 자기답게 살아라 중에서 최선의 인생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음에 와닿는 대목들 있다면 그 생각들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방송 듣고로도 함께 해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행복한 삶에 있다는 대답이 많을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행복은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염세주의 사상가라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자신의 염세관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삶을 생각한다. 인간은 모두가 고통을 멀리하고 즐거움을 찾아 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데 참다운 즐거움은 가치 있는 삶에서 오는 것이다. 무가치한 생활을 하면서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그는 즐거움을 찾아 불만과 고통에 머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누릴 수 있다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들며 그 가치 있음 때문에 불만과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 만족하는 돼지가 되기보다는 노력하는 소크라테스가 될 때 인간다운 행복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인생을 가볍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즐겁게 놀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삶의 가치도 잃으며 또 행복도 얻지 못한다. 권태와 고통이 뒤따를 뿐이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값있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값있는 일은 하는 동안에도 즐거움이 오고 끝낸 뒤에도 자족과 희열을 가져온다. 때로는 휴식이 필요할지라도 그것은 더 뜻있는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이기 때문에 휴식 또한 즐거움이 된다. 결국 인생이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따라 평가되며 그 일의 가치가 곧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윤복희 여러분, 7880님이 신청하셨네요.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오늘은 김형석 교수님의 에세이 자기답게 살아라 중에서 최선의 인생이란 제목의 수필증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107세. 지금 최근에도 또 책을 쓰셨어요. AI 시대의 인문학 이건 무엇인가 이런 책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아 정말 경이롭습니다. 아,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올해도 반이나 지나가는데 나는 무가치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살짝 드는 시점에 이런 책 읽으면 왠지 뭔가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행복하고 싶다,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대답을 많이 할 것이다. 아무리 염세주의 사상가라고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나의 염세관을 포기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길 원하니까요. 행복은 그만큼 우리가 가다해야 할 마지막 성지 같습니다. 값있게 산다는 것은 값있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값있게, 가치있게 살고 싶은데 나 가치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데 가치있는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매일 매 순간의 일이 가치 있는 삶이 되면 내 삶은 가치 있는 삶이다. 이 마지막에 인생이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그 일의 가치가 곧 인생의 의미가 된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식을 청하게 되잖아요. 쉬고 싶다 할 때 있잖아요. 그 쉼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쉼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 보고 쉰다?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집안 정리를 하면서 쉰다? 다르지 않습니까? 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김형석 교수님의 100세 이상을 사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서 더 무겁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좋은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 내가 일을 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으시다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5147님, 익숙한 음악이 이 더위를 이기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네요. 네, 어떤 음악들은 아우 이 노래 하면은 우리 옛날 그 언젠가의 추억도 떠오르면서 왠지 행복하게 해주죠. 아, 김영석 교수님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자주 보는 임유리님, 참다운 즐거움,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누릴 수 있다면 인간다움, 삶의 가치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책 제목도 저장해 놓으시겠다고요. 예, 책 제목 자기답게 살아라, 최선의 인생 부분 들려드렸어요. 이선영님, 아우 저랑 같이 사는 수녀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인생의 값어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쁜 날에는 감사할 줄 알고 힘든 날에는 견뎌낼 줄 알며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값진 인생입니다. 인생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사랑하고 아파도 다시 일어서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이뤄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우리 이선영님 아름다운 글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인생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밥 딜런 Forever Young.

밥 딜런 Forever Young, 브래드 Make It With You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오늘은 최선의 인생 김영석 교수님의 에세이 함께 나눠봤는데요. 8232님께서 상반기에 뭔가 아쉽고 잘못 산 것 같아도 또 후반 6개월 역시 아쉬움이 남을 게 불보도 뻔하지만요. 그러나 부족해 보이는 나의 1년이 펼쳐보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데칼코마니 같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모두 남은 6개월의 시간 같이 있게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라고 8232님께서 오늘 완전 모든 것을 종합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클로징 멘트로 아주 훌륭한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눈빛순이었습니다. 끝곡 흘러나오고 있죠. 마이크 앤 더 메카닉스 The Living Years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 하면 아빠가 함사 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6: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해야 하죠. 반복된 일상에 우리는 늘 지루함을 느끼면서도 막상 뭔가를 바꾸려 하면 선뜻 나서지 못하죠. 반복은 지루하기도 하지만 익숙함이 주는 안도감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행동하지 못한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요?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절반은 생각보다 행동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이길 바라면서 자, 이집트의 가수 모하메드 압델 와하브의 칸 아그말 욤 최고의 날이었어 함께 듣겠습니다. 이집트 출신 소프라노 파트마 사이드 그리고 멕시코 출신 지휘자 알론드라 델라 파라가 지휘한 콘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연주로 감상합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모하메드 압델 와합. 자, 이 이집트의 가수이자 작곡가 배우고요. 튀니지의 국가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국가, 리비아의 국가 작곡에 기여한 아주 놀라운 싱어송라이터였죠. 칸 아그말 욤, 최고의 날이었어. 소프라노 파트마 사이드, 그리고 알론드라 달라 파라, 멕시코 출신 지휘자 파라가 지휘한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음악을 들으니까 이집트하고 또 멕시코도 이번 또 32강에서 잘 선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월 30일 화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정말 이 멋있는 영화죠. 이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로버트 니로가 주연했던 이 영화의 데보라의 테마 함께 듣겠습니다. 그 참 이렇게 몰래 들여다보는데 발레를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데보라가 아름다웠죠. 자, 피아니스트 하지아 부니아투시빌리의 연주입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데보라 역으로 제니퍼 코넬리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앳된 모습의 제니퍼 코넬리가 말레를 하는 장면에 나왔던 데보라 스테마. 자, 엔니어 모리코네의 곡이었고요. 피아니스트 하자 부니에투시빌리가 연주를 해줬습니다. 자, 장인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 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5악장 론도 피날레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정명훈이 지원 아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부산 콘서트홀에서 또이 곡을 지휘하게 되는데요. 자, 라파엘 파야레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심포닉 드 몽레알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5악장 론도 피날레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라파엘 바야레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심포닉 드 몽레알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2부에는요. 더블 베이시스트 유시현 군이 출연합니다. 2024년 제9회 조반니 보테시니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했고요. 이듬해인 2025년 ISB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만장일치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ISB는 International Society of Bassists 콩쿠르였는데요. 한국인 최초 심사위원 만장일치 1위를 차지했고 금호영재 콘서트, 금호영 아티스트 콘서트 데뷔한 학생이 되겠고요. 또 현대차 정문구재단 장학생이기도 합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비인 국립음대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데요. 자, 이 정말 믿음직스러운 우리 유시현 군 2부의 더블 베이스 연주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켈번호 314 285D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이거 플루트 협주곡을 이렇게 또 오보에 콘체르토로 바꾼 거죠. 오보에 프랑스와 를르의 카메라타 자스 브루크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켈번호 314, 285D,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들으셨습니다. 오보에 프랑수아 룰루의 카메라타 자스브루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김선미 작가의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이 아름다운 책 여러분께 선물 드립니다. 목수 책방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 책은 30년차 신문기자이자 정원 컬럼니스트인 저자가 식물과 정원, 여행과 예술 곁에서 자신을 보듬고 일으켜 세운 기록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일상의 사소한 반짝임을 알아보는 감각, 초록에 기대어 다시 숨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친 이들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일상미학 에세이가 되겠고요. 인생은 정원은 수영과 닮았다. 시련도 배꼽에 힘주고 즐겨볼 것. 그러다 보면 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빨리는 못 달리는데 오래는 달리는, 쓰는 일을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으로 치유받는 바로 김선미 작가의 이야기 한번 우리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아주 위로와 평안을 주는 이 책 모두 다섯 분께 드립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배우 주디 갈란드입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는 동화 같은 환상으로 가득하지만 제작 과정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영화사는 시나리오 작가만 15명을 투입해 원작을 고치고 또 고쳤고 자신들의 주문대로 움직이지 않는 감독은 가차없이 교체했습니다. 감독마저 수시로 바뀌는 살얼음판 같은 현장 속에서 배우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졌는데요. 그 불편한 시선은 주인공 도로시를 맡은 주디 갈란드에게도 향하죠. 무명이었던 어린 배우가 단번에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자 일부 성인 배우들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도로시의 든든한 친구였던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 사자는 촬영 내내 갈란드를 구박했고 감독 역시 촬영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어린 갈란드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갈란드에게 가장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영화 속 나쁜 마녀를 연기한 배우 마거릿 해밀턴이었다고 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해롤드 앤 알렌의 Happiness is just a thing called Joe. 자, 조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이다. 자, 주디 갈란드의 보컬과 프레디 마틴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주디 갈란드가 겪은 현실은 오즈의 마법사의 환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당시 영화사는 배우를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관리해야 할 상품처럼 대했는데요. 그녀의 체중을 줄이겠다며 하루 한 끼만 먹게 했고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17살 소녀에게 하루 수십 개비에 담배를 피우게 했다는 증언도 남아있습니다. 빡빡한 촬영 일정에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 각성제를 먹여 촬영을 이어갔고 촬영이 끝나면 잠을 재우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장 가까운 보호자였던 어머니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같은

환경을 성공을 위해 감수해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미성년자였던 갈란드는 어머니의 권유로 영화사 고위 관계자들의 술자리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서 주디 갈란드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미 맥휴의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주디 갈란드의 목소리와 데이빗 로즈 앤 히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지미 맥휴의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주디 갈란드의 보컬과 데이비드 로즈 앤 히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2부 장인범의 유쾌한 초대석에서는 더블 베이시스트 유시현 군 또 나와서 아주 멋진 연주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정말 뮤르투오조적인 더블 베이시스트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래요. 이 장인범의 유쾌한 클래식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 텐데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카프리치오, 이 오페라 작품 85 가운데서 인트로덕션 서곡, 말이 먼저, 음악이 먼저, 이거를 따지는 또 작품이죠. 자,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한 비나 필하모니카, 빈 필하모니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시면서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2: 분이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3: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서. 오늘은 지난 6월 8일 베를린에서 열린 마티아스 슈페르거 이 콩쿠르인데요. 여기 더블 베이스를 위한 콩쿠르거든요. 바로 이 콩쿠르에서 당당히 또 2위를 차지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최고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 더블 베이시스트, 컨트라바시스트 유시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3: 유시연입니다.
0: 네,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와, 3주밖에 안 됐네요.
3: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옆에는 오랫동안 또 유시연 씨의 이렇게 반주 또 피아노 선생님으로 같이 함께 해주신 이보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네. 이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와, 정말 그 두 분을 뵈니까 오늘 아주 그냥 날씨가 더운데도 아주 그 청아한 그런 느낌 받으셔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더블 베이시스트가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을 찾은 건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요.
3: 아, 진짜요?
0: 네. 이게 솔로로 이렇게 사실 연주를 많이 안 하잖아요.
3: 맞습니다.
0: 그 오케스트라 악기나 또 앙상블의 악기로 또 앙상블 사실 또 뭐 이 성어를 제외하면 그렇게 또 많이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뵐 기회가 없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더블 베이시스트 훌륭한 우리 유시연 씨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마티아 슈페르거 콩쿠르가 중요한 콩쿠르라면서요. 어떤 콩쿠르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3: 네. 마티아 슈페르거라는 더블 베이스 작곡가인데요. 물론 더블 베이스 곡뿐만 아니라 다른 네. 악기 곡도 많이 작곡한 작곡가인데 특히 더블 베이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곡가입니다.
0: 예.
3: 되게 많은 15개의 더블베이스, 18개의 더블베이스 협주곡을 작곡하셨고
0: 엄청 많이 작곡했네요.
3: 소나타도 엄청 많이 작곡하셔서
0: 네.
3: 저희한테 항상 입시 때든 네. 콩쿨 때든 항상 필요한 레퍼토리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에게는 되게 중요한 콩쿨입니다.
0: 그러면 네. 전 세계에서 이제 더블 베이스를 하는 이 친구들이 다 모였을 텐데 몇 명이나 콩쿨에 왔어요?
3: 네, 1차 때는 70명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0: 네. 70명. 이야, 그 또 다 솔리스트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3: 네.
0: 그렇죠.
3: 또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0: 오케스트라나 이런데
3: 네. 솔로 활동 함께 병행을 하고 그쵸. 싶어서 나온 그쵸.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네.
0: 근데 그 이전에도 또 아주 중요한 또 ISB 국제 더블 베이스 콩쿠르 우승. 또 지난해 보테시니 국제 콩쿠르 우승. 올해 ISB 국제 더블 베이스 콩쿠르 우승. 이렇게 계속 우승을 연거푸 했는데
3: 네.
0: 그러면 굉장히 좀 국제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는 건가요?
3: 점점 더블 베이스계에서는 네. 국제적으로 제 이름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0: 유 하면서 탁 전부 다 사람들이 알아요.
3: 네. 유럽 쪽에서는 네. 그래도 류 하면은
0: 류
3: 베이스계에서는 아는 것 같습니다.
0: 훌륭합니다. 그 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그 에딕슨 디아스인가요?
3: 에딕슨 루이즈.
0: 에딕슨 루이즈.
3: 네.
0: 정말 유명하잖아요.
3: 맞습니다.
0: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3: 네.
0: 시몬 볼리바 유스 오케스트라 출신인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3: 네,
0: 솔로로서도
3: 네.
0: 기량도 뛰어나고 또 베를린 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유시연 씨도 그런 꿈이 있겠어요?
3: 네. 베를린 필은 사실 네. 모든 베이시스트들의 꿈이라고 아, 할 수
0: 그렇구나.
3: 있는 직업인데요. 오. 저도 솔로 활동을 병행하면서 나중에는 네.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0: 베를린 필 갈 것 같은 인상인데요?
3: 어, 진짜요?
0: 네네. 근데 제가 유시연 군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 이 금년 3월에 그 별의 서곡이라고 아르코에서 아르코 아트센터에 있는 그 로비에서 아티스트 라운지에서 네. 공연했잖아요.
3: 맞습니다.
0: 그때 이제 공연하면서 아니 이렇게 더블 베이스를 잘할 수가 이렇게 섬세하게 잘할 수가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일정을 물어보고 이렇게 딱 그 스카웃을 했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섭외를 했는데 그동안에 막 콩쿠르를 또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콩쿠르 두 개 한 건가요?
3: 하나
0: 한 거예요. 네. 요즘 마티에 슈베르거.
3: 네.
0: 훌륭합니다. 근데 1등은 누가 했습니까?
3: 1등은 저 스위스에서 온 친구가.
0: 그 네. 친구가 좀 더 잘하던가요? 아니면 뭐가 다르던가요?
3: 사실 콩쿠르에서 파이널을 가게 되면 사실 크게 실력
0: 그러니까요.
3: 차이보다는 네. 이제 뭐 심사위원들의 입맛이나
0: 입맛 네, 테이스트
3: 그런 테이스트들의 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0: 좋습니다. 또 우리 2위를 했지만 뭐 1위 한 거나 뭐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3: 네,
0: 우리 유시현 군의 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근데 이 보테시니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 그리고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러면 그게 20살 때 우승한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0: 그 역대 최연소예요?
3: 네 역대로 제일 어리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게 그 나이가 좀 들어야 더블 베이스를 더 잘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저는 나이를 들어야지 더 잘할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워낙 다른 악기에 비해서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왼손의 운지들이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마스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0: 손이 더 좀 커 완전히 다 커야 됩니까?
3: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저희는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19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 나이에 이렇게 또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현악기가 뭐 다양하게 바이올린부터 뭐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있는데 그 중에서 더블 베이스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3: 네. 저는 베이스 이전에 네. 다른 어떠한 악기도 취미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말 때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취미로 악기 하나쯤은 공부해보는 것도
0: 취미로?
3: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에 네. 들어가려고 네. 이제 무슨 악기를 하지 생각을 하던 도중에 네. 그때 당시에 키가 지금이랑 별 차이가 안 났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되게 키가 큰 편이었는데
0: 네.
3: 그래서 큰 악기를 하면 좀 멋있겠다. 그래서 찾아보던 중에 첼로보다 큰 악기가 네. 있다고 해서 그러면 더블 베이스로 시작하자. 그래서 더블 베이스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전공까지.
0: 아니 근데 되었습니다. 그러면 악기를 접한 게 상당히 좀 늦은 그런 네. 시기였네요.
3: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을 했나요?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못한 거 다 해보자 뭐 이렇게 네네. 쫙 한 거예요?
3: 네.
0: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때 우리 이버러스님 만난 거예요?
3: 맞습니다.
0: 우와 언제 처음 만난 거예요?
4: 네, 초등학교 6학년
3: 때.
0: 6학년 때. 네.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네. 떡잎이 보였습니까?
4: 시작하자마자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 때 나온 네. 콩쿨에서 네. 처음 저는 다른 학생을 반주하러 갔다가 마주쳤는데 네.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반주자랑 선생님으로 이렇게 학생과 선생님으로 네, 만나게 돼서
0: 이야.
4: 신기했습니다.
0: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발전사를 다 봐오셨을 거 아니에요?
4: 네,
0: 뭐가 달라졌나요?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4: 점점 시연이가 정말 소리가 깊어지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우아해지더라고요 음악이.
0: 그렇구나.
4: 그리고 다 원래도 이렇게 음악으로서 네. 표현하고자 하는 게 되게 많은 친구였는데 네. 점점 더 그런 캐릭터가 확실해지고 말하고자 하는 게 더 잘 전달되는 그런 음악가로 정말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성장하는 것 같아요.
0: 와. 지금 그 빈에서 공부한다면서요?
3: 맞습니다.
0: 빈 음악대학?
3: 네, 빈 국립 음악대학. 네.
0: 거기서 선생님이 굉장히 젊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3: 네, 29살.
0: 와. 네,
3: 20대 선생님, 교수님이죠.
0: 형 네. 이래도 되는데.
3: 네, 근데 독일어로는 딱히 형이란 단어가 없어서.
0: 프로페서 이렇게 합니까?
3: 아니, 그냥 이름 부릅니다.
0: 아, 네. 그 선생님 이름 뭐예요?
3: 도미닉 파그난데 제가 도미닉이라고 그냥.
0: 도미닉 파그난데 네. 도미닉. 아, 네. 서로 이렇게
3: 네.
0: 시헌 뭐 이렇게 보니까 네, 네, 네. 오, 도미닉. 오, 좋습니다. 아주 평등한 관계 좋고요. 그래서 선생님 뭐 무슨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도 굉장히 그 개성 넘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3: 네, 지금 베이스 계속 거의 유일하게 솔로 커리어를 지금 잘 쌓아오신 분인데, 항상 저에게는 소리 위주의 가르침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0: 네.
3: 소리의 중요성을 사실 잘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0: 아 그래요?
3: 한국에서는 뭔가 되게 정확도와 테크닉 완벽한 연주 실수 없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좀 집중해서 연습을 했다면은
0: 네.
3: 제가 딱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그 다른 베이스하는 애들의 소리를 듣는데 소리가 이 공간을 완전 가득 채우고 소리의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더블 베이스의 울림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런 연습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이야, 근데 말이죠. 이 비엔나라는 도시 자체가 상당히 좀 우아한 도시잖아요. 아까 이보라 선생님이 우아해졌다고 얘기했는데 비엔나에 가서 우아해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우아해서 빈에 가니까 더 잘 어울리는 건가요?
3: 저는 빈 가서 좀 우아해진 것 같습니다.
0: 비엔나에 가서 우아해졌으면 커피도 좀 마시고 그러니까.
3: 네, 제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해서.
0: 네. 좋습니다.
3: 네.
0: 비엔나 커피. 자, 그러면 그 사운드, 그러니까 음색을 여기 가득 더블 베이스로 가득 차게 울려퍼지게 해주실 수 있죠?
3: 노력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래서 첫 곡이 바로 그 유명한 베르디 시대의 베르디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더블 베이시스트 조반니 보테시니 이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아이다를 초연했어요. 지휘로.
3: 맞습니다.
0: 베르디가 아니 나는 그 배 타고 가기 싫다고 나는 멀미하니까 안 된다. 뭐 이집트까지 난 멀어서 못 간다. 베르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테시니 네가 해라. 그래서 지휘를 보테시니가 해가지고 아이다를 더
3: 맞아요.
0: 초연을 했던. 야, 자기가 한 거 좀 가서 보고 싶을 텐데 베르디는 밀라노 초연을 자기가 지휘하고 보테시니한테 맡길 정도로 음악성이 아주 뛰어났던 분이고 뭐 솔리스트로서 19세기에 너무나 유명한 보테시니의 레버리, 이 몽상 이 작품을 준비해줬습니다. 이 작품을 첫 곡으로 이렇게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3: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 최애 곡이고요. 그리고 이름 제목 그대로 이게 꿈 프랑스어로 꿈이나 몽상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 곡이 이제 듣는 청중분들에 따라 되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목이 꿈인 것처럼
0: 네.
3: 우리가 꿈을 상상하면은 뭐 희망찬 꿈이 있을 수도 있고
0: 그렇죠.
3: 뭐 꿈 앞에서 좌절을 했을 때가 있고 아니면은 꿈에서 되게 그리운 존재를 그리워하는 거일 수도 있고 되게
0: 그렇죠.
3: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제 이 멜로디가 되게 아름다우면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되게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서
0: 네.
3: 이제 관객 청중분들이 들으면서 이제 그런 본인의 이야기들과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첫 곡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0: 우와, 너무나 정말 해석도 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지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연주 함께 들어볼 텐데 자리로 가실까요? 준비를 해주실까요? 조반니 보테시니, 이 정말 더블 베이시스트로서 19세기 가장 유명했던 그의 작품 레버리, 꿈, 몽상 이 곡을 더블 베이시스트 유시헌, 피아노의 이보라 예, 두 분의 연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주 고요하고도 우아하게 함께 들어본 조반니 보테시니의 레버리 꿈. 더블 베이시스트 유시헌, 피아노 이보라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정말 꿈꾸듯 아주 이 공간을 우아하게 채워줬어요. 훌륭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음부터 고음까지 쫙 다 훌륭하네요. 아주. 그렇습니다. 여기 저 김준성 씨 아세요? 김준성 7098 멋지다 시연이 기대 기대 이렇게 올려주셨고
1: 네.
0: 김엘리 기다리고 있어요. 유경랑 씨 와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다미 류시연님 너무 멋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신6089 반갑습니다. 연주 듣고 싶네요. 심해요. 오늘 모자는 베이스의 B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뭐 저를 잘 아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콘트라바스의 베이스 더블 베이스 네 그렇습니다. 뭐랄까 세븐소네츠 순진함에 계속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상 보테시니 우승자다운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와 조반니 보테시니는 정말 그 더블 베이스의 파가니니라고 불릴 정도로 이 베이스 주자들한테는 가장 뭐 최고의 선생님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 더블 베이스들의 단군 뭐 이런 느낌?
1: 네. 단군데 사실 저희 항상 베이스 네. 친구들이나 선배들끼리 네. 항상 만나면 얘기하는 게 보테시니가 네. 베이스 곡을 작곡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0: 그러니까.
1: 네. 네. 베이스를 먹여 살리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0: 근데 이렇게 솔로 말고 앙상블이나 또는 그 오케스트라나 체인버 또 이런 활동도 좋아하나요?
1: 네, 엄청 좋아합니다. 그 저번 주에도 네. 금호 아트홀에서 네. 그 체인버 공연을 하나 하고 왔거든요. 네.
0: 근데 어떤 곡 특별히 좀 좋아하세요? 더블 베이스 그 들어가는 곡 중에
1: 체인버 중에
0: 체인버도 좋고 뭐 교향곡도 좋고.
1: 저는 사실 제가 뭐 베이스라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보테시니의 베이스 듀엣이 네. 있는데요.
0: 예.
1: 베이스 듀엣토라고 그게 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네. 그 듀엣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야, 그거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1: 그래서 베이스 한 대도 좋지만 두 대가 네. 같이 네. 만들어 나가는 게 상당히 재밌고 좋더라고요.
0: 네. 다음에는 두 분이 같이 나와서 한번 연주.
1: 너무 좋습니다. 네.
0: 좋습니다. 선생님하고 오세요. 도미닉 파그너. 좋은 아이디어죠.
1: 네, 네.
0: 아, 좋습니다. 1308 쓰시는 콩크루스상 축하해요. 오늘 연주 너무 기대됩니다. 취미로 첼로를 하는 저는 왼손 포지션 이동이 어려운데 커다란 더블 베이스를 여유있게 잘 연주하네요. 우아한 소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12150 더블 베이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났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국내를 오가면서 바쁜 연주 일정이 있는데요. 7월 10일과 22일까지는 정몽구 재단 캠프에서 연주를 하고 또 8월 1일에는 독일 바덴바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합니까?
1: 맞습니다.
0: 어떤 곡으로 연주합니까? 역시 보테시니?
1: 역시 보테시니 협주곡 1번.
0: 1번.
1: 네, 협주곡이 두 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1번을 연주합니다.
0: 야, 네. 1번 바덴바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바덴바덴 너무 중요한 또 도시잖아요, 우리.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혹시 가보셨나요?
0: 못 가봤어요. 저는 네. 거기 88 올림픽 88 올림픽 때 안 태어났죠.
1: 네.
0: 88 올림픽 개최지 선정할 때 그 바덴 바덴에서 했어요.
1: 진짜.
0: 사마란치 위원장이 그때 세울 52 나고야 27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하여튼 아주 옛날이고요. 그다음에 8월 18일에는 또 진천에서 진천은 그 국가대표팀 그 저 캠프가 있는 곳인데 국가대표 모든 네. 네. 그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그 얘는 옛날에 태릉 선수촌이었잖아요. 진천에 있는데 진천에서는 뭐 합니까?
1: 진천에서는 체인버 앙상블을 할 예정이고 아마 저는 첼로와 로시니
0: 네.
1: 듀엣을 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구나. 그리고 9월 1일에는 예술의 전당 인춘 아트홀에서 2026 CMK 아티스트 시리즈 세 번째로 베이시스트 유시원의 또 연주회가 리사이틀입니까?
1: 네, 리사이틀입니다.
0: CMK가 뭐죠?
1: 그 정몽구 재단을 줄여서 CMK.
0: 정몽구 이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로 또 연주를 하게 되는데 아주 또 이 젊은 예술가들 발굴에 앞장선 곳이니까.
1: 네, 맞습니다.
0: 위션 씨가 아주 훌륭한 활동을 또 앞장서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프랑코 베트라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더블 베이스트 거장이자 교육자 이분이 베트라키가 우리 유시현 씨를 두고 탁월한 감수성과 또 뛰어난 테크닉,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력을 가진 베이스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목소리가 이런가요? 좀 달라요?
1: 좀 많이 다릅니다.
0: 높아요?
1: 더 낮습니다.
0: 더 낮아요?
1: 네.
0: 아, 그러면 탁월한 감수성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듣게 된 거예요?
1: 네. 그 부트신이 콩쿨 기간 동안 그 페트라키 선생님이 심사위원으로 계속 앉아 계셨는데 이제 파이널이 끝나고 결과 발표 뒤에 이제 모든 참가자들과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별장 같은 데서 약간 조그만 파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0: 멋지다.
1: 심사위원들이랑 뭐 연주에 대해서

0: 악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제일 오래 얘기했던 선생님이거든요. 베트라키 선생님. 그래서 저한테 한 시간 동안 거의 칭찬 세례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1: 한 시간 동안?
0: 네.
1: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칭찬을 계속하죠? 되게 힘든데? 너무 좋았나 보다, 그죠?
0: 네네.
1: 이야,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0: 아니.
1: 이야, 그 최고의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칭찬했다는 것은 정말 와, 카라얀이가 한 시간 동안 칭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단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 네. 보테지니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0: 네, 보테지니의.
1: 보테지니 너무 유명하잖아요. 엘레지.
0: 엘레지, 네.
1: 아, 비가.
0: 비가, 네.
1: 네.
0: 그래서 엘레지는 말 그대로 비가 그러니까 슬픈 그리움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
1: 그렇죠.
0: 특히 3번은 네. 조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독한 그런 분위기가 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이제 그 고독한 것이 점점 발전이 되고 이제 그 고독의 절정에 치달르고 네. 이제 그 고독이 해소되기까지 하나의 긴 이야기들을 네. 담은 곡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때 그 공연할 때
0: 네네.
1: 친구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친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오지 않았나요?
0: 아, 네.
1: 그렇죠? 와서 네. 막 축하해 줬잖아요.
0: 아, 네, 맞습니다.
1: 그걸 봤을 때 저는 아, 유시현 씨는 이렇게 고독해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도 많고 고독한 시간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고독한 시간이 있습니까?
0: 엄청 많습니다.
1: 그래요?
0: 제 유일한 친구가 그때
1: 네. 아, 그때 온 거예요? 유일한 친구가?
0: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1: 네.
0: 활발한데요.
1: 네네네.
0: 약속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근데 이제
1: 빈에 가면은 과묵해지고?
0: 네, 제가 또 엄청 내향적이라서 항상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스스로 고독을
1: 즐겨요?
0: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그거 괜찮네요, 아주.
0: 네.
1: 솔리스트로서 딱이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요 조반니 보테지니의 엘레지. 아, 그러면 고독을 잘 표현할 것 같은데요. 3번 더블 베이시스트 유시현, 피아노의 이보라 두 분의 연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 가주세요. 그 조율하는데 저는 국악기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뭐, 이것도 하나의 조율도 연주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우리 더블 베이시스트 내향적인 유시현 씨의 고독을 느끼는 마음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브라보와야이정말현이이비브라토가막엄청우네요아
1: 맞습니다
0: 제가이제그고독을고독을좋아하고고독을느낀걸연주를통해서느꼈어요
1: 어휴감사합니다정말
0: 야근데여기이제사연들이올라오고있는데집에서식사중에들었는데멋진식당에온것같았어요신6089이지윤씨이보라피아니스트너무아름다운자태연주까지아름다워요벌써그팬이생기셨습니다
2: 감사합
0: 니다 TV이거 저화면에잘맞으시나봐요 그죠 네네좋습니다

0: 피아니스트님 너무 단아하고 이쁘시다는 With Me Stay 올려주시고 칭찬 세례가 막 유경랑 씨는 지금 몇 년생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1: 05년생입니다.
0: 05년생. 2005년 태생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때 2005년에 제가 방송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1: 아, 진짜요?
0: DJ. 네, 그래가지고 아주 뜻깊은 앤데 이렇게 반갑습니다. 생일은 몇 월 달이에요?
1: 2월 달입니다.
0: 2월 달. 네. 좋을 때 태어났네요. 네. 봄이 시작되기 전에 딱.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별자리는 뭔가요?
1: 별자리까지.
0: 별자리는 모르겠습니까?
1: 네, 모르겠습니다.
0: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자, 얼마 전 정무구재단에서 하는 온소 스테이지도 다녀왔는데 김혜경 씨 반갑습니다. 슬리 7319 연주가 정말 섬세합니다. 올려주셨고 브라보 브라보 저도 브라보입니다. 힘껏 박수 보냅니다. 세븐 소네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와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프라노 음에서부터 이 정말 깊은 베이스 음까지 갈수록 더 깊이가 있고 정말 그 굉장히 마음이 그 아파지는 그런 연주를 들려주네요. 그럼 고독할 때는 주로 뭐 하시나요? 연주 연습합니까?
1: 이제 고독을 느끼고 싶을 땐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연습을 해요?
1: 네.
0: 책도 많이 읽나요?
1: 책은 많이 읽진 않습니다.
0: 많이 읽지 않고.
1: 네.
0: TV 보나요?
1: TV가 없습니다.
0: TV가 없어요?
1: 오스트리아 제가 사는 집에 TV가 없어서.
0: 야, 네. 멋지다. 유럽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1: 네, TV 유럽에는 없이. TV도 없. 네. 네.
0: 그래서 친구네 가면 오래간만에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 이러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1: 네.
0: 야, 그렇구나. 자, 2월 별자리는 물병 자리 아니면 물고기 자리. 2월 19일부터는 물고기 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며칠입니까?
1: 24일입니다.
0: 24일 물고기 자리 당첨되겠습니다. 네. 물고기 자리 진짜 섬세한데.
1: 진짜요?
0: 예, 아주 감수성이 뛰어난 그런 자리인데요. 축하드리고 하여튼 뭐 저랑도 이렇게 그 교감이 잘 되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네. 저는 전갈 자리 감사합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대답하고 저 혼자. 자, 올해 10월에는 제10회 보테지니 콩쿠르 오프닝 콘서트에서 연주 예정돼 있습니까?
1: 맞습니다.
0: 어디서 합니까?
1: 이탈리아 크레모나.
0: 크레모나.
1: 네,
0: 와, 도시에서. 정말 그 고악기의 고장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거기서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항상 크레마나 크레모나에서
0: 크레마나 크레모나
1: 네 그게 한 시간 거리인데
0: 네
1: 네
0: 그것도 이름이 다르네요. 크레마 하면 이제 크림 그 커피의 크레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1: 네
0: 크레마나 크레모나에서 이렇게 하는군요.
1: 네.
0: 야 그럼 그때 베이시스트 정말 엄청나게 다 모일 텐데.
1: 맞습니다.
0: 이야 자랑스러우면서 약간 부담도 되지 않나요?
1: 네 제가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네. 그 보통 이렇게 콩쿨 참가자들은 이제 콩쿨 준비하느라 바빠서
0: 네네네.
1: 제가 이제 연주를 하게 되어도 이렇게 꼭 참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이제 그 주최 측에서
0: 예.
1: 그 모든 참가자들을 다
0: 오프닝 때 와서
1: 봐야 된다고 공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네요 유럽에서.
1: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2년 전에 우승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유망한 더블 베이시스트들이 눈을 총총 귀를 쫑긋하면서 이렇게 듣는
1: 네.
0: 그런 연주를 이렇게 미리 들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뭐 이렇게 쓰는 거 뭐 네. 이렇게 라이팅 같은 것도 많이 하나요? 뭐 좀 메모도 하고 그러나요?
1: 아니요.
0: 안 해요?
1: 네.
0: 다 그냥 머리를 외웁니까?
1: 네.
0: 이야 정말 남다르다. 훌륭하신 분들은 많이 적던데. 그런데 다 되나 보죠?
1: 저는 적는 게 약간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또 악필이라.
0: 악필이라서. 저도 그래요. 제가 쓰고 나서 무슨 뭐라고 쓴 건지
1: 네.
0: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또 있군요. 자, 근데 또 트롬베르크 아카데미, 모리스부르크 페스티벌, 바덴바덴 아카데미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무대에 꾸준히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해외 활동 가운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이거는 내가 유레카 뭐 이렇게 좀 딱 뭔가 필링이 왔다 이런 게 있을까요?
1: 사실 이런 아카데미나 페스티벌에서 훌륭한 음악가들이랑 같이 연주하면 굉장히 많이 배우고 경험 하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이번 스페르고 콩쿨 때의 일화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제가 이제 비엔나에 사는데 콩쿨이 독일에서 열리니까 독일까지 두 개의 악기를 가져갔어요. 기차를 타고.
0: 더블 베이스를요?
1: 두 대를 가져간 거.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한 대만 가져가서 연주하면 되지 왜 두 대를 가져가냐라고 다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대를 가져간 이유는 이제 지금 제가 연주한 튜닝은 일반적인 베이스의 일반적인 튜닝이고 이제 그 스페르거라는 작곡가가 18세기에 빈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비엔나 튜닝이라고 해서 그 빈에서 있는 그런 되게 역사적인 베이스의 튜닝 방식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원래 베이스는 4도 조율을 하는데 비엔나 튜닝도 3도 조율이고 모든 운지가 다 달라요. 이제 그래서 스페르거는 그 당시에 그 비엔나 튜닝으로 곡을 다 오리지널로 작곡을 했었는데 요즘은 다 그냥 솔로 튜닝으로 연주를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뭔가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으로 콩쿨에서 그런 오리지널 튜닝 방식으로. 그래서
0: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1: 네. 그래서 악기를 두 대 엄청 힘들게 기차에 들고 가서.
0: 그걸 낑낑.
1: 네.
0: 어떻게 그걸 두 개를 하죠?
1: 어머니가 와줘서 또 도와줬습니다.
0: 와, 어머님이 또 도와주셨군요.
1: 네.
0: 이야, 어머님 박수. 근데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1차에서 스페르거의 곡들과 다른 곡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무대에서 또 두 개 악기를 들고 들어가서 무대에서 스페르거 이 악기로 하고 내려놓고 또 다른 악기로 보통 이제 콩쿨에서 그런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0: 그런 것도 되겠네요. 니네는 악기 하나지? 난 두 대야. 그래서 근데 악기가 몇 대 있어요? 더블 베이스?
1: 지금 현재 네 대 있습니다.
0: 그렇게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러니까 보테시니 콩쿠르에서 또 1등을 했을 때 악기를 받았었고
0: 슈페르거 콩쿠르 때 가져간 악기가 보테시니 콩쿠르 때 부상으로 받은
1: 네 맞습니다. 그 네.
0: 근데 다 녹대예요. 네. 어떤 악기들을 보유하고 있나요?
1: 그래서
0: 람보르기니하고 뭐 페라리 이렇게 있는 건가요?
1: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베이스는 악기를 들고 한국과 유럽 왔다 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서 한국에서 연주할 때는 한국에서 쓸 악기를 놔두고 유럽에서 쓸 악기를 놔두고 그래서 활만 들고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좀 보통 베이스 연주자들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0: 그렇겠네요.
1: 악기가 여러 개일 수밖에 없는 게. 네.
0: 또 이제 미국에 진출하면
1: 또 미국에도
0: 한 대 활만 가져가고
1: 네.
0: 브라질 이런 데 또 한 대.
1: 네, 한 대 가죠. 네.
0: 아주 그냥 앞으로 각 그 세븐 컨티넨트에 그냥 7대륙에 다 하나씩 네. 놓는 그런
1: 제 아티스트가 목표입니다. 네.
0: 되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정말 너무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연주도 들어야 되고 정말 바쁘네요. 자 여기 앙콜 그리고 어쩐지 연주가 섬세하더라니 슬리 이렇게 올려주셨고 저도 전갈 자리에요 DJ님 슬리 올려주셨고 어쩐지 저랑 좀 맞으시더라니 머리가 머리가 풍성해요 시연님 부러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수치 없으신 분인가 봐요 슬리 이분. 자 그래서 자 이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이 곡은 이제 여섯 개의 로망스인데 라흐마니노프 하면 또 가곡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어로 분말찬니 노치 다이노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In the silence of the sacred night 고요한 밤의 침묵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고요한 밤인데 아주 개 자신만의 그런 그 밤인 거죠. 아주 secret night. secret night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좀 비밀스러운 밤.
1: 네.
0: 그렇죠? 그 작품을 들어보겠는데 그 선생님인 29살
1: 네.
0: 프로페서 도미닉 바그너가 편곡을 해줬습니다.
1: 맞습니다.
0: 도미닉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곡을 함께 들어볼 텐데 더블 베이시스트 유시언 피아노의 이보라 두 분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고요한 밤의 아주 침묵 속에서 요 곡이 되겠고요. 말 차니 노치 다이노이 아주 시크릿한

0: 브라보, 브라보. 네, 아, 러시아의 그 가곡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라흐마니노프 가곡 중에서 아주 또 소중한 레퍼토리, 러시아에서 정말 많이 부르는 곡인데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스말차니 노치다이 노에, 고요한 이 비밀스런 밤의 침묵 속에서, 저 이거 가사 알아요. 오, 놀거부두야 말차니나, 이러면서
1: 오,
0: 부르는 곡이거든요.
1: 네.
0: 야, 멋진 곡을 정말 격정적으로 연주해줬습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밤이지만 결코 조용한 밤이 아니고
1: 네.
0: 막 이렇게 끓어오르네요. 막 그런 곡을 이제 처음 연주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 금년에 이제 뭐 어떤 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사실 금년의 목표보다는 그냥
0: 좋습니다.
1: 더블 베이시스트로서의 목표가 있는데요. 이제 더블 베이스는 이제 흔히들 오케스트라에서 중심을 맞춰주는 악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0: 맞아요.
1: 저는 상당히 베이스가 화려하기도 하고 중후한 울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화려한 기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이스의 매력을 알리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화톨에서
0: 네.
1: 연주를 했었는데,
0: 예.
1: 제가 콰르텟을 연주했는데 그 베이스가 솔로인 콰르텟이었거든요.
0: 와,
1: 보통 흔치
0: 멋있겠다.
1: 않잖아요.
0: 야.
1: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오니까 베이스가 이런 매력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정말 뿌듯하고 정말 보람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0: 예.
1: 제가 악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연주를 했을 때 관객분들이 아,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이런 베이스의 매력을 알아주시고 베이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제가 악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더 베이스를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0: 아, 훌륭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그 도미닉 선생님 같이, 도미닉
1: 네요.
0: 바그너 같이 와서
1: 네.
0: 같이 또 듀엣 연주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퀄텟 연주도 하면 좋겠네요.
1: 오, 네.
0: 그죠? 예. 네. 그러니까,

0: 다음에 오기 전에 또 미리 연락해서
1: 알겠습니다.
0: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 조반니 보테지니로 다시 돌아가서 인트로덕션과 볼레로 이 작품을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로는 라이브 연주 계속해서 감상하실 수 있고 방송 이후에 또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시연 우리 연주자의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연주 많이 감상해주고 응원해주시고요. 오늘 유시연 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언제 또 돌아갑니까?
2: 저는 7월 10일 날.
0: 금방 가네요. 7월 네. 10일. 예. 네. 하여튼 이 더운 여름 지금 유럽이 너무 더워가지고
2: 맞습니다.
0: 막 그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 물이 없다고 뭐 이럴 정도니까 맞아요. 조심하시고요. 더위 조심. 이보라 선생님 오늘 더 나오셔서 굉장한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그러면 끝곡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반니 보테지니의 인트로덕션과 볼레로. 볼레로 춤도 우리 한번 이 콘트라바스를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 세 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야구 경기에서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을 했던 배재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일주일로 짧아집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동탄, 기흥, 구리 등 세 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등의 6억 한

0: 상도 제한이 생기고 갭 투자도 차단됩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 등 교통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최대 40%까지로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화됩니다. 또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동탄과 기흥구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어기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효력은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효력은 7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이 같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주변 다른 비규제지역의 매수세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0: 고교 야구 경기에서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을 했던 배재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담당 부서가 배재고를 방문해 사안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학교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에 있는 전체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경기장에서의 혐오와 차별 표현 근절, 역사 인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된 행동이나 책임과는 별개로 학생 개인에 대한 신상 공격이나 과도한 비난이 커지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이 전달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감소는 4월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물량 조정 등의 영향으로 업황이 꺾인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0.3%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10%, 의약품 생산이 17.5% 줄면서 광공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3%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처는 반도체의 경우 전월 기저효과와 함께 생산 능력이 한계에 가까이 이른 상황에서 납품 계약 일정에 따라 일부 물량 조정이 이뤄졌고 가격 상승으로 기술적 물량 감소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 체력 자체는 견고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 기름 소비가 4월보다 늘면서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늘었고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1.3%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0.1% 감소했고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반도체 공장 실적 증가로 3.8% 늘었습니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기간이 30일에서 일주일로 짧아집니다. 또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되는 체불임금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제도 개편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입원, 휴원, 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8월 20일부터는 또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가 현재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10월 8일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은 8월부터 출시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는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 둘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투자를 운운한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만 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심 전략 산업에 사활이 걸린 800조 원 투자 지역을 정부 여당은 어느 날 불쑥 던졌다며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정치공학에 따른 결정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는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지역 특혜 논란과 관련해 호남 특혜 주장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서남권과 충청권, 동남권과 대경권을 어우르는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2: 매일신문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인 2026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내일 개막해 닷새 동안 두류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치맥 이륙을 슬로건으로 축제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대형 지구본 퍼포먼스와 시민이 함께하는 개막 행사로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축제장에서는 공연과 체험 행사, 치맥 거리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한층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AI 기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혼잡도와 공연 정보 등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해외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 라운지도 처음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여름 축제로 키워나갈 기획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연계한 소비 진작 특별 대책 주간을 운영합니다. 내일부터 대구로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구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에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구로 페이도 지급합니다. 또 지역 가게를 이용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대구로 페이를 받을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치맥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함께 찾도록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획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은 올해 3분기에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의 올해 3,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68로 소폭 올랐지만 기준치 100에는 크게 못 미쳤고 건설업은 36으로 오히려 전분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공사 수주와 자재 가격, 자금 사정 등 주요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덕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 10곳을 모집합니다. 입주 기업에는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최대 10년 동안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원전과 수소, 전력망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옛 한국산업은행 대구 지점의 역사와 역할을 소개하는 새로운 상설 전시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 건물은 1932년 한국산업은행 대구 지점의 전신인 조선식산은행으로 출발해 2008년까지 한국산업은행 대구 지점으로 사용된 곳으로 현재는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업은행이 섬유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 등 대구 경북의 산업 발전을 지원해온 과정을 사진과 영상, 각종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은 이번 전시가 지역산업화의 발자취와 건물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섬유박물관이 한 여성의 삶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손끝으로 이어진 시간, 엄마의 기록, 딸의 기억 특별전을 오는 8월 17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어머니를 추억하기 위해 딸이 기증한 자료로 마련됐습니다. 이 전시는 어머니 임영희 여사가 평생 가족을 위해 손수 만든 옷과 1946년부터 써온 일기 등이 전시되는데 이를 통해 해방과 전쟁, 분단을 겪은 우리 근현대사의 모습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4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담당의 오나경입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웰컴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신우신 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76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인데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오늘 라디오 빵집 영업을 맡은 스페셜 DJ입니다. 수원교구 공도성당 주임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체인 리액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한 말과 행동의 결과는 다른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저의 방송 출연이라는 액션은 또 다른 섭외와 요청으로 연결되고, 저의 도전이라는 액션은 전혀 생각지 못한 강연과 피정으로, 그리고 또 다른 신명나는 복음 전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단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세계로 이끄시는 주님의 연결고리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한데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라디오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오늘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은 싸이의 예술이야였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고 기회가 되면 저도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노래인데요. 저는 오늘 순례를 떠난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대신해서 오늘 영업을 맡은 스페셜 DJ 수원교구 공도성당 주임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공도성당 주임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모 방송 아침마당에 나가서 그 PD님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천주교의 지 드래곤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하셔갖고 제가 참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의 욕을 먹으면서 지 드래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재미있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팝업 스토어 이번 주는 빵빵한 K-카톨릭 셀러 5 요일별 5명의 신입 빵집 주인장들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둘째 날 영업을 맡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 방송을 해볼까 컨셉을 잡고 왔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잡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오후 나른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예쁜 생각을 하면서 가장 좋은 표정으로 가장 고운 말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 신신우신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마치 군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딱딱했다 너무.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느끼하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지난번과는 달리 조금 부드럽게 덜 긴장하면서 느끼하게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계세요, 자매님? 네. 우리의 선한 만남은 선한 고리가 되어서 또 다른 선한 만남과 결과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회들이 또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우리를 선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라디오 빵집에 모인 우리의 만남은 또 어떤 맛있는 만남의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해보면서 우리 오픈 시간 마쳐 오신 분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우선 뭐 저희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광고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출석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아주 너무너무 힘이 되는 문자 말씀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 오르카 장제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말씀을 꼭꼭 씹듯 말씀해 주셔사. 좋아요. 한 단어 한 단어 아주 잘 드립니다. 반가워요 마르코 신부님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방송 내내 꼭꼭 씹듯 버터처럼 느끼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른 거 한번 또 다른 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리소피 강은현 자매님이신데요. 오늘은 또 누가 오실까 기대를 많이 하셨군요. 네, 어우 전문 DJ 아니셔요. 오프닝 장난 아니신데요. 출첵합니다.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출첵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네. 아, 김엘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점심 먹고 더 빨리 뛰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귀한 점심시간 신신유신을 들으시기 위해서 뛰어오신 김엘리 자매님에게 하느님께서 큰 돈뽕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후 내내 힘이 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빵집에서는 이 요일별 특별한 빵을 굽게 되는데요. 화요일 2부에서는 빵집 콘서트가 열리죠.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K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 너무너무 텐션이 굉장하시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라이브를 준비했을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의 깜짝 라이브도 만날 수 있는 스페셜한 시간을 마련해 놨으니까요. 모두 2부까지 1년 직관 부탁해요. 자, 그럼 우리 듣고 싶은 음악과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다리시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가 부릅니다. Stand by me.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우리 빵집 가족들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빵집만의 맞춤 선곡도 직접 배송해 드려요. 자, 우리 한번 실시간 참여하고 있는 우리끼리 도란도란 사연 문자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사연보다는 조금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새싹 매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너무너무 저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마르코 신부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인천교구 김포 마산동 성당 정로사입니다. 신부님 팬입니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야, 문자를 처음 보내주셨는데 다른 분에게는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제가 더 좋아서겠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번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너무너무 좀 기분 좋은 문자인데 제 오후가 우리 리 애니님 덕분에 더 기뻐질 것 같습니다. 신부님 더 젊어지셔서 오셨네요. 동안 유지 비결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게 정말 너무너무 듣기 좋고 행복한 문자인 것 같아요. 거룩함과 함께 하시면은 동안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스탠바이 미 동안 유지 비결일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수 미카엘라 님이신데요. 참미예수님 조남구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트 4개 주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페셜 DJ들 일정표에 적었어요. 조남구 마르코 신부님, 이현우 마르코 신부님, 또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님, 화수목 꼭 까먹지 말고 들으려고요. 네, 이렇게 신신우신에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오지수 미칼레 잠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일

요일별로 스페셜 DJ 5인 5색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이 시간 잊지 않으시고 꼭 같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스페셜 DJ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곡또 선물해 주고 싶은 맞춤 배송곡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조정석 씨의 좋아, 좋아.

네, 저희 두 곡 연속해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조정석 씨의 좋아 좋아와 추 1과 2분의 1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 좋아라는 얘기가 우리 오후에 너무너무 필요한 카페인과 같은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느님께 이렇게 화살기도 한번 날려보실까요? 하느님 너무 좋아요. 하느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수다 시간이죠. 우리끼리 도란 도란. 그럼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자 주고 계신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은현님이신데요. 오늘 선곡도 풋풋하니 너무 좋네요. 마음은 그때 그 감성 그대로인데 나이가 이리 먹었다니.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하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선곡해 주신 PD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다음은 장수진님이십니다. 조남구 마르코 신부님 반갑습니다. 가끔 아침마당에서 노래 부르러 나올 때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노래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하시며 또 잘생기셨다고 칭찬을 하세요. 네, 잘생기게 보이게 방송에서 만들어졌나 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수진님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대신 우리 병원 환자분들에게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신 분들에게 대신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장수진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김정현님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정현 신부입니다. 신부님 오셨네요. 신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조남구 신부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네, 신부님 화이팅! 네, 어제 우리 김정현 신부님께서 이 방송을 맡아주셨는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신부님 기회 되시면 다음에 꼭 또 나와주시길 바라는 많은 분들 계시니까 다음에 기회 되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정현 신부님을 포함한 우리 문자에 이렇게 해주신 문자를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맞춤 배송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랄라 세션이 보냅니다. 스윙 베이비.

네, 아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후에 나른한 기분들 싹 날아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면서 참여해 주시는 문자 하나 정도 더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방송 들으려고 차에서 안 내리고 해안도로 드라이브 갑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해안도로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 좋은 여름날 해안도로 드라이브에서 기쁘게 오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오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제 얘기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수원교구의 아이돌 신부님 하트 3개 뿅뿅뿅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나이에 아이돌이라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두 분 편안한 오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1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은요.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 빵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신데요. 혹시라도 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창으로 꼭 눌러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1부 이렇게 재미있게 잘 보낸 것 같고요. 신신 2부, 신신우신 2부 화요일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빵집 콘서트 K-카톨릭 찬양크루 17과 함께할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로 만나는 빵집 콘서트에 입장하셔서 방구설 1열 원하는 자리에 꼭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스윗 소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신신 우신 라디오 빵집 드디어 2부가 시작됐습니다. 스페셜 DJ인 저 조남구 마르코 신부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오프닝 곡은요, 바로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오후 나른한 시간 여행을 떠나 들으시면서 나른한 기분이 좀 날아가셨나요? 네, 날아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곡을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좋아하는데요. 이유인 즉슨 제가 이제 처음 밴드를 시작했을 때 이 곡을 갖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행을 떠나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어떤 푸른 바다로 여행을 떠나셔서 기분을 확 한번 바꾸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었으셨을 텐데요. 그런 기분들, 우울했던 기분들 많이 날려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신우신 2부 화요일은 빵집 콘서트가 열리죠.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빵집 콘서트, K-카톨릭 찬양 크루, 이분들 연예인들이세요. 17이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로 만나는 빵집 콘서트에 빨리 입장하셔서 방구석 1열 원하는 자리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착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오늘도 라디오 빵집을 찾아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빵집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 드시는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 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다들 자리에 주셨나요? 그러면 첫 곡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 따라 여리고입니다. 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받을 상이 크다 하셨으니 세상 만사 모든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0: 고맙습니다.
1: 아, 네. 오늘 첫 번째 우리 17이다의 곡을 들어보시게 됐는데요. K-Catholic 생활상과 찬양그룹 17이다와 함께하는 신신우시 빵집 콘서트. 오늘을 위해 달려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게 방송하러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뵙게 됐었는데 네. 그때 느끼는 것이 반갑다라는 느낌과 함께 굉장히 에너지가 대단하시다 해서 밀려나는 느낌이 났었어요.
0: 오, 네. 저희는 반대로.
2: 슈퍼님이요?
0: 저희는 서로가 약간 그렇게 느낀 게 아닐까.
1: 듣기만 해도 그 에너지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사실 17이다와 처음 만나 뵙게 됐었는데 오늘 라이브를 맛있게 구워주실 세 분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네, 찬미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요르레이 김지원 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4: 찬미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조남구 신부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트로트로 문을 열어본 텐션의 여왕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5: 네, 찬미수님 반갑습니다. 네. 전구 신부님 오신다고 하셔서 이제 텐션 제일 좋은 이제 누님분들을 모시고 온 17에서 베이시스트지만 네. 기타 치는 이상진 제노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도 이제 처음 곡을 열어주셨는데 네. 제가 주로 하는 장르와 비슷한 곡을 선곡을 해주셔서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사실 저도 무대로 좀 뛰어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0: 오셨어요,
1: 제 다음에 할 때는 꼭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이 첫 곡의 제목이 뭔지 한번 좀 제목이랑 또 내용도 간단하게 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첫 곡의 제목은 어차피라는 곡이었고요. 네. 사실은 저 혼자 부르는 곡이 아니라 저희 멤버인 안두오 레오랑 듀엣 곡이에요. 듀엣 트로트입니다. 어차피 무슨 일이든지 웃든지 울든지 춤을 추든지 노래를 하든지 막 화를 내든지 다 좋은데 다 같이 주님 앞에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1: 바울라 자매님 설명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윗 왕도 개학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굉장히 옷을 벗고 춤을 춘 기쁜 그런 우리 성경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랬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시면서 환영 인사와 함께 문자들이 온 거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3007 저에게 반갑다는 말씀 해피 바이러스 많이 퍼뜨려 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류 채칠리아 자매님이신데요. 17이다 굉장한 팬이신 것 같아요. 17이다 반갑습니다. 빵집 콘서트 짝짝짝짝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두 개만 더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리 애니님이신데요. 대표님 옷색만 봐도 시원하네요. 바다에서 시원하죠? 피서하는 것 같아요.
0: 너무 덥잖아요.
1: 네, 여행을 떠나요. 복장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텐션과 함께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복장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소피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님의 딴따라.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17이다 분들에게 관심을 쏟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사실 이렇게 만나 처음 뭐 서로 화면에서 보긴 했습니다만은 네. 서로 좀 처음 만나는 것과 대면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볍게 입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은 네.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해보시는 거죠.
0: 네. 밸런스 게임인가요?
1: 밸런스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가볍게 입 풀리기 빨래 댄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0: 알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세 분이 한번 같이 대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다 같이 동시에.
1: 한번 동시에 한번 해보시죠.
5: 네, 구동성.
0: 긴장되는.
1: 자, 어제 나, 오늘의 나.
0: 하나, 둘, 셋. 오늘의 나.
1: 어제의 나.
0: 아, 오늘 생각하고 나. 어제를 말했어요. 이렇게 뇌와 네. 입이 다르다. 네. 네.
1: 네. 좋습니다. 어제의 나도 있고 오늘의 나도 네, 있는데요. 네. 자, 두 번째를 한번 해보면은 10년 전의 나 그리고 10년 후의 나.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 어렵다. 둘, 셋.
0: 10년 후의 나.
1: 오,
0: 오, 뭔 일이야? 진짜 다 왔다.
1: 미래 지향적이신 것 같아요.
5: 이거 진짜 안 쳤습니다.
0: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아주 강력하네요.
1: 그렇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10년 후의 나를 굉장히 좀 멋지게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0년 후에 17이다. 미국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0: 팀이랑 같이.
1: 같이 가면 너무 좋죠.
0: 같이 가자.
1: 같이 가시죠. 자,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봤더니 다들 너무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소리.
0: 목소리.
1: 얼굴.
0: 목소리.
1: 하나,
0: 얼굴.
1: 와, 둘, 셋.
0: 목소리.
1: 얼굴은 다들 자신 있다?
0: 아니 얼굴은
5: 아니요 저 얼굴에서
0: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목소리는 네.
1: 그러세요?
4: 네. 저
1: 아니 뭐 목소리도 너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주신 탤런트들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목소리로 하느님을 두 배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는 17이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많이 많이 활동해 주세요.
0: 네.
1: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니까 저한테도 한번 질문해 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아. 아, 우리 네. 또 신부님도 사실 기타도 엄청 잘 치시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1: 조금 실패합니다.
0: 아, 이 부분 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4: 뭐야?
0: 기타 락이냐?
4: 아, 락이냐?
0: 아니면 드롯도?
1: 드롯이냐?
4: 락이냐? 뽕이냐?
1: 알겠습니다. 네.
0: 자, 하나, 둘, 셋,
1: 락.
0: 오! 오! 아 역시
4: 우리 안구에
1: 네 저는 원래 이제 락으로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밴드 자체가 그래서 락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트로트는 이렇게 해봤더니 네. 신자분들이 강연에 이렇게 갔었을 때나 너무 더 흥겨워하시는 장르가 네네. 트로트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요즘은 공연을 할 때는 락을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연이나 피정에 갔을 때는 이렇게 트로트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집중시키고 또 그다음에 관심을 좀 이렇게 더 모으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요 트로트를 한번 선택해보고 있습니다.
0: 두 가지가 다 되시니까 이게
1: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 확실히 네. 신자분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4: 그 검색하면 트로트만 뜨더라고요.
1: 아 그렇죠. 락은 이게 참 잘 안 떠요. 네. 락은 잘 안 찍으시더라고요.
0: 락은 또 직접 가서 네. 저희가
1: 앞으로 보면. 락도 많이 보여드리는 그런 공연들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4: 기대, 네.
1: 하나에서 끝난 건 아니겠죠.
0: 다음 질문 또 이어서 그러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 아이디어가 막
0: 락을 좋아하시니까요.
1: 네.
0: 이 기타가 또 락의 생명 아닙니까?
1: 아 맞죠. 아,
0: 근데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이 또 보컬이 또
1: 맞아요. 보컬.
0: 그래서 보컬과 기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 궁금한데요.
1: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1: 기타.
4: 오, 기타. 오, 기타.
0: 왜요?
1: 저는 기타를 너무 좋아해요.
4: 아, 네.
1: 저도 지금 화성학도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지판을 외워서 치고 있는 사람인데 기타를 조금 더 잘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타를 잘 치면서 노래를 곁들여서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죠. 하여튼 기타 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한번 같이 시간이 되면은 공연도 같이 해보면 너무
0: 네.
1: 좋겠다.
0: 오, 네,
5: 너무 좋습니다. 베이스로 불러주십시오.
1: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대합니다.
1: 꼭 초청해 주세요.
4: 네. 네.
0: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여기
4: 마지막으로?
0: 네.
4: 글쎄,
0: 오늘도
5: 이거 한번 해보실래?
0: 아, 스페셜 DJ로 오셨으니까.
4: 네. 아, 네. 그러면 얘도 나온 대로 또 써주신 대로.
0: 네.
4: 자, 그러면 신부님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4: 게스트다. 진행이다.
0: 네.
1: 저는 게스트.
4: 게스트다. 네. 저도 게스트.
1: 진행은 네.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게스트로 와서 한번 팝업을 팍 시키고 네. 빠지는 게 좋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것이 더 낫겠다. 예,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진행자 말고 게스트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4: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진행도
1: 뒤집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상용 신부님 지금 안도의 한숨 내쉬는 게 들릴.
1: 네, 아 제가 이제 성가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 제 성대는 성가를 부르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성대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0: 왜요?
1: 네, 어쩌다가. 같은 키 비슷한 음색임에도 불구하고. 성가로 인식이 되면은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0: 아, 사실 맞아요. 저도 약간
1: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장르를 선택을 해서 강연이나 이제 피정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0: 저희는 그래서 성가를 트로트로 부르고
1: 아,
0: 있습니다.
1: 성가를 트로트로 시켜서?
0: 네. 그래서 신부님과도 아주 잘 맞을 것 같고요. 락도 좋아하시니까.
4: 사실 성가 잘 부르는 애들 따로 있어요. 저희 말고.
5: 아, 그렇지.
0: 그런데 뭐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저희 지금 17이다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 있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나는 17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원래가 네. 17이다가
0: 네. 맞습니다.
1: 팀 맞습니다. 이름이었던 네. 거예요.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왜 17인 건가요?
4: 아, 네. 여기가 어디죠?
0: CPBC.
4: 저희의 고향입니다.
0: 네.
1: 아, 네네.
4: 저희 탄생이
1: 아, 여기가
4: 네, CPBC에서 했습니다. 저희 CPBC 제17회 창작 생활 성과제에서 저희가 태어났어요.
1: 거기서 우승을 하신 거예요?
4: 아니요.
1: 참여를 하신 거예요?
4: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가 2017년도였고요. 아. 저희가 모두 경쟁자였어요.
1: 아, 그렇구나.
4: 얘랑 저랑 얘랑 이렇게 다 무대에서 경연을 하던 사이였어요. 11개의 팀이. 그러다가 무대가 끝나고 나서 합친 팀이에요.
1: 아, 그래서 17이다.
4: 네.
0: 17회가 나은
1: 17년에 17회가 나은
4: 네. 그렇죠.
1: 아, 그렇게 되셨구나.
4: 네.
1: 그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린 것 네. 같습니다. 아. 17 나는 17이다가 앞으로도 나는 100살이다까지 쭉 진행되셨으면 오. 너무 좋겠다라는
4: 아우,
1: 생각이
4: 아멘 바람입니다. 진짜.
1: 네, 장수 네. 찬양 크루로 발돋움하시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저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또 어떤 라이브로 채워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대로 가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대 만빵이니까 자리 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1: 네, 이분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노래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오후 잘 기대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예쁘게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6: 자, 다음 노래는 아요가 준비했죠?
3: 네, 다음 노래는 아요의 마카롱에서 작곡된 곡입니다.
6: 이것도 미발매 곡.
3: 그렇습니다.
6: 입니다. 뭐 들려드리면 네. 다들 가사에서 전달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3: 네.

0: 네, 여러분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미로운 곡이었던 것 같은데.
1: 그쵸.
0: 네, 이 곡이 어떤 곡인가요? 내용도부터 한번 저희가 알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1: 네, 저희가 흔히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써주세요라고 하지만 막상 기도에는 내 욕심이 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했고 성경 콘서트 아요의 마카롱이라는 거를 이제 17이다에서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과 함께 강론을 묵상하고 함께 곡을 한 달에 한 곡씩 만들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좀 욕심이 나더라도 주님께서 더 좋은 거를 마련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그걸 믿고 주님께 온전히 오롯이 의탁하자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였습니다. 코엘렛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내려놓고 하다 보면은 네. 때에 잘 맞물려서 아마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17이다의 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좋은 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게요.
2: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또 궁금한데.
3: 네, 다음 곡은
4: 네. 저희 신신호신에서 매일 미사를 읽기를 항상 간청하고 있는 이상진 제노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오시면은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이제 순교자 기념하는 그런 미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곡한 곡의 제목은 목자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저희를 최초로 이끌어주신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곡하는 데는 우리 진영 누나가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3: 그쵸. 한국의 선교자이신 신부님을 이게 주님은 저희의 목자이시지만 또 다른 목자이신 한국의 목자이신 김대건 신부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추천을 했습니다.
4: 네, 그래서 목자를 선곡해 왔으니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0: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게요.

0: 네. 아우 너무 잘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눈물이 찔끔 날 뻔했잖아요.
1: 어, 신부님.
0: 너무 감동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 근데 눈물이 찔끔 날 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0: 그래요? 왜요?
1: 아무래도 저희만 노래를 하면 너무너무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애청자들이 아쉽지 않을까요?
0: 아, 네. 그럴까요? 어, 저도 한번 노래 들으면서 아, 네. 저도 한번 저기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1: 오,
0: 저도
1: 멋있습니다.
0: 한번 무대로 가도 될까요?
1: 신부님, 웰컴 투 무대! 오세요, 오세요. 그러면 제가 신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2: 여기
1: 하겠습니다.
2: 마이크.
1: 어,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2: 예.
3: 저 요 마이크.
2: 어, 예, 그걸로.
1: 어, 어. 아, 네.
2: 네, 네. 있습니다. 네, 신부님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아, 제가 이렇게 또 무례를 무릅쓰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나른하시잖아요. 나른한 오후 아주 그냥 좀 잘 날려 보내시리라고 카페인과 같은 노래 곡 선곡했습니다. 신나는 곡 준비했으니까 박수도 치시고 또 일어나서서 춤도 추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은 또 저와 함께 하시던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른한 오후 저 조남구 마르코 신부와 함께 이렇게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 나른한 오후 시원하게 카페인 곡을 날려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시죠.

0: 스튜디오 안에서는 앵콜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애청자분들께서도 앵콜 외치고 계신지요? 모르겠는데. 자, 그럼 어떻게 앵콜 한 곡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1: 아, 네, 완전.
0: 아, 좋습니다. 그럼 괜찮으시면은 앵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곡은 제가 저를 잊게 한 곡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모 프로그램, 트롯 프로그램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곡이기도 한데, 제가 행사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저희 본당 아이들은 이 노래가 제 노래로 아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후를 날려드릴 노래입니다. 서른도 선생님의 사랑의 트위스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대리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피아님께서 17이나 진행하시고 신부님 계속 노래를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부탁드립니다.
2: 그렇잖아요.
3: 네, 다음 곡을 네, 부탁드립니다.
0: 다음... 네, 저희 아, 네, 저도 진행하지 말고 그냥 노래나 계속하다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솔직히
0: 네.
1: 저 자리가 더 편하시지 않으세요?
0: 네, 저 사실 저 자리가 더 편해요.
3: 아, 네, 사랑이 네. 트위스트가 주인이 맞습니다.
2: 아, 원곡자신.
3: 네, 원곡자신.
0: 진짜 17이다가 진행하시고 신부님 계속 노래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3: 저희 네. 또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3: 신부님.
0: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어떻게 나른한 오후 시원하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완전히요.
0: 아, 네. 좋습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덥죠?
0: 아, 덥죠. 네. 네,
3: 땀은 나지만 속은 시원합니다. 그냥 휴가 맞습니다.
0: 저희 17이다와 함께하는 콘서트 네. 이 현장의 분위기가 우리 빵집 가족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듣고 계신 빵집 가족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 자, 우리 윤세호님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과 17이다 세 분과 함께 트위스트 춤을 추니 시원하네요. 아, 라는 시원하네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1: 아, 무릎 괜찮으세요? 이거 많이 추면 되게 무릎이 안 좋던데.
0: 네, 저 아직 뭐 괜찮습니다. 네.
1: 제가 살짝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0: 그러세요?
1: 트위스트 가끔 추운데 제가.
0: 조심조심하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엘리님은 정말이지 신부님 대박이라고 대박. 보내주셨는데요. 네, 또 장유미님께서도 우리 17이다 분들께 우리 17 팀장님 댄스 좋아요. 아, 진심이시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17이다 분들 덕분에 시원한 우리 오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빵집 콘서트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하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 이 17이다가 진행하고 하실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냥 신부님 맨날 네. 저한테는 신부님이 뭐 아까 신부님께서 뭐 연예인이라고 해주셨지만 저희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신부님이 저한테는 약간 네. 연예인 같은 분이셨거든요. 아이고. 저희 엄마가 아침마당을 보고
0: 아침마당
1: 아니 신부님 중에서 연예인 같은 신부님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진짜 엄청나다고 하시면서 아, 네. 저희 엄마가 팬이십니다.
0: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1: 그래서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0: 네, 저도 오늘 이렇게 17이다와 함께해서 또 이렇게 님과 함께라는 곡을 예수님과 함께 변해서 이렇게 네. 부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서 수원에 있는 그 수원시 연등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아갖고서
3: 연등 행사에 네. 신부님께서
0: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녀왔는데 와. 그때의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은 요 님과 함께 제가 불렀었는데 네. 신부님 남의 잔치에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이제 그 유튜브 제목이었었어요.
3: 아, 찰떡이네.
0: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반어적인 거잖아요. 네, 너무
3: 해주셨다.
0: 재밌었다, 아, 좋았다 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저 이제 좀 좋았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교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17이다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하느님께서 굉장히 탤런트를 주셨으니까 네. 좋은 선교의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0: 네. 자, 우리는 사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7이다와 또 저도 마찬가지로 방향은 같고 또 하는 역할은 좀 다르더라도 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런 삶의 풍랑 속을 막 걷고 있는 분들에게 17이다가 굉장히 큰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신부님도 꾸준히 계속
0: 함께 해주세요. 네, 저도 남의 잔치에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열심히
1: 남의 잔치 김동영 신부님 잔치에 오셔서
3: 네, 우리 네. 잔치죠.
1: 너무 네. 맛있는 빵을 구워주셔가지고
0: 네, 하여튼 맛있는 빵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좋은 빵 내놓으시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다음 라이브 한번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곡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0: 두 곡이어도 좋을 것 같고
1: 두 곡
0: 약간 무리인 것 같고요.
1: 두 곡 뭐 마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죠. 네. 시켜만 주신다면 하는데 오늘 또 이제 또 마지막 곡도 약간 맞춤 선곡을 준비했어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구나.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0: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1: 바로 여기야.
0: 무슨 노래인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네. 라이브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자, 자리 한번 옮겨 주실까요?
3: 네.
0: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0: 우리 애청자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4: 네. 다음 곡은 천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 천국은 바로 지금.
4: 우리 댄스 댄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수고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앵콜, 앵콜, 앵콜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0: 네. 아~ 자, 앵콜 준비가 안 됐나요?
3: 죄송합니다.
0: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저희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는데요. 4023님께서는 춤이 절로 나네요. 오늘 이 시간 안 들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짱!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네. 또 599님 같은 경우에는 17이다 신부님과 찰떡이에요. 어깨가 들썩들썩 너무너무 신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런 거 저랑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4: 아, 너무 좋아요.
0: 다음에 콜라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겠네요.
0: 그렇죠. 문자 하나 더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1: 네. 네.
0: 자, 9203님 같은 경우에는 축제로구나. 신신우신 아니고 여름 해변 축제 라이브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 네, 네. 여긴 바다입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오늘 그렇게 꾸며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읽어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님, 벨라로즈님이십니다. 오늘 조남구 신부님의 노래하시며 춤을 신나게 추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세요. 정말 감사해요.
4: 감사합니다.
0: 라고 하면서 저의 칭찬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네.
4: 아, 유정혜님.
0: 네,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계신데요. 오늘 네.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 저는 아직도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제대 위에서 같이 이제 미사국 부르시면서 기타 치시면서 이제 막 그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때부터 되게 만나 뵙기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0: 야,
5: 개인적으로.
0: 정말요?
5: 네. 근데 이렇게 같이 또 무대도 같이 이렇게 댄스도 하고 해서 정말 이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즐거웠고 네, 네. 다음에 또 진짜 기회가 되면은 네. 같이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우리 아유 자매님께서도 네. 좋은 활약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5: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떠세요, 우리 리더님께서는?
1: 네, 가끔씩 이제 김강룡 신부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스페셜 DJ 한 분씩 오시는데요.
0: 네, 네.
1: 그 중에서도 오늘의 DJ는 정말 저희 와 결이 맞지 않았나.
0: 그동안 안 맞았나요?
1: 아. 아, 맞았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 갈랭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희 텐션 때문에
5: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
1: 네, 네. 근데 신부님은 저희가 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신신신 트로트 두 곡을 춤추는 트로트 두 곡을 부른 적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도 너무 잘 맞는 제가 트로트 댄스 담당이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신부님 자주자주 오시면 너무 좋을 것
0: 알겠습니다.
1: 같습니다.
0: 신나는 찬양 트로트 댄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제노 형제님 어떠셨어요?
2: 드디어 17을 담을 수 있는 신부님을 뵌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가요? 그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2: 그간
0: 이거?
2: 이들의 텐션을 어찌 해야 될지 제가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네. 제가 17에서 최저의 텐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드디어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 한 배를 탄 사람들 같습니다.
5: 아, 네.
4: 누구 저 가나요?
2: 여름 해변 파티에 한 배 타고 같이 가고 있는 함께 좋은 시간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두 누님을 모시고 다니시냐고 저는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주 나오셔서 이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소감도 들어봤는데요. 신신우신 빵집 콘서트. 아쉽지만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소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한 빵집 콘서트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4: 안녕하세요. 네.

자, 5인 5색 신입 빵집 진장들과 함께하는 신신우신 팝업 스토어 둘째 날 어떠셨나요? 저와는 좀 다음에 더 빵빵하게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끼한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괜찮으셨나 모르겠고요. 내일은 또 다른 스페셜 DJ와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엔 매일 빵을 먹는 우리 시대의 수도자들을 만나서 성소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열 번째 주자 카메룬 선교사이시기도 합니다.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의 김지연 아가타 수녀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도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그러면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무리 곡은 하늘바라기에 우리와 함께 주여입니다. 여러분 안녕.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4: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가뿐히 넘어섰는데요.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가요? 햇살은 뜨겁고 바람마저 후끈 더운 숨결을 품고 있는 6월의 마지막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덜덜한 만큼 추운 곳을 상상하면 좀 시원해질까?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 바로 남극의 고원지대, 특히 동남극 고원인데요. 기온이 무려 영하 90도 안팎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하 90도, 상상조차 안 되는 온도인데요. 이 정도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것조차 쉽지 않고 피부가 잠깐만 노출돼도 위험할 만큼 혹독한 추위가 이어지는 곳이래요. 어떠세요? 추위를 상상하니까 좀 시원해지시나요? 같은 온도라도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라보는 자리와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6월 30일 연중 제13주간 화요일이에요.

겨울 왕국으로 떠나고 싶은 첫 곡, Let It Go, 효린의 노래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운하경 아네스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덥다 덥다 하면 더 덥다라고들 하시던데 오늘은 남극의 추위를 생각하며 춥다 춥다 해보면 좀 시원해질까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면 상대성이라는 말이 과학에서만 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위도 추위도 행복도 불행도 비교의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라고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신앙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우리의 생각도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덥다 덥다 했던 오늘의 무더위도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널어놓은 빨래를 뽀송뽀송하게 말려주고 또 들판의 곡식들을 알알이 익어가게 하면서 생명을 자라게 하니까요. 같은 태양 아래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의 온도도 달라질 텐데요. 6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무더위에 얼굴 찌푸리기보다 내 삶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작은 은총 하나 발견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똑 떨어지는 정답과 센스 가득한 오답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시간이죠.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는 9월 레오 14세 교황님이 프랑스를 공식 국빈 방문한다고 하시죠. 교황님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18년 만의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프랑스 방문 기간에 이곳에서 미사를 집전하실 거라고 해서 화제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명소로 개선문에서 콩코드 광장으로 이어지는 이 거리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샹젤리제 거리, 2번 샹들리에 거리, 3번 먹거리. 1번 샹젤리제 거리, 2번 샹들리에 거리, 3번 먹거리.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새로운 선물,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그리고 에너자이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콩크로 조금씩 지원자들이 보이던데요. 1분 신앙상담 영상을 만들 커피콩크로 계속 모집 중입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만들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영상 만들고 5만원 커피 기프티콘도 받아가세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의 이 거리 하면 생각나는 그 노래 들으면서 정답과 오답 받아볼게요.

조 다신이 부른 이 노래.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샹들리에, 샹젤리에 이렇게 발음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샹젤리제입니다.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면 꼭 한 번쯤 걸어줘야 한다는 샹젤리제 거리. 루이 14세 시절에 처음 조성됐는데요. 1709년에 거리를 확장하면서 지금의 샹젤리제 거리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나폴레옹의 유해가 이 거리를 통해 지나간 후엔 승리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나치 점령에서 해방될 당시엔 파리 시민들이 몰려나와서 기쁨을 나눈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개선문으로 유명한 드골 광장에 이르는 이 길은 1880m에 이르는 직선도로 양쪽에 마로니에와 플라타너스 같은 가로수가 울창해서 더 장관을 이루는데요.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9월 26일 오후 이 샹젤리제 거리에서 미사를 집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레나레나님께서 아는 샹송 중에 몇 안 되는 곡 샹젤리제네요 하셨어요. 그쵸? 이 곡 여러분 다 따라 부르셨나요? 오 샹젤리제 하고 저도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엘리사베님 1번 하셨고요. 그리고 대건안드레아님은 오답 보내주셨는데요. 오답 보내주신 분께 오늘 예쁜 수공예 선물 액세서리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답 만나볼게요. 대건안드레아님 정답 귤밭거리. 귤밭거리 굉장히 구수하네요. 교황님께서 제주에 오셔서 귤밭거리에서 미사를 집전하신다면 귤들이 축복을 가득 받아서 엄청 달달해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교황님과 우리 귤밭 또 귤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교황님께서 한국의 제주의 그 귤맛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그렇죠? 이번에 내년에 세계 청년대회 오시면 귤도 좀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2963님, 지금 보이는 제 차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면 많이 타셨네요. 엔진오일 교체 잘 하고 계시죠? 4092님, 이야기거리가 많은 행복찻집. 맞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공감가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거리가 가득한 행복찻집입니다. 어서오세요. 7005님, 정답 2번 샹들리에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퀴즈 듣고 친구랑 프랑스 갔을 때가 생각나서 앨범 찾아봤는데 둘이서 아주 당당하게 오 샹들리에 하고 노래 부르고 다녔네요. 주변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얼마나 비웃었을지 부끄러워서 삭제합니다. 오 샹들리에. 이게 발음이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샹들리에는 그 천장에 매다는 화려한 그 전구 이런 걸 말하죠. 그렇지만 또 옆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뭐? 샹들리에? 하면서 얼마나 웃겼을지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오늘 오답들이 다 센스가 있지만 그렇지만 나의 흑역사를 기꺼이 공개하신 우리 7005님께 오답 선물 드립니다. 와우.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일상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 또는 어플 CPBC 빵으로 참여해주세요. 더원이 부릅니다. 6월의 꿈.

청국장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3400님 노래 좋아요. 그쵸? 더원이 이런 좀 편안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이런 곡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더원의 6월의 꿈이었습니다. 2517님,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탄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여름이 열심히 일하는 중인가 봐 라고 하네요. 그 말이 참 귀엽게 남아요. 어, 그러네요. 보통은 엄마들도 더우니까 아, 여름이니까 덥지 질문 좀 그만해 이렇게 좀 짜증내기도 하잖아요. 우리 한국 가족들은 그런 적 있다 없다 물론 없으실 것 같지만 여름이 열심히 일하는 중이야 이런 엄마의 대답이 아이가 이제 언제나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힘이 생기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4144님, 요즘은 덥고 힘들어서 집안일을 하루에 한 파트씩 해요. 오늘은 부엌 싱크대, 내일은 수납장. 현명하시네요. 이게 뭐 하나씩 해서 언제 다 하나 싶기도 하지만 오히려 한 번에 다 하고 무리해서 탈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나 아니면 막막해서 더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특히 여름에 이렇게 하나씩 하는 방법 좋다고 봅니다. 백원 안드레아님, 요즘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도 들고 화도 나고 그런 제 마음을 잘 아시는 형 누나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유, 그래요. 그런 거죠. 뭐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이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옆에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야기를 듣고 나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분들께 고마워 하고 뜬금없는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 레나레나 김지혜님 오디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어서오세요. 우리 행복찻집 또 노래해드릴이 언제 오실 건가요? 또 엘리사벳님 많이 더운 날씨예요. 오전에는 대구 병원 다녀오고 지금 행복찻집 함께하려고 해요. 아이고 또 오늘 병원 진료받고 오셨군요. 치과 진료는 아니시죠? 저는 그때 엘리사벳님이 오답으로 남겨주셨던 그 새 것과 헌 것, 새 치아와 임플란트 이게 정말 아직까지도 잊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 다녀오셨다니까 아, 치과 진료신가? 그 생각부터 나네요. 오늘의 퀴즈 차담 참여 선물 2517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더위를 식히는데 또 뭐니뭐니 해도 이분만한 분이 없죠.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시작합니다.

0: 사제의 플레이리스트 DJ 달자 신무입니다.
1: 달하.
0: 오하.
1: 내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0: 약간 사극 톤으로 좀 하고 싶었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1: 깜짝 놀랐어요.
0: 아 네. 네. 아 오늘 노래 좋네요.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선풍기가 꺼져가지고.
1: 아 네. 열심히 뜨시고요.
0: 오 샹들리에.
1: 샹들리제.
0: 예. 노래 너무 좋네요.
1: 헷갈리는 분 여기 한 분 더 계십니다.
0: 아 오늘 날씨가 더워서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1: 선풍기 강으로 틀어주시고.
0: 네, 오늘 자다가 제가 가위를 눌렸어요.
1: 어머머머머.
0: 그래서 제가 성우경을 끄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1: 네.
0: 세 번째 가위 눌렸을 때 딱 성우경을 딱 끄니까 그 뒤로 안 눌렸어요.
1: 진짜요?
0: 네.
1: 와, 근데 그 와중에 역시 성우경부터 딱 챙기시는
0: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공포 영화를 혼자서 못 보거든요.
1: 아 정말요?
0: 네, 그래서 가위 눌리는데 갑자기 방이 어두워지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딱 성우경 끄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오른손을 빡 들면서 성부와 성자와 그렇게 성우경 끄고 나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꿀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 아, 역시 승리하셨다.
0: 네.
1: 아니 근데 많이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주님. 가위도 눌리고.
0: 모르겠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눌렸어요.
1: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0: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서.
1: 네. 약간 신부님의 의지력 테스트 이런 거였을까요?
0: 아, 하느님이 저를 한번 테스팅. 과연 너에게 가위를 주었을 때.
1: 가위를 주었을 때.
0: 너는 기도를 할 것인가? 불경을 외울 것인가? 한번 테스트 해본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역시 승리하셨고요. 네. 성호경으로.
0: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갑니다.
1: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0: 네. 이제 네. 내일이면 몇 월?
1: 7월 하반기.
0: 네, 벌써 하반기에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느덧 저도 이제 섣불리 한 지가 1년 반이
1: 어머머머.
0: 다 되어갑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진짜. 이제 슬슬 물러날 때가
1: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손살 같긴 하네요.
0: 네, 그리고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구나를 생각한 게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게요?
1: 연중.
0: 아니요.
1: 지난
0: 주일은 땡땡 주일.
1: 어제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0: 네, 교황 주일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안 되겠네요.
1: 알고 있었죠. 이게 유도하려고.
0: 아, 퀴즈로 낼 걸 그랬네요. 아무튼 교황 주일을 보내면서 레오 교황님이 선출되신지도 1년이 넘었다.
1: 벌써요?
0: 우리 얼마 전에 막 꽁클럽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밤에 네. 이렇게 보면서 아 누가 되실까? 연기가 언제 나올까?
1: 맞아요.
0: 이런 거를 고대했던 게 벌써 1년이 넘었답니다.
1: 세상에.
0: 선출되신 날이 5월 8일이거든요.
1: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0: 네. 그렇게 시간이 빠름을 느끼면서 아 하루하루 또 우리 소중히 잘 보낼 수 있도록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우리 교황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교황님의 사목표를 다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인일로 우노 우눔. 무슨 뜻이게요?
1: 우노 우눔?
0: 네. 우노. 사투리가 아니고
1: 울고 싶노.
0: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1: 아, 네.
0: 이 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목하시는 우리 레오 교황님 위해서도 파이팅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카테고리 교황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1: 우리는 하나.
0: 그렇죠.
1: 아, 지난주에 파이팅에 이어서 네.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카테고리.
0: 우리는 하나다.
1: 하나다.
0: 두 하나면 하나지
1: 둘은
0: 아니야.
1: 네.
0: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의 귀를 다시 호강시켜드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다. 근데 왜 모으셨을까?
1: 왜 모으실까?
0: 네, 궁금하시죠?
1: 네.
0: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 또 본당의 보석 같은 우리 고레티 수녀님께서 또 이
1: 네.
0: 노래 꼭 틀어주세요 라고 옆에서 귀에 피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1: 이 정도면 수녀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저 대신에 다음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1: 특별 출연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먼저 원래 이제 우리 JPM이 부른 버전으로 틀고 싶었는데 원곡을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들고
1: 네.
0: 왔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염석준 씨가 부릅니다. 우리를 모으신 이유.

0: 이유도 있어요.
1: 왜요?
0: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1: 오, 알겠습니다.
0: 네, 먼저 우리 수님께서 이 노래를 딱 먼저 추천을 해주셨을 때 들어봤는데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들었는데 좀 가슴이 뭉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를 모으신 이유, 아픔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더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희생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더라.
1: 가사가 예술이네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맞아요.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또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뭐 인사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0: 맞아요.
1: 그런 마음도 또 이해하게 되고요.
0: 우리 수녀님께서 이런 좋은 곡을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레나 레나 세레나도 이렇게 말하네요. 따뜻한 코레티 수녀님께 너무 잘 어울리는 따뜻한 노래.
1: 아, 정말 수녀님에 대해서 요즘 너무 궁금해요. 네. 한 번쯤 정말 특별 출연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다음에 구미 도량으로 네.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바로 나 같이 해서 수녀님을 모시고 와야겠어요.
0: 네. 참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사실 사랑으로의 초대였다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노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많이 자주 말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희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사랑이 먼저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0: 네, 참 우리 서로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옷이랑 저랑 얼굴이 확 차이 나는 것도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참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1: 네.
0: 그 경험을 제가 최근에 좀 했었는데 네?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가요?
1: 궁금합니다.
0: 궁금하면 500원.
1: 세상에.
0: 네, 500원은 됐고 우리 그 궁금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힌트로 네? 다음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오데리구 밴드죠. 예찬이 부릅니다. 딜레마.
1: 딜레마.

0: 진리의 반항을 하고 싶지 않아. 왜 언제까지나 안 해주세요. 네, 우리 멋진 밴드 예찬의 딜레마 듣고 왔습니다.
1: 네, 방금 이 랩을 하신 분이 네. 우리 예찬의 우리 행복가족 네. 루다 어머니이시잖아요. 셀레나 자매님.
0: 맞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틀려면 저작권이 예찬에 있기 때문에 허락을 네. 맡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네. 제가 좀 늦게 밤늦게 카톡을 했는데 흔쾌히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이 노래로 틀 수 있었습니다.
1: 아, 예찬 감사합니다.
0: Thank you.
1: 아, 너무 흥겹게 근데 노래며 랩이며 잘하시네요.
0: 뭐 여러 가톨릭 밴드들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은 다 좋지만은 특히 저는 예찬이 부르는 이런 성가들 노래들을 들으면 더 신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 특유의 흥겨움이 있어요.
0: 네, 정말 잘 논다.
1: 맞아요.
0: 아,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고 잘 논다 이게 아니고 정말 성가를 찬양한다. 아.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1: 네. 너튜브에서 사실, 영상도 네. 볼 수가 있는데.
0: 맞습니다. 우리 예찬 너튜브 채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네. 한 번씩 봐주시고요.
0: 아무튼 최근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우리 오디르관에서 이제 우리 예찬이 주최한 예거밤이라는 예찬의 거룩한 밤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행사를 이렇게 청년들을 초대해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한 공간에 모여서 성가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서 이렇게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1: 그렇군요. 안 그래도 그때 예찬 노래해드리리 출연하셨을 때 네. 또 홍보도 하고 가셨는데 네. 어떻게 좀 분위기가 뜨거웠나요?
0: 너무 더웠어요.
1: 정말요?
0: 너무 뜨거워가지고 왜? 에어컨을 분명히 틀었는데도 네? 땀이 날 정도로 다들 진짜 와. 아무 생각 없이 떼창도 하고 와. 특히 딜레마가 나왔을 땐 전부 랩도 막 다 따라 부르고
1: 네.
0: 지금도 살짝 열이 올라오는데 아마 그만큼. 약간의 주님을 모시면서 이런 파티를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1: 세상에. 아유, 뜨거운 시간이었겠습니다.
0: 네, 제가 살아가면서 뭐 신학생부터 신앙인으로서 시작 생활하면서도 사제가 돼서도 이런 파티를 성가 파티를 한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거기 오셨던 신부님들끼리도 얘기했던 게 이런 시간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1: 진짜요?
0: 본인들도 이런 경험은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참 준비를 잘해준 우리 예찬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1: 진짜 말 그대로 예거밤이네요 정말.
0: 네, 예거밤.
1: 예거밤 입에도 좀 착착 붙고.
0: 역시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칠 때 예수님을 향해 찬양

0: 할 때, 노래할 때,
1: 맞아요.
0: 그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1: 네.
0: 참 좋은 기획이었고 행사였습니다.
1: 아, 이런 게 또 성가의 힘인 것 같고
0: 네.
1: 지금 우리가 사플리를 통해서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4023님 아, 오늘 감격입니다. 딜레마 제가 좋아하는 성가가 나오니까 더 좋네요.
0: 네.
1: 라고 하시면서도 삶이 딜레마입니다. 약간 앞뒤가 조금 다르시지만
0: 네, 아, 참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1: 네.
0: 네, 걱정도 많고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도 많은데 이렇게 신나는 성가 찬양을 함께 하면서 그런 걱정, 그런 스트레스들 훌훌 날려버리면 좋겠습니다.
1: 아, 맞습니다. 대건 안드레아님은 제 추억여행 플레이리스트인가요? 이 곡 저는 제주 63차 선택 파견미사 파견곡이었어요.
0: 아, 정말요?
1: 네, 또 전마다의 추억이 있네요.
0: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에, 이 노래에 그 감정을 잘 담아서 오늘 하루 또 신나게 잘 보내면 좋겠고 결국 이렇게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르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시간을 떠올리
1: 너무 업되셨군요.
0: 네, 떠올려 보니까 그 시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렇게 하나 돼서 노래할 때 우리가 짜릿했던 거였네요.
0: 아, 그렇습니다.
1: 네. 귀를 기울이면서 박자를 맞추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함께 노래 부른다는 게 참 엄청난 거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0: 네,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1: 좋겠습니다.
0: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늘 감사드리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하고 싶다라고 전에 혀가 좀 맑고 있네요.
1: 예거밤이 너무 뜨거웠나 봐요.
0: 네. 아, 지금 너무 열이 올라와서 네 살짝 진정하면서
1: 네.
0: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함께하자고 결국 그 말입니다. 네,
1: 함께하자.
0: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 세븐틴의 같이 가요.

0: 같이 가요.
1: 그거였나요?
0: 아니요. 자, 세븐틴의 같이 가요 듣고 왔습니다.
1: 근데 이 노래가 요즘 라디오에서 저는 종종 들었거든요.
0: 네.
1: 신곡인가요?
0: 아니요. 2020년에 나왔다.
1: 아, 그래요? 아, 6년 만에 처음 듣네요.
0: 우리 세븐틴도 이제 좀 점점 오래된 아이돌로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세븐틴 노래 참 좋아합니다.
1: 왜요?
0: 너무 신나잖아요.
1: 그 지금도 이거 그렇고요.
0: 네, 특히 우리 또 부석순이라고 또 이 세븐틴 안에서 멤버들이 나와서 부른 노래들도 참 좋아하고요.
1: 네. 부석순이 세븐틴 소속이었군요.
0: 네. 오늘 주제가 뭐였죠?
1: 우리는 하나.
0: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교황님의 말씀을 되새겨봤죠. 사실 이 노래처럼 우리의 신앙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저는 지금 문득 좀 궁금한 게요.
0: 뭐가요?
1: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 되게 하소서하고 기도할 만큼 사실 하나 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우리 달자 신부님 주변은 워낙 다 단결도 잘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양떼를 이끄는 사목자로서
0: 네.
1: 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잘 뭉치게 하는 꿀팁?
0: 꿀팁?
1: 네, 있으실까요?
0: 아, 대본에 없는 내용이네요.
1: 늘 궁금했습니다.
0: 하나 되게 하려면 일단 이끄는 목자부터 뭔가 자신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1: 아, 목자부터 네. 낮춰라.
0: 목자부터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어야
1: 네.
0: 함께 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유함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어려워요, 사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1: 맞아요.
0: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은다는 거는 목자만의 힘으로 되진 않습니다. 각자가 또 노력해주고 있고 배려해주고 있고 이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1: 네.
0: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1: 나 자신을 낮추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0: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어라.
1: 그렇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군요.
0: 네, 많이 먹어서 둥글둥글해지긴 했는데
1: 네, 마음까지.
0: 네, 마음이 둥글해져야 된다.
1: 네, 기억해야 합니다.
0: 네, 라는 거. 아무튼 네, 이런 갑작스런 질문 좋네요.
1: 그렇지만 현답이었습니다.
0: 네, 다음에 저도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세요.
1: 저는 오늘 교황주의부터 망했어요.
0: 아, 네. 네. 아유, 망하다뇨. 우리 사플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앞으로도
1: 함께 주시고요.
0: 네, 계속 될 거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걷지 말고 함께 걸어가자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같은 희망을 품고 걸어갈 때 그 길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오늘 되새기면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서로 손잡아주고 같이 가요.
1: 같이 가요.
0: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인사할 때는 오늘도 내일도 같이 가요. 하면 어때요?
1: 괜찮네요.
0: 괜찮죠?
1: 네.
0: 네.
1: 아, 요즘 주제 따라서 이 클로징 인사하는 정하는 맛이 있어요.
0: 약간 좀 뺏는 느낌이긴 한데.
1: 우리 행복하세요가 공식 인사지만 유일하게 우리 달자 신부님과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0: 아, 좋네요.
1: 네.
0: 특혜 받는 기분.

0: 뿜.
1: 그만큼 우리는 주제를 잘 기억하고 가야 한다는 거.
0: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인사를 나눠볼게요.
0: 네.
1: 네, 우리 사제일 플레이리스트 오늘도 즐겁게 달자 신부님과 함께 했고요. 끝곡으로 팍스의 투게더 띄워드리면서
0: 투게더.
1: 네, 신부님과 아까 대건한대리님께서 신부님 왜 이렇게 느끼하세요 하셨거든요.
0: 투게더 아이스크림과 함께 들으시면 좋겠네요.
1: 세상에 오늘 아재 개그가 난무하네요.
0: 빨리 마무리합시다.
1: 아무튼 우리 달자 신부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1: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같이 가요.
1: 같이 가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제 뮤직 김빈나입니다. 포스트 말론의 서클스 들으면서 2부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못 먹는 음식 뭐가 있는지 여쭤봤잖아요. 5491님, 저는 물에 빠진 고기 못 먹어요. 고기는 구운 거밖에 안 먹고요. 해산물도 못 먹고요. 꿈틀거리는 거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많으시네요. 8766님, 고수는 향 때문에 못 먹습니다. 샴푸향 같아서요. 하지만 미나리 향은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운 식성이네요. 국내파시네요. 미나리 향 좋고. 고수는 근데 진짜 그 특유의 향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7009님, 못 먹는 거 없이 너무 잘 먹는 먹보라 어쩌죠? 살이 찌네요. 아유, 잘 먹으면 좋죠. 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되게 위로받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약간 통통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재잖아요. 뭐 이렇게 BMI 지수 뭐 이런 거 재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과체중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산대요. 저체중보다. 왜 정상 범위에 드세요? 저는 재보면은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과체중? 이런 거 나오거든요. 예. 희한하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아주 위안을 얻었답니다. 괜찮아요. 뭐든지 잘 먹으면 좋은 거지 뭐. 9006님도 제가 유일하게 못 먹는 게 고수입니다. 다들 그러시네. 묵은 향수 맛이 난다고. 8588님,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해초류는 먹는데 해조류는 못 먹어요. 조개나 사람들이 향긋하다고 하는 멍게 이런 거는 그 향이 제게는 속이 울렁거리게 해요. 근데 조개로 육수 낸 된장찌개는 맛있더라고요. 좀 요상한 입맛이죠? 하셨어요. 육수까지는 괜찮다. 네, 뭐 못 먹을 수 있죠 뭐. 대기님, 저도 예전에 사과 알러지가 잠시 있었어요. 지금은 사과 먹어요. 뭐 괜찮아지셨구나. 우리 감독님도 괜찮아질 수 있겠다. 유리님, 어머 오이 반대파 반갑네요. 저는 향 때문에요. 아니 우리 감독님 아드님은 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요. 귀여워. 자, 물에 빠진 고기를 못 드신다는 5491님께 세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빠라밤.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두시엔 뮤직 김빛납니다. 2부는요, 하이모 제공이고요. 그리고 제로베이스원의 필더팝 듣고 주제 선곡 대결 시작할게요.

비티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자, 우리 방그리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주제 드릴게요. 바로 상큼한 노래입니다. 어떤 곡이 상큼한가?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그리고 스피비스 빵 빵톡으로 상큼한 노래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해볼게요. 오마이걸의 돌핀.

3922님하고 7203님이 신청해 주신 박혜경의 레몬트리, 목소리 너무 상쾌해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상큼한 노래 한 자리 더 남아있어요. 샵 1053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8766님이 상큼 달달한 아츄 러블리즈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 듣고 선곡 1라운드 선곡왕 발표할게요.

윤우련님이 어우 라이브네요. 남성 팬들의 우렁찬 떼창이라니. 와 진짜 들으면서 아니 러블리즈는 너무 상큼하고 이 팬들은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주! 막 이러는데 와 이렇게 떼창해주면은 진짜 노래 부를 맛 나겠다. 네, 그런 생각 들었네요. 자, 1라운드 선곡 상큼한 노래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3922님은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 노래도 너무 상큼상큼해요, 피디님 하셨고 7495님,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상큼해요 하셨고요. 7203님은 상상밴드의 피너츠송 이 노래도 목소리가 상큼한 노래라 신청해요 하셨고요. 9006님,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9941님, 최근에 역주행한 리센의 러브어택, 거제 야호, 2시의 뮤직 야호. 이게 더 귀엽게 해야 되는데 야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안 돼요. 1573님, 칼의 작별 듣고 싶어요. 너무 더워서 떠나고 싶네요. 더위와 작별하고 싶다. 5491님, 임영웅의 무지개, 노래가 상큼해. 이분들 중에서 오늘 레몬트리 신청하신 분 진짜 많거든요. 윤우련 님도, 그리고 또 우리 정민 님도 신청하셨어요. 이분 중에서 7203님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주제 드릴게요. 이번에는 내가 좋아했던 멤버가 있는 그룹의 노래. 왜 내가 그 그룹 중에서도 누구를 딱 좋아하는 그런 내 스타일도 있잖아요. 예. 요 그룹의 노래 한번 여러분 보내주세요. 이번 상품은 100억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G.O.D에서도 개상 오빠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개상 오빠가 있는 G.O.D의 우리가 사는 이야기 이 곡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4023님 2PM의 이준호 좋아해요. 10점 만점에 10점 들려주세요. 오, 이준호 연기도 너무 잘하죠. 내가 좋아했던 멤버가 있는 그룹의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9427님, 내가 좋아했던 멤버 밀크. 이때 당시 2000년대 초반 노래 중에 오랜만에 가수 밀크의 컴투미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밀크 중에 누굴 좋아하셨을까요? 자, 이 노래 듣고 2라운드 선곡왕 발표할게요.

밀크의 컴투미까지 들었습니다. 대기님이 이 밀크의 서현진이 지금 배우잖아요. 이 곡이 데뷔곡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맞아요.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6379님, 찬미예수님, 빛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우로 활동 중인 김지성님께서 배우로 데뷔하기 전에 리오로 활동할 때부터 김지성님 팬이었어요. 라고. 그러셨구나. 리오의 커먼커먼 신청하셨고. 5491님, 엑소 도경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뻐 죽겠어요. 저는 54세. 경수가 귀여울 만한 나이가 된 거죠. 으르렁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도경수 너무 귀엽죠. 근데 요리도 잘하잖아요. 세상에. 근데 오늘 1부에 팝콘 노래 나가가지고 엑소 노래 못 들었네요. 7495님, SES 유진 좋아했었다고. 아, 유진 씨도 진짜 인기 많았죠. 지금도 예뻐요. 7362님은 중학교 때 클릭비 오빠들 브로마이드 모았던 기억나네요. 저는 오종혁 오빠 좋아했어요. 아, 지금 아빠가 됐는데도 멋있더라고요. 100점 무패 신청하셨고, 8857님은 량현 량하 있는 학교 랑 갔어 이 노래 신청하셨고요. 자, 이분들 중에서 오늘 오랜만에 밀크 노래 신청해 주신 9427님께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아까 10점 만점에 10점 나가는 동안에 우리 또 디바라기님께서 빗띠는 10점 만점에 11점 부가가치세 10% 추가 이렇게 하셨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읽어봤어요. 땡큐. 자, 이번에 주제 드릴게요. 세 번째 라운드 주제는 바로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바다. 바다 너무 보고 싶다고 제가 며칠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선물은 비누 드릴게요. 100원이 드는 샵 1053 그리고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Fly to the Sky, Sea of Love.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5112님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저학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근무합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7495님이 신청하신 곡 유피의 바다 지금 나갑니다. 바다 노래 계속해서 샵 1053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CPBC 빵도 열어놨습니다.

9006님, 50 넘은 분들의 바다 노래는 축축 늘어져 쉬는 느낌의 이 노래지요.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 신청하셨어요. 이 노래 듣고 3라운드 선곡왕 발표할게요.

와,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로 시작해서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유피의 바다,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윤우련님이 바닷소리로 시작되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 과거 수십 년간 제 컬러링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도 진짜 좋죠? 9203님, 반짝이는 별들이 밤바다로 막 쏟아져 내리면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8766님, 유엔의 파도 신청합니다. 눈이 부시게 시원한 바다. 1573님, 유엔의 파도. 바다가 생각나게 하네요. 4023님, 바다 하면 제주도의 푸른 밤이죠? 하셨어요. 이분 중에서 오늘 바다의 왕자 신청하신 5112님께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내일은 2시엔 콘서트가 열리고요. 가수 유성은 씨하고 함께 할 거예요. 벌써부터 유성은 씨의 라이브가 기대되니까 여러분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으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요솔길 전현금 새실랴 수녀입니다. 화요일 오후 4시를 넘긴 시간이죠. 예, 지금은 하던 일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저녁 약속을 준비하면서 발걸음을 또 재촉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내일을 기다리는 많은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간절한 바람이 하느님께 닿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하죠. 우리의 작은 기도가 누구에겐가는 위로가 되고 세상에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솔길 출발해 봅니다.

0: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네, 오늘 첫 곡으로 젊은이 성령 쇠신연 아비 부른 하나의 희망 듣고 왔습니다. 밝은 노래 첫 곡으로 들으니까 어깨가 좀 들썩들썩하죠? 네. 아, 그런데 세상에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아픔이 참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뭐 숫자로 전해지지만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하죠. 멀리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지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지금 뭐 아직 찾지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 고통 말할 수 없다고 예 저희 수녀원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네, 저희 수녀원도 좀 많이 망가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곳에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희망을 또 찾고 있죠. 여기저기서 뭐 포탄, 드론, 폭탄 막 슝슝 날아다니고 아이고 왜 그럴까요?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하느님이 정말 우리 땅덩어리를 어떻게 꽝 하고 하실 날이 있으려나요? 홍수, 대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시킬 그런 때가 있었듯이 네 저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요즘 들기 시작했어요. 예, 하느님 품으로 이제 떠난 모든 영혼들 사실은 화요일은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저희 수녀원은 예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랑은 거리를 따지지 않고 예 뭐 기도도 시간을 뛰어넘지요. 예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올려주는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이 오 많으네요. 아이고 이기영님 예 1등으로 올려져 있네요. 부지런하셨네요. 6월 마지막 화요일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눈은 눈썹 그리셨네요.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가족이 늘 오솔길에 오셔서 이렇게 걸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황베드로님,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6월 마지막 지난 일 되돌아보는 하루입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예, 어제는 축일이었는데 잘 지내셨죠? 예, 마지막 날이다 하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평소에는 잘 안 보다가 막방이다 하면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은 뭔데? 하고 우리 수녀님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도 뭐 예수 성심 성월인데 정말 나의 삶은 어떻게 됐었지? 하고 뭐 되돌아보는 시간 좋죠. 네, 고맙습니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기도의 오솔길 함께 산책하며 인사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도 기도선으로 함께 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선을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참 혼란스러워도, 그래도 이렇게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가 그래도 굴러가는 거 아닐까. 여기저기선 지진으로, 뭐로, 정말 힘들어도요, 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도 있을 테고요. 뭐, 신자 아닌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받쳐주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저는 믿어봅니다. 예, 티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이웃성당 연산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을 하고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했다고 하셨네요. 하느님은 항상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예, 지난번에 뭐 택시 타고 편찮으신 걸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어디를 소개받으셨다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봤었는데요. 그날은 읽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어머나 너무나 감사하다 잘된 일이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지하철 타고 십자가의 길까지 하러 가실 정도면 조금은 나으셨 좋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계속해서 좀 좋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황소리와 이재석 신부가 부릅니다. 마음 쉬는 날.

마음 쉬는 날 황소리와 이재석 신부님이 함께 부른 아유 달콤한 노래였습니다. 예, 오늘은 네, 신나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노래를 또 불러 이렇게 들으라고 골라주셨네요. 네, 자, 또 누가 어떤 분이 어떤 사연을 올렸을까요? 임세실리아님께서 네, 오늘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베네수엘라를 위한 기부를 했어요. 기도할게요 하셨습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다가 예, 그렇게 모여지면 정말 거기서는 분명히 카톨릭 재단이니까 잘 전달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베네수엘라 재해 기금을 보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37님 전현금 세실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새 6월의 마지막 날이 왔네요. 6개월 동안 무얼 했는지 모르게 시간만 지나간 듯하네요. 그러나 하루하루 기도 요설길 듣는 이 시간은 행복을 만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수녀님께서 들려주시는 기도 들으러 왔습니다. 끝에다 써영. 그게 너무나 위트가 있고 귀여워요. 그 표현이. 네. 아이고, 그러게요. 6월달은 그 월드컵 때문에 그랬나요? 조금은 긴장하고 뭐 다들 분노도 좀 하면서 일찍 떨어져 버려가지고 또 속상해 하면서 뭐 또 그런대로 또 열심히들 사셨잖아요. 이게 사는 게 다 그렇죠. 맨날마다 이기기만 하면 또 재미없죠. 좀 한번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또 다시 밝히 또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고 그게 뭐 공통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 개인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정산, 마음의 정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저도. 예. 7655님, 수녀님 오전에 청소년 쉼터 미사 다녀와서 뜨개질 폰 가방 뜨며 청취합니다. 와, 이분은 정말 7655님은 뜨개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뜨개질 하셔가지고 멋진 가방 올리신 분 맞죠? 예, 뜨개질 폰 가방. 와, 폰 가방. 폰 가방 그래도 뭐 조그맣게 뜨니까 얼른 뜨겠네요. 그래도 뭐 재주가 너무 좋으시니까 뭐 여기저기서 아우 저거 좀 가져봤으면 하는 분들 생길 것 같아요. 예, 잘 뜨셔가지고 뭐 네,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분들에게도 나눠주는 재미도 있겠네요. 예. 아, 하 대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전현금 세실리아 선생님, 오늘도 오솔길 함께 산책합니다. 저는 엊그제 재석회 원례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노인이 쓰러져 있어서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가는 걸 보고 집에 갔더니 이런 문자도 보내줬어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상자는 서울의료원에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창동지구대. 와,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창동지구대에서는 또 이 신고해 주셔서 고맙다고 마지막 문자를 확인해서 어디에다가 또 입원시켰는지 이것까지도 알려주시네요. 안심하라고.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따라오잖아요. 아유, 근데 하하대사님은 참 대단합니다. 눈이 안테나 같아요. 뭐 여기저기 누가 어떤 게 필요한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참 그렇게 눈여겨보고 또 119 전화해서 구급차 오게 하는 거. 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넙죽 절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창동 지구대 119 지구대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또 연락을 주셨네요. 미카엘 신동철님, 네. 안녕하세요. 명동성당에 참여해 볼까 하고 미사 시간을 알아보니 미사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간마다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요? 한 시간마다? 와, 이건 아마 관광객들도 참여를 하라고 그렇게 많은 건가요? 평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주일이 그렇죠.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명동을 그렇게 놀러 많이 갔는데
성당에 한 번 못 가봤네요. 어머 어쩌면 그렇게 명동을 많이 갔는데 성당을 안 가보시다니 외국 분들도 다 돌아다니다가 성당 명동 성당에 다 올라가서 구경하고 뭐 신자든 아니든 둘러보고 그리고 조용히 성당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들이 숙연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당인데요. 예, 아셨죠?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입니다. 오늘은 김지은 스텔라 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친하게 지내온 자매가 있는데 요즘 들어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투나 태도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마음에 남고 서운한 일도 쌓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그 자매의 말 한마디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별뜻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 밤에 잠까지 잘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 자매를 이해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자꾸 그 사람의 단점과 서운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상처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럴 때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 스텔라 자매님. 네, 용기 내서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가 있었기에 뭐 서운함도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자, 공동체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근데요. 한 가지 마음

마음의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순간이 돋보기처럼 돼서 그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전에는 그 사람의 또 따뜻했던 어떤 모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지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점점 그 모습들이 기억에서 멀어지고 아예 싹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먼저 살펴보라는 초대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사랑한다는 건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 부족함보다 사실은 더 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라는 어떤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니 너무 힘들죠,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내 상처도 하느님께 맡겨드려야죠. 그 사람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조금씩 치유가 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오늘은 그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제 마음의 답답함과 상처를 좀 먼저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아셨죠? 스텔라 자매님, 오늘은 저와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 바쳐보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김지은 스텔라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크게 상처받아 서운했던 기억 때문에 다쳐버린 마음을 성령의 손길로 부드럽게 만져주소서. 상대의 부족함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억울함은 주님께 맡기고 필요할 때는 지혜롭게 말할 용기와 침묵해야 할 때는 평화를 주소서. 상처를 화해로, 서운함을 이해로, 판단을 자비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김스텔라 자매님께 노래 한 곡 선물로 띄워드리고 싶네요. 미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약한 나에게.

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는 늘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분명히 내려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남겨진 사연들 보겠는데요. 네. 0998님, 네. 살다 보니 이유 없이 사랑받을 때가 있고 또 이유 없이 욕먹을 때가 있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비슷한 사연이 나오네요. 네, 서로 이유 없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니까요. 아이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먹으면서 또 이게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되는 때가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끝말이 정말 좋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싫든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든 예수님은 제 마음같이 바라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주님처럼 저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2037님, 김지윤 스텔라 자매님의 솔직 담백한 고백이 제 마음 같은 심정이네요. 저 또한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정말 어려워요. 특히 한번 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장점도 단점으로 느껴지니까요. 어쩌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자기 합리화하지만 쉽지는 않네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고백을 했기에 김지훈 스텔라 자매님은 극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하셨어요. 아유, 극복할 거라고 또 이렇게 긍정에 힘을 또 팍팍 실어주셔서 아마도 듣고 계시면서 그렇구나 알았어요. 저도 좀 노력해볼게요 할 것 같습니다. 마음. 네. 튕겨빌님, 네, 어서 오세요. 스텔라 자매님, 제 고백인 줄요. 오늘은 이렇게 다 동병상련인 분들이 많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아, 정말 주님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예. 아, 우리가 다 살면서 다들 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잖아요. 미운 사람

제 경험으로는 저의 결핍이나 상처를 마주하는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느님 품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와,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함 보면 사실은 똑같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해지는 것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바울로 가족 기도서에 예수 성심께 바치는 기도. 천상 스승 예수님, 성체를 주신 큰 은혜에 대해 당신의 지극히 자애로우신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당신은 사랑 때문에 거룩한 감실 안에 머물며 미사 성제 때에 당신의 순환을 새롭게 하고 영성체 때에는 당신을 저희 영혼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숨어 계신 하느님, 당신을 알게 하시고 성심의 샘에서 생명의 물을 깊게 하소서. 이 성사 안에 계신 당신을 매일 방문하고 거룩한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자주 영성체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D.E.S.의 당신으로 듣고 왔습니다. 와, 굉장히 거룩한 노래이네요. 예, 오랜만에 또 들어보니 좋았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남겨진 사연이 상당히 많아서요. 못 읽어드리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윤철 베드로님, 네. 찬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변함없이 병아리 천사들하고 하교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미사 후에 레지오 마리 회합 가서 활동 보고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언제나 성실하시는 우리 베드로 형제님, 어제 축일이셨는데, 예, 하루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예,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늘 아이들 하교시키는 일을 또 하시니 얼마나 젊어지시겠습니까, 마음이. 예, 고맙습니다. 예, 0349님, 수녀님, 하지감자 드셔보셨나요? 칼로 십자가 그어서 쪄봤는데요. 너무 맛있네요. 수녀님도 달달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를요. 임세실레아 올림. 아이고, 하지감자. 아, 저희 수녀님도 어디 가서 감자를 캐오셨어요. 저기 우리 지 청원자들하고 같이 가셔서 어느 밭에서 감자 캐가라고 하셨나 봐요. 원장 수녀님이 갔다가 감자를 캐갖고 오셨는데 언제 쪄주시는지 오늘은 안 쪄주시더라고요. 맛있죠. 하지감자. 와, 김이 포슬포슬. 아, 침 나오네요. 아유. 예, 유스티나님 오셨네요. 네, 수녀님. 둘째 뇌손상 아기가 주님의 손길로 기적처럼 잘 크고 있답니다. 재활치료를 중단했었는데 최근 검사에서 언어지연 소견으로 내일부터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기가 치료도 잘 받고 또 나아지길 바랍니다. 와, 아기 이름 안 대주셨네요. 예, 뇌손상 아기 정말 빨리 어떻게 좀 잘 좀 쾌차해서 정말 언어지연이면 말을 늦게 튈 수 있다. 그걸 잖아요. 아직 아기니까 아마 치료받으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성모님과 주님께 예, 이 아기를 맡겨드리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수녀님 오늘도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은 남쪽 끝 남해로 향하는 길. 와, 멀리도 가셨네.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인사드려요. 여는 말처럼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솔길 가족분들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 생각하며 천천히 걸어가면서 기도할게요 하셨어요. 아유, 멋진 우리 사무엘 형제님. 남쪽 끝 남해까지 가셨는데 또 거기도 방송이 잘 들리나 보죠. 아유,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운전 열심히 또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면서요.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시간과 돈.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명언에서 누군가를 인류로, 시간과 돈을 목숨으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명언이 됩니다. 인류를 위해 목숨을 쓰는 것은 단순한 목숨을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목숨을 주십니다. 인류가 목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목숨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결과물은 목숨이며 이 목숨이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쓸 것입니까? 백이환 신부님의 묵상 글이었습니다. 네, 예수 성심 성월이라서 6월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7월에는 뭐 휴가철이 다가오고 덥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뒤로 슬쩍 밀어놓진 않겠죠. 달력은 7월로 넘어가도 우리 마음속 예수님, 예수 성심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날까지 우리를 향해서 쉼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예, 여러분 6월 한 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최준익이 부르는 사랑하면 다 되는데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씨.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산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백두대간 종주를 위해 산에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 토요일 밤이 되면 산악회 버스를 타고 길을 나서 주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산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암벽을 타고 오르는 훈련을 하러 나서시는 아버지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로프 하나에 의지해 경사진 암벽을 오르는 이모 삼촌들 모습을 밑에서 지켜보던 저는 할 만하겠는데 생각하면서 나도 올라가겠다고 손을 들며 나섰습니다. 암벽 중반까지는 호기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라왔나 고개를 들어 양옆을 보는 순간 아찔한 주변 풍경에 그만 겁을 먹고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암벽 아래에선 시원하던 바람이 거기서는 저를 흔들어 집어삼킬 폭풍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로프만 잡은 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암벽을 얕잡아 봤구나 후회도 들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이모 삼촌들의 얼굴이 괜히 나를 놀리는 표정처럼 느껴져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올라가겠다는 나를 붙잡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면서 두려워하던 그 순간에 제 뒤에 로프를 붙잡고 웃으며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받쳐줄 테니 무서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저는 용기를 내서 암벽을 마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화가 오늘 복음 속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 모르고 암벽을 오른 꼬마가 홀로 두려움에 빠지고 괜히 화내고 아버지를 원망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제자들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자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때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안에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암벽 중턱에 홀로 있던 어린 꼬마의 뒤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도 항상 함께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힘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고 그저 분노하기만 하고 마냥 원망하기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였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모든 송사를 맡기는 믿음이 중요함을,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어떤 길로든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추는 것이 먼저임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늘 잔잔하고 고요하기만 한 바다가 없는 것처럼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에서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 풍랑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막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화도 내고 원망할 대상을 찾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곁에 계신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친 일이 어떻게 되든 그 모든 짐을 진 나의 송사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나를 위한 길을 마련하시는 주님께 나의 진솔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인생의 풍랑을 마주하는 하느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아멘.
1: 연중제 1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계단을 올라간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류혜란 선수는요. 다섯 계단 오른 세계 랭킹 7위가 됐고요. 미국의 경제잡지에서 선정하는 세계 2000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107계단이나 껑충 뛰어 올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반면에 계단을 내려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국내 기름값이 주당 50원 안팎씩 계단식으로 내려온다고 하고요. 월드컵 결과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피파 랭킹에서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은 25위에서 35위로 7계단 내려왔어요. 세상의 지표와 순위는 계단을 뛰어오르기도 하고 아쉽게 떨어지기도 하지만요. 이 모든 계단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계단을 오르내린 여러분, 잠시 내가 서 있는 그 계단에 멈춰서 창밖 내다봐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서 있는 계단의 높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이 감상해볼까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화요일 첫 곡, 폴킴 한강에서 듣고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일 이상으로 더 의미 있는 일, 이 단을 오르는 일도 있습니다. 무슨 단이냐면요. 바로 10억 단인데요. 2027 세계 청년대회 묵주기도 10억 단 봉헌운동 4억 8,707만 3.891단 이제 한 중간쯤 올라왔네요. 10억 단까지 함께 올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코너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리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식도 정보도 살림에도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에 놓칠 수 없는 핫 키워드들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퀴즈, 정답까지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 동서.
0: 여러분 혹시 요즘 대세인 MBTI에 쌉싸름한 커피 한 잔 곁들여 보셨나요? 지금 대구 CPBC에서 아주 싱그럽고 트렌디한 청년 크리에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 CPBC의 야심작 MG 신앙상담 쇼츠 MBTI 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질 커피 콩크루 일기 PD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깊은 신앙 고민을 공감가고 재치 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줄 열정 가득한 1인 제작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직접 섭외한 신부님과의 유쾌한 케미를 영상으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활동 혜택도 아주아주 달콤합니다. 저희 지원은요, 별스타그램이나 너튜브를 통해서 개인 SNS 주소만 편하게 첨부해주시면 지원이 끝나고요. 뭐 문의는 053251263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자세한 활동 혜택이나 활동 방법 같은 경우는 별스타그램에 공지가 자세히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시 지원이니까 언제든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이 무더위를 맞아서요 아주 시원한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포항에서 곧 이곳이 개장을 합니다. 7월 10일 이후 경북 포항 지역 지정 이곳이 개장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5일에서 28일에는 영일대 땡땡땡땡 백사장에서 제10회 샌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요. 다양한 모래 작품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포항시 남구 흥완리 이곳은요, 다음 달 11일부터 문을 여는데 애견 전용 샤워장과 반려견 놀이시설을 갖췄습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춰놓는 바닷가의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곳으로 피서를 떠난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1번 목욕탕, 2번 해수욕장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디일까요? 이곳이 문을 엽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문을 여는 곳이 있는데요. 목욕탕일까요? 해수욕장일까요? 여러분들은 피서 어디로 가시나요? 1번 목욕탕, 2번 해수욕장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면서 힌트송 듣고 와야 되겠죠? DJ DOC가 부릅니다. 해변으로 가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여름이면 우리가 휴가로 떠나고 싶은 그곳입니다. 피서지 넘버원. 이곳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해변이라는 말이랑 비슷한데, 해변은 그냥 바닷가 근처가 해변인데, 이제 한창 여름휴가를 갈 시즌이 되면 이것이 개장을 합니다. 뭐, 그냥 해변과 이곳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파라솔도 좀 깔리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쓸수 있는 튜브나 뭐 구명조끼 이런 거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겨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높은 의자에서 지켜봐 주시는 구조 대원분들이 계시는 그런 시기가 되면 이곳이 열렸다. 이곳을 개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넓은 바다, 넘실거리는 파도, 금빛으로 반짝이는 모래, 수영복 입고 뭐 튜브 타고 바나나 보트 타고 제트스키 막 환호하고 여름의 열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포항의 이곳도 곧 개장을 하고요. 부산이랑 울산에서는 이미 개장을 했더라고요. 여름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 휴가철이 이제 오겠죠? 여러분들은 올 여름에 휴가, 피서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포항의 이곳을 추천드려 봅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목욕탕, 2번 해수욕장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바다 좋아하세요? 동해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서해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바다를 좋아합니다.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파랗고 이래서 동해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포항 분들은 진짜 맛만 먹으면 금방 바다를 볼수 있으니까 항상 부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대구에 거주하는데, 대구 근교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아름다운 바다를 볼수 있는 근교에 이런 지역들이 많다는 게 행복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여름 피서철 어디로 휴가를 가실 건가요? 저는 여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어디일까요? 1번 목욕탕, 2번 해수욕장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자 분들께는 저희가 시원한 제과점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바 보내드릴 거예요. 힌트송 한곡더 듣고 올까요? 쿨이 부릅니다. 해변의 여인.

Sometimes that's called when they have the excitement.

쿨, 해변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목욕탕 아니고 해수욕장이었어요. 목욕탕을 가는 것도 물론 휴가를 가는 것 같은,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휴가철에, 피서철에 해수욕장으로 좀 떠나줘야겠죠? 경북 포항 지역의 해수욕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수욕장도 있고요. 7월 25일에서 28일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다양한 모래작품을 만날 수 있는 샌드 페스티벌도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여름휴가 계획을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해수욕장에서도 안전은 언제나 기본이겠죠? 문자 좀 살펴볼까요? 4023님, 정답 2번 해수욕장. 1166님도 대뜸 퀴즈 해수욕장이라고 보내주셨고요. 2464님이 오랜만에 출석입니다. 정답 해수욕장이라고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워요. 7140님께서는 정답 해수욕장 너무 더워요. 얼른 차가운 바닷속으로 풍덩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오늘 진짜 뜨겁고 따갑고 더웠죠. 진짜 그 바닷물 속에 풍덩 들어가면 느껴지는 시원함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계곡이 좋은 사람이 있고 바다가 좋은 사람이 있고 이게 또 약간 나뉘더라고요. 그 바다에서 놀고 나서 짠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바다보다는 계곡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그 바다에서 놀고 모래사장에서도 놀고 파도도 넘실거리면서 같이 타고 이런 와일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해변으로 놀러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더 좋아하세요? 저는 바다를 진짜 좋아하는데,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라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계곡물은 들어가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저도 있다 보니까, 아이랑 진짜 매년 여름에 바닷가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물놀이 하는 것도 되게 좋아졌어요. 그 깨끗한 바다에 가면 안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막 조그마한 물고기들 아니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걸 제주도에서 본 적이 있답니다. 어떤 바다에 가면 또 좋을까요? 9088님께서는 저는 강원도 너무 좋아해요. 정답은 해수욕장이라고 해주셨는데 강원도도 너무 좋죠. 강원도의 고성 해변이 되게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 또 대구에서 강원도까지는 마음을 좀 먹고 출발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 강원도 언제 가봤더라? 마지막으로 가본 게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올 여름에는 한번 강원도로 가봐야 될까요? 아, 오래 차 타면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되긴 하는데 강원도 도전해봐야겠습니다. 8871님께서 설디 안녕. 이번 퀴즈 너무 재밌네요. 목욕탕 가면 찬물탕에 모래도 유리조각도 없고 좋아요. 처음으로 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해수욕장 가면은 모래사장도 있고 가끔 그 모래사장에 왜 유리조각 같은 거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없어서 좋은 곳이 바로 목욕탕이다 라고 8871님께서 저 목욕탕도 좋아해요. 사우나 가는 것도 좋아하고 뜨끈한 물에 이렇게 우리 사투리로 지진다고 하죠. 이 표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지지는 걸 좋아해서 저 좋아합니다. 아, 우리 8871님이랑 저는 아무래도 피서를 그러면 목욕탕으로 가야 될까 봐요. 하지만 오늘의 정답은 해수욕장이었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제과점 아이스크림 보내드릴 건데요. 막대 아이스크림 보내드릴 건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아이스크림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너무 더워서 힘들다 하는 그 어느 날에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오고요. 우리 8890님께서 신청해주신 핑클의 Now 듣고 올게요.

핑클 나우 듣고 왔습니다. 우리 새별정님이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경주라고 해주셨는데, 경주에도 반려동물이 함께 갈수 있는 해수욕장이 있나 봐요. 포항에도 지금 있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전국 곳곳에 반려견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모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변이 좋을까요? 제가 여쭤보았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할 만한 곳이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영덕에 오보 해변이라는 곳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 오보 해변이 최근에 새 단장을 맞춰서 거기 보시면은 하트 모양으로 데크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하트 모양 데크 주변으로 인조 야자수 같은 모형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풍경이 이국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바로 근처에는 또 카페가 하나 붙어 있어서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시원한 음료 사 먹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 카페가 또 야외 자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캠핑 의자나 돗자리를 들고 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 풍경을 즐길 수가 있는 공간이라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 거기에 보니까 그 차박 하시는 분들 카라반, 캠핑카 이런 거 들고 이렇게 정박해 놓고 해변을 즐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래사장이 또 되어 있으니까 아이랑 가서 모래놀이 하기에도 좋고, 이렇게 개 같은 거 잡고 그런 거 뭐라 따개비 이런 것도 막 실컷 잡고 놀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막 엄청 북적이거나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더 좋았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온라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하트 해변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하트 데크를 하면서. 그래서 잘 맞춰서 가보시면은 구경거리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포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해맞이 명소라고 되어 있는 데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국수도 팔고 전도 팔고 막 어묵이랑 우동 파는 포장마차 아닌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는 바다 뷰가 정말 예술이에요. 갔다가 거기도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0: was warst du?
1: Plusse hat Keyword.
0: Da, da, da. Da, da, da.
1: 상식을 플러스, 정보를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핫할까요? 오늘은 화요일, 놓칠 수 없는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될 키워드들 저희가 정리해왔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 축구 국가대표팀 오늘 귀국. 오늘 오전 홍명보 전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축구팬들의 고함과 야유 속에서 귀국했고 온라인에서는 감독을 패러디한 밈들이 번지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속상한 건 이 선수단 아닐까요? 비난보다는 내일을 위한 성숙한 성찰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6월 수출입 동향 공개! 7월 1일 6월 수출입 동향을 공개합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수출 초호황이 이어져서 월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수출 900억 달러를 넘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전업 남편 역대 최다! 국가 데이터처의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동안 가정에서 자녀나 손자녀의 양육을 도맡거나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남성 비경제활동 인구가 27만 4천 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업으로 가사를 돌보는 전업 남편이 2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원유 수입량이 반토막 나면서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의 가동률이 뚝 떨어져 탄산의 발생량이 예년의 절반가량에 미치지 못한다는데요. 탄산업계는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폭발하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수급 대란이 이어지면서 탄산음료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탄산음료에 탄산이 산업용 고압가스라니 뭔가 많이들 알고 있긴 하지만 몸에 좋지는 않구나라는 실감이 더 들긴 하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도파민 앱. Z세대 사이에 가짜 배달 앱이 도파민 앱이라 불리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배달 앱은요, 실제 주문은 하지 않으면서 배달 과정을 그대로 체험하는 것인데요. 비용과 칼로리 부담 없이 주문하는 즐거움만 누리는 새로운 형태의 도파민 소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핫 플러스 검색어였습니다.

오늘도 키워드들, 핫한 키워드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귀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또 육아도 하고 있고 하니까 전업 남편 키워드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가짜 배달앱, 이런 게 있네요. 저는 이 키워드 덕분에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배달앱 열어서 막뭐 먹지? 뭐 먹지를 한 진짜 10분, 15분가량 고민하다가 그냥 닫은 적 있지 않나요? 주문은 안 하고 닫아본 적 다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쳐다보는. 저는 뭐 배달앱도 그런데 항상 막 이렇게 옷살때 장바구니에 잔뜩 담아놨다가 결국 안 사고 그런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할수 있는 어플이 나왔다는 게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귀에 딱 꽂혔는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산다는 건다 그런 게 아니겠니?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듣고 왔습니다. 전업 남편이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예전에 막 삼식이라는 말 있었잖아요. 근데 남성들이 집에 있으면 아내는 삼시세끼 차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였는데요. 이제는 전업 남편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남편들이 본격적으로 살림을 합니다.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살림을 한다는 전통 성역할 인식이 깨진 영향도 있고요. 고소득 여성 전문직이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집안일도 육아도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누가 하는지가 아니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진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짜 배달앱.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는 많은데 막 가격은 부담이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문만 하는 그런 기분만 느끼는 앱이 인기라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오진 않는 가짜 배달앱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치킨 피자를 막 10인분을 주문하든 20인분을 주문하든 0원인데 그 어플을 보면은 치킨이나 피자를 싣고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막 이제 시킨 거 이제 출발했구나. 오고 있구나. 거의 다 왔구나. 그런 거를 보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가상의 음식점에서 원하는 메뉴를 마음껏 고르는 즐거움이라. 즐거움 맞겠죠? 즐거움 맞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배달을 주문하면 안 되는 어떤 지금 재정 상태이고 혹은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가 연상이 되냐면 밥상 위에 그 조기 달아놓고요. 조기 한번 보고 이제 밥 한 숟가락 먹고 조기를 한번 보고 밥 한 숟가락 먹고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 보세요. 조기를 달아놓았을 때는 냄새라도 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냄새도 못 맡는 거잖아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린고비 그러니까. 자린고비가 생각이 나서 신종이라고 해야 되나? 신종 자린고비 어플. 돈 아끼고 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리님께서는 설디님 생각이 문득 나서 많이 늦었지만 출첵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마치고 나왔어요. 오늘 축구 대표팀도 귀국한다지요. 2차전도 아쉬웠고 3차전은 더욱 아쉬웠네요.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청력검사 하신 거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주기적으로 그냥 받으시는 걸까요? 저는 청력검사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를 바라보고요. 안 그래도 저희 핫키워드에서 오늘 대표팀 선수단 일부가 귀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너무 많은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마음도 사실 알 거는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비난보다는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리님의 신청곡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듣고 올게요.

오늘의 비타민 5시.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패닉의 노래 왼손잡이의 가사인데요. 꼭 남들과 똑같은 오른손잡이어만 하나 그런 노래예요. 실제로 왼손잡이 아니 왼발잡이에서 강점이 되네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 잉글랜드의 부카요 사카 선수, 그리고 스페인의 라만 야말 선수, 2026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눈에 띄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왼발을 주로 쓴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 가운데 왼발잡이는 14에서 17%, 월드컵 각국 대표팀에선 30%라고 하는데요. 다른 선수들이 오른발잡이의 움직임에 익숙하다 보니까 왼발을 쓰는 선수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슛의 기회도 동료에게 패스하는 것도 허점을 잘 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들과 다른 점이 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멋있게 내 장점으로 슛! 오늘도 골인 해봐요. 오늘의 비타민말, 지금은 골인 대신에 홈런 하고 싶네요. 홈런! 집으로 달려가요!

비타민 5시에 이어서 패닉의 왼손잡이 듣고 왔습니다. 나는 결혼에 골인했어, 취업에 골인했어, 이렇게 골인했다는 말 종종 하지만요. 지금은 골인보다는 홈런 하고 싶죠. 6월의 마지막 날 집으로 신나게 달려가 볼까요?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청소년 야구대회에서 탱크데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 1차전에서 서울의 배재고 선수단이 광주일고 선수를 향해서 단체 율동과 함께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고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상대 학교 조롱 문구로 사용한 겁니다. 앞서 5월에 열린 충암고와 광주 제2고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충암고 선수가 상대편을 향해 혀를 내밀며 놀렸고 격분한 광주일고 선수가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충암고 선수는 광주는 내란의 요람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을 내란으로 보는 극우적 시각이 드러난 겁니다. 광주 진흥고와 동성고 선수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고교 야구에는 덕아웃에서 단체로 떼창을 하며 응원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 투수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 공은 던질 줄은 아냐 라며 깐족대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응원은 선을 넘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기로 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재고 선수들 진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배재고 총동창회가 광주 제2고에 사죄 글을 올렸고 관리 책임이 있는 교장 사퇴와 학교 법인의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극우적 혐오의 언어가 일상화되었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중요한 건 어린 선수들이 일탈을 하면 현장에 있는 감독과 코치가 제지를 하고 훈육해야 하는데 그런 징후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결국 일탈을 방치한 성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은 시사천국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방송 중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을 추첨을 통해 오늘은 달달한 도넛 쿠폰을 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에 들어와서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숫자가 민심의 전부가 아님을 가리키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대 남녀의 뚜렷한 표심 분화부터 체감 경기와의 괴리, 그리고 진보 보수 진영 내부의 권력 재편 조짐까지, 오늘은 이 복잡한 민심의 이면을 무려 241개의 문항으로 심층 분석한 시사인의 기사를 김연희 기자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제가 기자님하고 사실은 이 기사를 가지고 시사인 유튜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 네,
0: 분석을.
1: 네, 네. 예,
0: 그때 이제 잡지를 보고 이제 했고, 이 오늘 또 공교롭게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됐어요.
1: 그 네, 네,
0: 오늘
1: 네.
0: 이 오늘 다루는 이 기사들이.
1: 예, 저희가 주간지라서 일단은 예. 지명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한 주 뒤에 온라인이 풀려서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사인 홈페이지 뭐 아니면은 포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정말 시사인 기자들 죄송합니다. 개고생했구나.
1: 야, 오, 맞습니다.
0: 이, 예, 방대한 이 항목들도 그렇고 그 질문이 되게 좋아요. 질문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쏙쏙 물어봐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거를 기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의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큰 선거가 있으면은 그 유권자 인식 조사를 한국 리서치랑 같이 하는데요. 그래서 뭐 총선, 대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지방 선거는 그동안 안 했거든요.
0: 예.
1: 근데 지방 선거가 이번 지방 선거가 마침 이재명 정부 1년 딱 되는 날 치러진 선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6월 그렇죠. 3일에 대선이 있었고 그 이번에 올해 6월 3일에 지방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사실 지방 선거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1주년에 대한 평가 기도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 기획을 하게 됐고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치 이슈팀 기자들이 다 갈려 들어간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하나하나씩 그래픽과 함께 저희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픽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누가 이겼냐 물어봤어요. 누가 이겼냐 물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 네, 네. 그 저희가 그 어느 쪽의 승리냐라고 대놓고 물어봤는데
0: 예.
1: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다라는 답변이 50%로 제일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느 쪽의 승리라고 단정할 수 없음, 그러니까 무승부죠.
0: 예.
1: 이게 42%가 나왔어요.
0: 예.
1: 그리고 국민의힘 승리는 8%로 뭐 사실 적게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리했다라는 답변이 우세하게 가장 많긴 하지만
0: 절반 딱 절반이네요.
1: 예, 예. 근데 무승부라는 답변도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그 응답이 나온 거죠.
0: 자, 이번 결과가 참 오묘해 가지고 그 이후에 민심 변화까지 참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자, 왜 그러면은 광역 자치단체장을 뽑았느냐 이 이유를 물어보셨죠. 복수 응답으로.
1: 네, 네, 네, 네.
0: 민주당을 뽑은 그룹과 국민의힘을 뽑은 그룹한테 왜 여기 찍었어요? 이 후보 찍었어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나왔나요?
1: 네, 저희가 각각 나눠서 물어봤는데요.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투표한 그룹에서는 일단 1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어서를
0: 예.
1: 뽑은 사람들이 8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 내란옹호 세력을 청산한 목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심판 목적이다. 요렇게가 1, 2, 3위로 꼽혔는데요.
0: 예.
1: 이게 다 70% 이상 응답을 얻은 거죠. 근데 그 문항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들어서를 물은 게 있는데 이거는 58%가 동의를 하긴 했지만 전체 문항 중에서는 그 뒤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응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0: 그러니까 뒤에서 두 번째네요. 그러니까.
1: 예, 예,
0: 그
1: 예.
0: 뒤에서 세 번째가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1: 네.
0: 후보가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니까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당도 별로 상대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후보도 상대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대통령이 잘해서 아니면은 국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1: 그렇죠. 예. 오히려 존재감으로 예. 보면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강력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 같습니다.
0: 예. 내란 심판 뭐
1: 네네네.
0: 이런 것들이 있었고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그룹은 왜 찍었어요?
1: 예, 아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가장 많이 국민의힘 후보를 투표한 이유로 꼽은 게 행정 입법을 장악한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가
0: 예.
1: 무려 85%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불어민주당 당을 심판하기 위해 73%가 동의를 했고요.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69%에 달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1호계가 1, 2, 3인데 그럼 저희가 보기 중에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 뽑은 분은 몇 뽑았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는데 그 응답은 40%만이 동의를 했어요.
0: 아, 그래요? 민주당이 마음에 들어서 뽑은 분은 그래도 58%인데
1: 그렇죠. 예. 예,
0: 국힘이 마음에 드신 분은 40%밖에 안 되는군요.
1: 네네,
0: 진짜
1: 네네.
0: 울며 여기 댓글에 지금 울며 겨자는 먹기로는 없나요? 라고 제이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찍은 거네요. 그러면은
1: 네네네.
0: 예,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상단에 대부분 좀 네거티브한 거, 그러니까 상대당을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많네요. 그러니까
1: 그렇죠. 네.
0: 양당이다 그래요. 예.
1: 예. 그러니까 집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어쨌든 대통령의 존재감이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0: 예.
1: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그 특별한 점이 그동안 한국의 선거들이 그 양당의 비호감 선거로 치러졌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국민의힘을 뽑았다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반민주당 정서 아니면은 반이재명 정서 그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비호감에 기댄 그 투표 성향이 많았는데
0: 네.
1: 이번에 민주당을 뽑았다라고 하는 곳은 어쨌든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꽤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서라는 포지티브한 응답이 많이 나왔잖아요.
0: 예.
1: 이게 조금 이번 지선에서 그 이전까지의 선거들과는 조금 다른 경향성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서 뽑은 게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이유 중에 1위라면은 그러면 민주당의 이번 선거 전략이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한, 활용한 그런 마케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지났지만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 이재명. 그 말 많고 탈 많은 뉴 이재명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를 한겨레가 처음 했었어요.
1: 맞아요.
0: 한겨레가 네. 뉴 이재명 썼는데 그때는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이재명을 대통령을 지지한다.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라는 그룹인데 자,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유권자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비지지층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한번
1: 네.
0: 그래픽 띄워 주시죠. 예. 네.
1: 저희도 한겨레에서 그 분류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국정운영은 잘한다고 평가하는 신규 유입층을 그 뉴 이재명이라고 꼽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 이재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권자 그룹이 17% 정도로
0: 예.
1: 확인이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전체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1: 예, 예,
0: 샘플에서의 전체
1: 네,
0: 국민.
1: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100%로 놓고 봤을 때 뉴
0: 예.
1: 이재명이 17%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존 지지층 그러니까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뽑고 지금도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41%로
0: 예,
1: 가장
0: 뭐 이거를
1: 예.
0: 요즘은 뭐 코어 지지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올드 이재명이라고는 잘 안 하더라고요.
0: 올드 이재명 아니면 올드 민주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저희는 어쨌든 기존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이번 보도에서는 썼는데요. 그리고 그때도 이재명 후보를 뽑지 않았고 지금도 국정 운영을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이재명 비지지층은 32%.
0: 예.
1: 이렇게 분포가 하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조금 얘기가 되는 게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어느 쪽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느냐
0: 예.
1: 소위 올드 이재명이냐 뉴 이재명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근데 저희 조사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는 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돌아선 이르자면은 코어에서 이탈층이 얼마나 되는지
0: 예.
1: 그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 조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0: 2%.
1: 예, 2% 정도로 나왔고
0: 예.
1: 그다음에 국정평가 유보는 그러니까 그 지금 국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답변하지 않은 분들
0: 알겠습니다.
1: 그분들이 8% 정도로 나와서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비중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존 지지층 40% 그리고 이재명 비지지층 30% 사이에 이제 17% 정도 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캐스팅 보터가 그 뉴 이재명으로 또 한번 확인이 되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뉴 이재명은 그러면은 진보예요, 중도예요, 보수예요?
1: 이게 굉장히 그 기존 지지층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유권자 그룹인데요.
0: 예.
1: 저희가 그래서 이념 성향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뉴 이재명은 뭐 이제 그렇게 딱 물어보시면은 단답형으로 중도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념 성향상 그 중도라고 답변한 뉴 이재명이 47%였고
0: 예.
1: 그 다음에 높은 그 이념 성향이 보수입니다.
0: 34%.
1: 네. 그리고 네. 진보 17%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존 지지층 같은 경우는 진보가 가장 많고 60%에 육박하죠. 중도가 예. 33%, 보수가 8% 나와서 이념 성향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래서 싸우는 건가요?
1: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조사 결과를 네. 놓고 보면은 안 싸울 수가 없겠는데 싶더라고요.
0: 물론 요거 조사 시점이 이제 지방선거 직후고 예, 최근에 예, 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코어 지지층 이탈 논쟁은 좀 시간이 지나서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한 거지만은 네네네. 어쨌든 그 지방선거 직후에 코어가 많이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한 네. 2% 정도 빠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1: 저희가 6월 9일, 10일 이렇게 했으니까 지방선거 다음 주에 했는데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번에 뉴 이재명 그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었다가 31%, 국민의힘을 찍었다가 45%. 그러니까 마음은 이재명한테 가 있는데 역시 몸은 하던 대로 이제 찍었다.
1: 그렇죠. 예.
0: 이게 투표 습관이라는 게 참 뭐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네네네네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지난 네. 선거에서는 그 당을 찍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당을 찍는다는 것도 나름 큰 결심이거든요.
0: 대단한 거예요, 예. 사실은.
1: 그만큼이 네. 상당수 이제 20% 넘게 나왔다는 거는 그것도 뭐 무시 못할 숫자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다. 12대4 뭐 그 세부적으로 보면 뭐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54도 100도를 최애 고점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다음이 오세훈 42도 한동훈 40도 뭐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네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보수 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이재명
1: 대통령이다.
0: 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흥미롭고. 세부 현안으로 좀 가볼게요. 이슈들에 대해서 검찰 보안 수사권 그리고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부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뉴 이재명과 소위 말해서 올드 민주당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검찰 보안 수사권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1: 예, 그 검찰 보안 수사권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뉴 이재명들의 성향이 많이 엇갈리는 게 예. 그러니까 그 진영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외교라든지 아니면 국가 경제라든지 이런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는데 그 잘한다는 의견이 뉴 이재명 그룹에서 뚝 떨어지게 되는 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리고 그 조국 그 대표 사면 이런 것들에서 뚝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0: 정치적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좀 뭐 비판적으로 보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1: 네, 네, 그러니까 예,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온도 차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예. 그래서 검찰 보안 수사권 처리 의견에 있어서는 기존 지지층은 그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예. 게 더 높게 나오거든요.
0: 근데 50%.
1: 예, 50%가 예. 나오는데 그 뉴 이재명에서는 유지해야 한다가 59%로 더 높게 나오고
0: 거의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1: 예, 예, 예. 폐지해야 된다는 17%로 사실은 그 유지해야 된다, 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뭐 월등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이 특검, 조작기소 특검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권한 부여, 이거는 어떻게 나왔나요?
1: 이것도 정반대로 나온 건데요. 그 기존 지지층은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예. 거에 46%가 찬성을 했고 근데 기존 지지층에서도 이 문항에 대해서는 반대가 제법 나왔어요. 30% 예, 예 정도가 나왔는데 뉴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답변이 55%고 찬성은 17%에 그쳤습니다.
0: 그렇군요. 찬성을 기준으로 하면 뉴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17%만 찬성하고 기존 지지층은 46% 찬성을 하고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정치적 성향이 다른 거는 명백하네요.
1: 네네. 그리고 사실은 네. 지금 저희가 언급한 이 이슈들이 검찰 개혁 그리고 그 저기 조작기소 특검법 그 이 이슈가 하반기 사실 전국을 되게 뜨겁게 달굴 이슈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던 이슈들이고 더 이상 이제 민주당 정부로서는 좀 외면하기 어려운 그런 의제들인데 예. 이런 게 본격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링 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뉴 이재명과 기존 지지층을 계속 이재명 정부가 데려갈 수 있느냐 한 지붕 아래에 둘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 한 해보다는 한층 까다로워지겠구나. 뭐 그러니까 요 정도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0: 그러면은 예.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면은 뉴 이재명이 빠져나갈 테고 유지를 하면은 코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빠져나갈 테고 네네네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 근데 이런 거를 조용하게 사실 처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예.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도 열리고 지금. 그 굉장히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이슈들이 그 이 뉴 이재명과 기존 지지층의 의견이 선명하게 갈려서 굉장히 사실은 정권으로서는 좀 큰 숙제를 안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저희 조사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0: 왜 싸우는지 알겠네요. 지금
1: 자꾸 네.
0: 확실히 다르구나. 예. 자, 경제 성적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잘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나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1: 예, 저희가 그 분야를 8가지로 나눠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잘한다고 분류할 수 있는 분야가 외교 55%, 그다음에 치안 53%, 국가 경제도 49% 정도 나왔고 국가 안보도 49% 정도 나왔습니다.
0: 49%. 예, 예, 예.
1: 그런데 좀 이제 못 한다는 평가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교육 분야, 그리고 가정 경제, 일자리 고용, 부동산 대응, 물가 대응이 가정경제부터는 40% 이하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많은데 나한테 체감되는 일자리라든지 물가라든지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상당히 박하게 나온 거예요.
0: 고용도 뭐 그렇고 어렵네요. 예. 예. 뭐 이게 이제 양극화 영향인 것 같고 이제 거시경제는 지금 지표상으로는 경제성장률도 계속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고 뭐 KDI나 하느니 그렇지만 실제 체감적으로는 뭐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고 하고 있고 약간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 상승으로 이득을 받는가 물어봤는데 이것도 재밌네요. 예, 이득 본 사람은 몇 퍼센트고 못 본 사람은 몇 퍼센트예요?
1: 네, 그 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득을 봤다는 사람보다 못 봤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득을 못 봤다는 응답이 63%이고요. 예. 이득을 봤다는 응답이 30%에 그쳤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게 그 저희가 그 주관적인 인식이긴 하지만 본인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상층, 뭐 중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기를 상층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48%가 이득을 봤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0: 절반이 주식 상승으로 상층은
1: 네. 그래서 전체 응답보다 높은 그 비율이죠. 그런데 하층 인식 응답자에서는 70%가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부양을 하고 그 머니무브를 주식 시장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자산 계급보다 조금 어쨌든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층의 자산을 키워주고자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인식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이게 대략적으로 그 수치를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가 한 1,450만 정도로 지금 뭐 데이터 통계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이제 5천만 명 중에 1,400만이면은 이득을 봤다라는 사람과 못 본 사람이 이제 금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0%만 이득을 봤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시드머니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이제 투자금에 따라서 이 인식도 크게 갈릴 수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사실은 이게 코스피가 9천까지 올라갔던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시적인 성과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주식시장 호황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상과는 꽤 다른 답변이 나왔던 게 그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경제 자본시장 정책 때문에 그 호황이다. 라고 응답한 그 유권자는 35%에 그쳤고
0: 이게 대부분 복수응답이죠. 복수응답.
1: 여러 개 다 고를 수 있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대기업이 잘해서 아니면은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세계적인 어떤 사이클 덕분에 이런 응답들이 더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양 정책 때문이라는 인식은 35%에 그쳤다는 게 그것도 저희로서는 좀 받아보고 약간 놀란 결과입니다.
0: 예, 뭐 복합적으로 영향은 좋겠죠. 근데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뭐 저렇게 인식하는 것도 뭐 이상하지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해요.
1: 근데 진행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복수응답으로 네. 물었는데 굳이 정부도 잘했다는 거를 찍지 않은 것은 네. 그것은 조금 의미를 해석해 볼 만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선관위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국가기관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중앙선관위가 지금 제일 높네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선관위만 물은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 검찰, 법원 이렇게 국가기관 세 곳에 대해서 물었는데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79%로 뭐 가장 많았고요. 예. 검찰이 68%, 법원이 59%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비슷한 조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과거 답변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예. 그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정치 이념이나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갈리던 그런 조사 기관이었거든요.
0: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진영에는 또 부정선거 예, 맞아요, 주장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선관위 신뢰도가 더 낮잖아요.
1: 네네네. 예. 그래서 지난해 9월에 했던 조사에서는 진보층에서는 선관위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는데 이번에 달라진 것들이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중앙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왔어요. 예. 진보에서도 72%, 중도에서는 74%, 보수에서는 93%로 나왔습니다.
0: 제가 이런 사회 여론조, 정치 사회 여론조사에서 93%를 보는 거는 보통 7, 80%만 나와도 이거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1: 나름 일가견이 있으신데.
0: 예, 근데 예. 93%라는 거는 보수는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선관위는. 예. 이게 뭐가 됐든 이유가 뭐가 됐든 네네. 아무도 안 믿는 거다. 야, 그런데 이게 연령대별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에 대해서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거를 지금 부정선거 의도와 아니면 부실관리로 좀 나눠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나왔네요.
1: 네, 저희가 그러면은 이번에 선관위 사태의 원인이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 선거 의도이냐 아니면 선관위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이냐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부정선거와 부실관리로 나눠서 물어본 거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는 부실관리가 더 높다 부실관리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어요.
0: 63대 31로 부실관리가 부정선거보다 높게 나왔어요.
1: 네네네. 그 무슨 예. 어떻게 뭐 상식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세대별로 나눠봐도 그러니까 보수적인 60대나 70대에서도 관리 부실이다, 부실 선거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부정선거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오는 층이 30대 남성입니다.
0: 그래서 20대 남성
1: 아 죄송합니다. 예, 예, 20대 남성인데요. 그래서 그 20대 남성에서는 관리 부실이라는 응답은 40%고 부정선거다라는 응답이 49%로 더 높게 나왔어요.
0: 거의 이건...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다.
1: 예예예. 예, 예. 예.
0: 그렇군요. 근데 20대 여성은 또 부정선거는 21%뿐이고 관리 부실이 70%다.
1: 네.
0: 좀 평균에 좀 더 수렴하거나 평균보다 오히려 더 관리 부실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고.
1: 네, 부정선거 응답이 평균보다 조금 더 낮았습니다.
0: 도대체 20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결혼은 할 수 있나요? 이래 가지고 서로 정치 얘기만 하면 싸울 것 같은데 야 이거 부정선거 무슨 얘기야 부실선거야 하면서 맨날 싸울 것 같은데
1: 저희가 이거랑 또 같이 그 엮어서 물어봤던 질문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중급이 개입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를 물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25%에 그쳤는데 예. 이것도 20대 남성에서만 답변이 굉장히 튀는데 20대 남성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6%로
0: 거의 비슷하네요. 49%가 부정선거라고 20대 남성은 받고 예, 예, 중국의 예, 예. 개입도 46%면은 네, 네, 네, 네.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20대 남성은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거의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했다고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또 35%에 그쳐서
0: 예.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받아보고 이게 너무 수수께끼 같은 숫자고 또 예. 이게 숫자로만 딱 보도를 하면 그러니까 뭔가 조금 책임을 다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기획이 1탄, 2탄만 있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지방선거 평가가 1탄이고 그 이재명 정부 1주년 평가가 2탄이었는데 그 결과를 받아보고 3탄을 준비하게 된 게 그 20대 유권자 분석을 3탄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저녁에 20대 남성분들 그 심층 면접 조사라고 FGI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0: 포커스 그룹 인터뷰.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좀 3탄으로 또 심층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0: 아, 저도 이제 뭐 20대 중후반에 남자 조카와 제가 이제 여성 조카가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부정 선거를 믿고 있는지 부정 선거를 믿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차기 이제 보수 진영과 진보 민주 진보 진영의 리더를 물어봤어요. 일단 보수 진영에서

0: 그래서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서 다음 차기로 꼽히는 사람은 어쨌든 오세훈과 한동훈 투톱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감정 온도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00도면은 막 펄펄 끓게 네, 좋아하는 거고 네네네. 0도면은 완전 냉담하게 네네네. 차가운 건데 네. 감정 온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보수
0: 감정 온도는 또 이게 뒤집혀서 나왔어요. 같은 조사임에도 감정 온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34도, 예. 한동훈 의원이 28도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감정 온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1: 근데 눈에 띄는 게 그다음에 이진숙 의원 24도, 장동혁 21도, 이준석 21도 이렇게 나왔네요. 이진숙 의원한테는 왜 이렇게 보수는 뜨거운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0: 네네, 이진숙 그 의원이 국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순위권에 2, 3위권으로 나오고 예. 그리고 그 아까 이재명 비지지층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제치고 2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조사에서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긴 하지만 그런 것 치고도 좀 숫자가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저희끼리 분석하기로는 근데 이런 조사에서 이진숙 의원을 넣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번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면이 있어서 예. 궁금해서 보기 중에 이진숙 의원을 넣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장동혁 대표한테 가야 될 그 응답들을 좀 많이 흡수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 대체제로서 기능을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의원을 상당히 경계하겠네요 앞으로.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 민주당 똑같은 거 물어봐야 돼. 민주당 향후 진보 세력을 이끌 리더 적합도 어떻게 나왔나요?
0: 예, 그 이름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김부겸 14%, 김민석 11%, 강훈식 10%, 조국 6%, 추미애 6%, 송영길 5%, 정청래 4%, 정재수 2%로 나왔고요.
1: 아니, 김부겸 전 총리 낙선한 분이 제일 높게 나갔어요?
0: 예,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덧잘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저희가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2라 가지고 예. 그러니까 김부겸, 김민석, 강훈식이 어쨌든 조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기 그러니까 보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오세훈이 툭 치고 나왔다면은 여기는 좀 이 세 명이서 어쨌든 경합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 감정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의 감정 온도는 정청래 대표가 51도, 김민석 총리 48도.
0: 네네네네.
1: 각축이네요, 각축 여기도.
0: 예,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나 그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아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그 어떤 우열을 가리기가 간단치가 않다. 그런 게 저희 조사에서도 조금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났어요.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사하신 거 보고 한번 모시고 얘기 들어봐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김현희 시사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여론조사 말씀드릴게요. 시사인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026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노래로 이어갑니다.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0: 12.3 비상계엄 전국에서 뚝심있게 소신을 지키고 험지 울산에서 40대 돌풍을 일으키며 3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일 정식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파격적 소통 행보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인터뷰 천국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준일이 형 반가워요.
0: 아, 예. 아유, 이렇게

0: 사적 사적 호칭까지. 예, 아유,
1: 일단 보고 싶어서요.
0: 예, 시장님이라고 그냥 뭐 몇 시간 뒤면 시장님이니까 제가 시장님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예, 시장님. 예? 요즘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인수위 회의가 연일 화제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회의가 볼만하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네. 인수위 회의를 공개를 한 게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시민주권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무를 보는 자리입니다. 예. 당연히 시민들께서 알 권리가 있으시고 아시고 또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시민을 무서워하고 시민의 말씀을 받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또 울산의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시장 당선은 되었지만 심각한 여소야대 전국입니다.
0: 예.
1: 국민의힘이 시의회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했고 기초단체장도 80%를 국민의힘이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 언론도 좀 국민의힘에 좀 많이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은 되었지만 사실상 동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0: 예.
1: 이때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 시민들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시민들과 많은 것을 나누면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0: 그렇군요. 시민들의 어떤 힘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 예, 예. 이제 화제가 된 게 그 인수위 업무 보고 중에 네. 트램 1호선 업무 보고 이게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0: 지금 담당 부서가 사업 중단에 따른 막대한 매몰 비용과 국비 반납을 거론하며 이런 거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선인이 협박처럼 들린다라고 강한 불쾌감을 얘기했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또. 예.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트램 상황이 쉽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왜 지금 이게 중단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1: 네, 우선은 공무원들이 이 일로 곤란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예. 곤란함에 빠지면 공개해서 회의하는 것이 점점 이 공무원들도 부담을 느끼니까 공무원들 비판하기보다는 책임자들이 사실은 비난을 받아야죠. 권력자 그리고 뭐 기관장, 고위 간부들, 고위 간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0: 예.
1: 지금 울산의 트램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 또는 부작용 현 상황에 대한 이런 얘기들 없이 좀 진행이 됐어요. 탁상공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 트램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 울산에서 가장 복잡하고 막히는 구간이에요. 지금도 많이 막히는 구간인데 이대로 트램 사업을 해버리면 제일 복잡한 아침 시간대는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0: 예.
1: 좀 덜 복잡한 늦은 오후 시간대라 하더라도 시간당 4.8km가 나옵니다. 이동 속도가요. 사람 걷는 속도보다도 느린 겁니다. 이 상태로 영원히 막혀버려요. 트램은 또 영구적으로 도로가 막혀버리니까.
0: 도로 하나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트램이 이제 기둥.
1: 공사하는 동안에는 한 3개 차선 정도 공사 완공된 이후에도 2개 차선은 영구적으로 막힙니다.
0: 예.
1: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울산이 또 트램이라는 게 기능하려면 도어투도어로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아무 연결성 없이 트램만 놓는다고 이용을 하시진 않거든요.
0: 예.
1: 그러면 지금 트램 예정지에 시민들의 일반적인 행동 특성을 이제 감안을 하고 또 여기가 입주 물량이 많아서 더 많이 들어와요. 향후에. 그러면 교통량은 더 늘어나거든요.
0: 예.
1: 또 완벽하게 교통이 마비되면서 또 혈세는 수천억을 쏟아붓고 또 유지비도 매년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거는 시민들께 어떤 이익도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저는 이걸 재검토해야 한다. 시민들께 정확하게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한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0: 예.
1: 제가 이 문제제기를 후보 때부터 하니 현 시장 오늘까지 재임하는 현 시장이 임기 말기에 갑자기 차량 발주 계약을 내버렸습니다.
0: 예.
1: 차량 발주 계약을 내버리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대못을 박은 게 몇 개가 있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 지금 좀 더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정부
1: 차량 발주 계약을 왜 내나 몰라요. 임기는 끝나가는데 이해가 안 돼. 죄송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럼 정부에서도 이렇게 울산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줬을 텐데 이게 네. 지금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라서
1: 제가 맞습니다.
0: 예예. 예.
1: 찬성하시는 분들은 좀 뭐 많은 분들은 혹시 이제 좀 트램이 올라가면 근처에 택시값이 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진 분도 계시고요. 또 근데 뭐 교통이 마비되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요? 교통이 마비되면 살 수가 없는데 출퇴근도 못하고 등하교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 있었던 현장들이 지금 많잖아요. 용인 경전철 사업, 광주 지하철 2호선 사업, 대전 트램 사업 다 어떻습니까? 시민들 예. 이게 도움이 됐습니까?
0: 예,
1: 완전히 도시를 거의 파탄 상태로 몰고 갔는데요.
0: 자, 그러면
1: 우리도 똑같은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0: 예예. 예. 이게 그럼 대안이 뭔지 궁금해요. 그러면은
1: 저는 우선은 울산은 시내버스부터 정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0: 예.
1: 시내버스도 지금 마비가 돼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거의 못하는 상태거든요. 시내버스 정상화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0: 예.
1: 시내버스 정상화 먼저 되어야 하고요. 트램 구간에는 중앙차로를, 버스 중앙차로를 열어서 BRT가 다니면 트램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리스크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공사할 필요도 없고요. 차 막힐 필요도 없고요. 또 지능형 BRT 또 무인버스 이런 것들을 다니면 일직선으로 쫙 만들어서 다녀버리면
0: 예.
1: 도로도 더 이용할 수 있고요. 시민들은 더 편하잖아요. 비용도 알겠습니다. 안 들고요. 리스크도 예. 없고요.
0: 간선 급행버스 BRT 이거를 좀 네네.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 같고요.
1: 네.
0: 자 이제 내일 취임을 하는데 지금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권한을 상당히 내려놓는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기존의
1: 네.
0: 감사관을 폐지하고 완전 네. 독립된 협의체 합의제인 감사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뭐 이거는 네. 외부 감사를 전 모든 시정에 다 외부 감사를 받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1: 네, 감사 기능을 훨씬 더 강화시키겠다는 취지고요.
0: 네.
1: 지금은 부행장 밑에 감사관이 있습니다. 부시장 밑에 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시장 말만 잘 듣겠죠. 부시장은 시장 말만 잘 듣겠죠. 그러니 감사관이 시장 표현은 다 봐주고 시장 말 안 들으면 타깃 감사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0: 예.
1: 그렇게 되면 감사가 기능을 못하는 거죠. 특히 시장이 청렴할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못하겠죠. 그래서 좀 이걸 최소한 합의제 기구라도 만들어 놓으면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합의제 청렴감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동도 노동특보가 아니라 노동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예. 이런 뭐 시장 스스로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쪽에서 동의를 얻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조심스럽게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뭐라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알겠습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위원회를 신설을 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여기가 또 울산이 노동자의 도시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 노동위원회가 그럼 하는 게 뭔가요, 그럼?
1: 기존에는 시장 직속으로 노동특보 한 명이 딱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0: 예.
1: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부서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입장을 반영하는 부서는 시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족이 되는 노동특보가 아니라 독립합의제 기구로 노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양대 노총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조에 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까지 모시고 위원회를 만들고
0: 예.
1: 이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겁니다. 어떤 권한이냐면 첫째는 노동정책 권한, 두 번째는 노동권익보호 권한입니다.
0: 예.
1: 그래서 산하에 약 1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된 노동정책팀 그리고 노동권익보호팀을 실제로 이 노동위원회 밑으로 넣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실질적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잖아요.
0: 예.
1: 그렇게 해서 울산시의 노동정책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제 진보당 김종훈 후보랑 단일화를 하고 그쪽이 아무래도 노동자 쪽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쪽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 뭐 김종훈 선배님하고는 거의 매일 통화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하고 있고요.
0: 예.
1: 진보당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같이 이렇게 공동정부처럼 해보고 싶은데 근데 진보당 당내의 여러 의사결정 때문에 일단은 공식 참여는 일단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0: 예.
1: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0: 그 시장님이 아까 전에 저는 그 쓰셨던 표현이 조금 굉장히 눈에 아니 그러니까 귀에서 좀 이색적으로 들렸는데
1: 네.
0: 이를테면 시의회를 국민의힘이 3분의 2를 장악하고 네. 기초단체장은 뭐 80%를 장악하고 이게 차지한 게 아니라 장악했다라고 하니까 이쪽이
1: 아,
0: 뭔가
1: 표현이 잘못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듣기에는 조금 죄송한 말인데 굉장히 적대적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뭔가를 장악한다라는 느낌이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울산 시정이 순조롭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제가 들어서 그러는 거. 이게 어쨌든 뭐 갈등도 있지만은 타협할 때는 타협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각을 세우는 거 아닌가. 예.
1: 저는 각 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0: 예.
1: 저는 어쨌든 시정을 책임져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 뭐 조례 통과든 뭐든 다 시의회에서 다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0: 예.
1: 저는 뭐 권한이 없으니 시의원님들께 잘 보이고 싶고요. 표현은 잘못된 것 같네요. 반성하겠습니다.
0: 아 예, 제가 뭐 반성을 유도한 건 아니고요. 예.
1: 고쳐가겠습니다.
0: 아 예, 좀 그 부분이 좀 저희 귀에 네네, 딱 걸려가지고 그랬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고쳐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중앙 이슈 좀 얘기할게요. 이제 정부에서 어제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울산에도 데이터 센터와 배터리 공장 확충이 포함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이제 지자체장이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울산 AI 데이터 센터는 이미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용량도 해서 이제 그거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산이 그동안 2차 전지 사업을 위한 재반 노력을 정말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게 ESS 이제 차세대 배터리 부분이 반영이 된 건데요. 이미 울산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분야고 또 울산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 예.
1: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할 건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 AX 선도를 하기 위한 실증 AX 연구단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도 중앙과 잘 소통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무래도 이제 여당 출신 이제 지자체장이다 보니 중앙 정부하고의 소통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또 시에서나 이제 시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1: 네네.
0: 예,
1: 그래야죠.
0: 예, 잘 하실 계획, 그 자신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제가
1: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0: 예.
1: 예를 들어 뭐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는 울산이 받을 공공기관이 거의 없는 상태였었는데요.
0: 예.
1: 지금 노력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울산에 뭐 크게는 뭐 그런 것들 좀 작게는 또 울산의 해바라기 센터가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병원에 입주할 병원을 찾지를 못해서.
0: 예.
1: 근데 우리 또 김용훈 노동부 장관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또 그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고요.
0: 예.
1: 뭐 지금부터 열심히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하나씩 풀고 있는 중입니다.
0: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이제 어제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되면서 특히 이제 야권에서는 예. 이제. 예. 이제 영남 차별이다. 그리고 소외감을 토로하는 호남 쪽에 너무 집중되어서 영남 쪽에 소외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울산에서도 그런
1: 문제는
0: 좀
1: 아닌 것 같아서요.
0: 아,
1: 뭐냐면 예, 예. 이거는 얼마나 준비해 왔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예.
1: 뭐냐면 호남이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긴 시간 노력해 왔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4년간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0: 예.
1: 기초 AI 분야 투자도 많았었고요. 과연 다른 도시가 그만큼 노력을 해왔나요? 노력한 것만큼 가져가는 것 같고요. 우리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ESS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또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0: 예.
1: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라 생각을
0: 알겠습니다.
1: 하고요. 예. 호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0: 예.
1: 지금 섭섭하다고 하는 지역에서 그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노력을 해왔는지가 의문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초인데 어떤 울산시장이 네. 되겠다. 짧게.
1: 네.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 민주도시 울산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 대중교통,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돌봄, 보육 이런 것들부터 단계 체계적으로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AX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0: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울산 최초의
1: 감사합니다.
0: 40대 시장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구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합물을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놓인 사소한 물건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이끈다고 합니다. 머리맡에 책을 두면 독서의 확률이 높아지고, 지금 손 닿는 곳에 라면이나 빵 같은 것들이 있다면 야식으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99%겠죠? 그러고 보니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내 곁에 있어준 사람들, 음악들, 뭐 맛있는 음식들까지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것들이 슬며시 등을 떠밀어준 덕분에 지칠 뻔했던 시간들도 잘 지나쳐온 게 아닐까 합니다. 7월부턴 우리 곁에 또 무엇이 있어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보기로 하죠.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장기하의 느리게 걷자 들려드렸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일부터는 7월입니다 여러분. 와, 2026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간이 원래 이렇게 빠른 거였나요? 근처에 있는 작은 물건이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주변에 먹을 것부터 싹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올 상반기 동안 내 곁에 있어준 모든 사람, 물건 등등이 또 새삼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2026년의 하반기에는 내 곁에 어떤 것들이 찾아올지 또 기대도 되고, 또 하반기를 위한 계획, 다짐도 또 새롭게 세워보면 또 뜻깊은 7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모두들 화이팅 하자고요. 광고 듣고 갈게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한 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이야기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 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에 고흥 사랑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박효진님께서 종디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효진님 어서오세요 정리호님께서 가브리엘 중대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예우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김수정님께서 중대 하트 뿅뿅뿅뿅 운동하고 왔어요 아유 이 더운 날 너무 잘하셨네요 이게 덥고 좀 힘들수록 이런 때 건강관리 잘 해야지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재영님께서 중대 그리고 다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일요일 빼고 날마다 점심 먹고 동네 커피숍에 가서 아이스 체리 콜라를 마십니다. 한 모금 마시면 나중에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면 잇몸이 빨개져 있어요. 혹시 그게 재밌어서 이거 드시는 건 아니겠죠? 맛있어서 드시는 거겠죠? 네. 이재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더운 여름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유리님께서 형중님 스트레스 푸느라 어제는 망고빙수 사 먹고요. 오늘은 점심으로 화와 스트레스 풀려고 보리밥과 메밀막국수 먹었어요. 어제와 오늘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네요. 네, 유리님.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많으신가 봐요. 아, 이거 위험한 건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뭐 먹는 거로라도 그게 풀린다면 너무 좋겠지만 먹는 거 말고 또 다른 걸로 같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먹는 걸로만 풀면 나중에 이 먹은 게 몸에 쌓여서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 자, 여러분들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 준비했고요. 동물원의 김창기 그리고 이범용 두 분의 프로젝트 그룹이죠. 창고에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일상이 멈췄던 코로나 팬데믹 때 발표돼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중견 가수들의 노래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의 일상이 멈춰 있었던 시절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중견 가수들의 노래 두 곡을 소개하는 겁니다. 먼저 방송인 겸 가수 임백천의 커피송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가수로도 사랑받았던 임백천 씨는 약 30년 만에 발표한 신곡인데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그는 친구와 커피 한잔 마시는 일, 가족과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를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 노래에 담았습니다. 임백천 씨는 커피 한잔 하자라는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관심과 배려를 나누자는 따뜻한 약속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는 커피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일상의 소중함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해바라기 리더 이주호 씨의 2022년 노래 계절은 돌고 돌아입니다. 이 곡이 발표된 2022년은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였어요.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피로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주호 씨는 화려한 음악 대신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만으로 담백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원래 이주호 씨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예선 씨가 작곡을 한 뒤 편곡을 부탁했던 건데 노래를 다듬는 과정에서 결국 이주호 씨가 직접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힘든 시간도 결국 지나간다는 메시지처럼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노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커피 한잔 나누는 시간, 그리고 계절이 다시 올 거라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 뭐 이런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힘겨웠던 시절 우리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줬던 노래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임백천의 커피송, 이주호의 계절은 돌고 돌아.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힘든 시절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줬던 노래 두곡 만나봤습니다. 두분다 저희 라이브 초대석에 함께해 주셨던 분들이죠. 네, 너무나 멋진 선배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저도 빕니다. 박진경님께서 백천님 지난번 보라 나왔을 때 생각나네요. 재미있었던 기억이. 가끔 돌려보기도 하지요라고. 아, 9865님께서 얼마 전 상반된 저희 집 반려묘들의 사진을 보내드린 익산시 함매리에 사는 박수영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으르렁대지 않고 한 공간에서 나란히 잠에서 깨어나 비몽사몽 상태를 글쎄 들켜버린 거 있죠? 영역 동물들이라 서로의 존재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으르렁대기를 정작 두달 동안 도망 다니고 쫓고 쫓기는 접전 끝에 노령묘가 포기했나 봐요. 형중님, 봐도 요 녀석들 이제 잘 지낼 수 있겠죠? 하시면서 고양이 사진을 또 첨부를 해 주셨는데, 야, 나이 많은 고양이가 너그럽게 그냥 양보해 준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 나이 많은 고양이가 보기에 이 쬐끄만 고양이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냥 딱 봐도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딱 봐도 그냥 거의 늦둥이 아들 느낌? 네. 아마 이 새끼 고양이, 애기 고양이 때문에 이 나이 든 고양이가 훨씬 더 요즘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로가 있어서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 황찬혜님께서 여유 있으면 유피의 바다 들려주세요. 네, 찬혜님. 네, 일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신청곡이라든지 노래 선곡에 여유는 없습니다. 여유는 없지만 우리 찬혜님이 아주 어렵게 이렇게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곡 틀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 여유가 딱히 많진 않지만 황찬혜님의 신청곡 UP의 바다 함께 들어볼까요?

음주아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7168님이 보내주셨네요. 쭝디, 저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진짜 특이한 친구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대학 졸업 후 바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몇 년이 흐르고 저도 직장에 다니게 되어 바쁘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회사를 때려치우고 베트남에 가서 여행사를 차리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베트남 올 때 연락하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더니 몇 년 후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행사 싹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전 진심으로 걱정하며 여행업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는데 제 말과는 상관없이 친구는 DJing을 배워서 여기저기 DJ를 하러 다녔어요. 지방까지 다니느라 바쁘다면서 그 이후로 또 몇 년을 연락 못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친구가요, 글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친구에게 나는 그냥 K직장인 하나만 하며 사는 것도 힘든데 넌 대단하다 라고 했더니 아니 그냥 심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 라고 하더군요. 맨날 늘어진 저를 반성하며 박은빈 배우가 부른 쿵따리 샤바라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7168님의 신청곡 박은빈 배우가 부른 꽁다리 샤바라 듣고 왔습니다. 네, 7168님의 친구분 이야기 여러분들 다들 놀라셨죠? 그리고 되게 부러우셨죠? 저도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주변에 이런 분들 있거든요, 진짜? 근데 보면 정말 열정 부자, 재능 부자들. 뭘 해도 잘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손재주도 좋고 뭐 일도 잘하고 노는 것도 잘 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열정까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 7168님의 친구분처럼 어떤 한 가지 일에 안주하지 않고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을 모든 일들을 다 해볼 테야 뭐 이런 기세로 뭐든 도전하는데 또 잘해. 네. 어쨌든 돌고 돌아 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셨다고 하는데 이 회계사 일은 또 얼마나 하시게 될지 또 그다음에는 어떤 걸어또 선택하게 되실지 참 그것 되게 궁금하네요. 자, 7168님도 너무 이렇게 그냥 늘어져 계시다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늘어져만 계시지 마시고 뭐든 우리 7168님을 심장을 뛰게 만드는 뭔가 그런 일꼭 찾으셔서 열정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김수정님께서 요즘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하면서 자격증 따는 게 유행인가 봐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1년에 자격증 4, 5개씩 딴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참,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진짜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한번 직업을 갖게 되면 평생 그 직업, 그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요즘엔 뭐그 평생 직장이라는 그 말, 개념 자체가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직장인분들 사이에서는 조금은 불안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이런 자격증도 있으면 도움이 될 거고 이런 것도 좋고 그렇게 본인의 어떤 능력치를 높여가기 위해서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 취득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분들. 네. 임유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 열등감이 들어서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네, 임유리님. 열등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유리님도 잘 생각해 보시면. 유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유리님 자신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공다영님께서 쭝디 뒷산오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오늘은 늘 갔던 데까지 못 가고 데크계단에 앉아 인사드립니다. 아니 저녁 먹고 운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녁으로 수박, 참외, 낫또, 파프리카, 떡갈비, 상추, 된장국, 콩나물 무침 이거밖에 안 먹었거든요. 왜 이렇게 배가 부른 거죠? 그나저나 산엔 모기가 많으네요. 네, 다영님, 정말 다양한 메뉴들을 드셨네요. 다양한 메뉴들을 드셨으니 다양한 맛을 좋아하는 모기들이 우리 다영님 반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화 잘 시키시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진경님께서 오늘 밖을 걸리다가 문득 노래 한곡 듣고 혼자서 청승인지 제 꿈에 스승님 생각나서 울컥했지 뭐예요. 그래서 스승님께 연락했더니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요래 주셨다는요. 그 울컥한 곡 쫑디랑 음접풍 식구들과 듣고 싶어요. 박정수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아유 참 너무 따뜻한 사연이네요. 신청해주신 박정수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함께 들을까요?

9698님께서 음악에는 차량 풍경 김형중입니다. 운전하다가 라디오 채널이 잡혀서 계속 듣고 있는데 좋은 노래와 멘트도 귀에 와닿네요. 저녁 풍경하고 어울리네요. 노래 한곡 신청합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네. 9698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가끔 들려주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신청해주신 노래 오늘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 오늘 2부 전설의 베이시스트 이태윤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돼 있습니다. 2부에 또 특별하고 새로운 게스트가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2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뚝하면 아빠가 함사 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쿠테 언박싱.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며 노래 전체를 떠받치는 큰 역할을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멜로디가 먼저 와닿으니까 잘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악기가 바로 베이스 기타입니다. 베이스는 리듬을 연주하는 드럼과 멜로디를 노래하는 기타나 보컬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귀로 또렷이 들리기보다는 몸으로 먼저 느껴지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있을 땐 잘 모르다가 만약에 음악에서 그 소리를 쏙 빼버리면 노래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지는데요. 베이스는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악기이고 무대 위 한 발짝 뒤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듬직함 또 성실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꼭 베이스 같은 사람이 존재하죠. 앞에 나서서 박수 받진 않지만 옆에서 한결같이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동료이거나 오랜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평소엔 고마운 줄 모르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얼마나 큰 역할을 해줬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마 한 명쯤은 다들 계실 텐데요. 내 삶의 베이스가 되어준 누군가를 잊지 않으면서 가끔은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묵직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깊은 울림이 결국 노래 한 곡을 그리고 우리 삶을 단단하게 받쳐줄 겁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퀸의 Under Pressure였습니다. 이 묵직한 저음으로 음악을 받쳐주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이스 기타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크게 드러나진 않는데 묵묵히 주변을 살피고 아우르는 이런 베이스를 꼭 닮은 사람들 주변에 꼭 있죠. 자, 오늘 이 전설의 베이시스트를 특별히 모시는 날이라서 이 베이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다가 떠올려봤는데요. 글쎄 이분은 베이스와 떨어지지 않고 사셔서 그런지 점점 풍채마저 베이스를 닮아가고 있는 정말 무라일체를 직접 몸소 보여주고 계신 그런 전설이십니다.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에 모실 스페셜 초대석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님께서 6월 마지막 날이라 그럴까요? 화요일인데 몸은 천근만근 금요일 느낌이에요. 태윤님 나오신 데서 이어폰 장착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대요. 네, 지원님 혹시 어제 새벽에 무슨 월드컵 경기 그런 거 보신 건 아니죠? 저는 새벽에 그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고 너무 피곤해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경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랬더니 진짜 오늘 날 이 몸이 저도 정말 천근만근이네요. 박진경님께서 오늘 태윤님 나오신다고 아 태윤님 라디오 종종 들었는데 반갑네요. 야 저는 진경님은 알고 계셨구나. 저는 이분이 라디오 DJ 하신 걸 오늘 알았어요. 대단한 아까 우리 그 열정 부자 재능 부자 얘기했잖아요. 아 이분도 만만치 않은 열정 부자 재능 부자입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하나 듣고요. 바로 오늘 스페셜 게스트 이태윤 전설님 모시고 올게요.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천시회. 오늘은 스페셜로 꾸며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베이시스트 이태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영혼의 베이시스트 이태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목소리가 좋은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딱 방송에 너무 어울리는 목소리이세요.
1: 진짜? 야, 우리 형중 씨는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네. 저한테 인사를 하셨는데 네. 제가 마음은 여기 웬일이야? 야, 반갑다. 이러고 막 허구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허구를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게 여전히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많이 남아서 야. 지금 이 팩트를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형중 씨께 그때 제가 아주 반갑게 인사 못 드린 점을 사과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0: 아니 그게 언제 어디
1: 몇 년 전에 그랬어.
0: 길에서
1: 우연히 어디 가다 만났는데.
0: 정말. 저는 이태훈 선배님 보면서 왜 녹음실에서만 저희가 자주 뵀잖아요.
1: 그렇죠.
0: 녹음실 오시면 대선배이신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를 이태훈 선배님이 다 만드세요. 그렇죠. 항상 재미있는 얘기.
1: 네.
0: 웃긴 얘기 가져와서 후배들만 웃겨주시고 그러고서 연주 딱 들어가면 와, 한 방에 그냥 두세 번도 잘 안 하세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오케이 받으시는.
1: 발라드 곡 한 곡을 녹음하는데 연주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아.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시간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그 당시 얘기했던 뻐꾸기. 뻐꾸뻐꾸로 제가 다 채우곤 했죠.
0: 네. 아, 참.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그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다 이태현 선배님하고 작업하려고 줄을 섰었죠. 네.
1: 근데 우리 형중 씨 뵈면은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마음 속에 있는 얘기가 있는데.
0: 네. 아, 뭐 이렇게
1: 난
0: 많아요.
1: 개인적으로 네. 형중 씨 목소리 보이스 컬러를 너무 좋아해. 대한민국의 그런 보컬리스트는 지금까지 없었다.
0: 저는 지금
1: 대체 불가의 그 비브라토. 네. 너무 좋아요.
0: 아유, 우리 이태훈 선배님은 뭐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들하고만 작업을 하시는데 뭐. 근데 저는 오늘 또 우리 선배님 뵈면서 살짝 저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네요.
1: 왜요?
0: 아니, 형님이 지금 그 몇 년 전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1: 그 얘기 꼭 하려고 그랬어요.
0: 근데 저는 정작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길에서 선배님 만났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저하고 뭐 한두 곡 작업한 것도 아니고.
1: 그렇지.
0: 예. 근데 저한테는 워낙 그 좀 선배님 저는 어렵거든요. 선배님들이 다.
1: 글쎄 뭐 나이
0: 약간
1: 차이가
0: 약간 다 어려워서.
1: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시네.
0: 근데 참 이렇게 그 쉽게 지나치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면서 아, 나는 참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관심도 갖고 신경도 쓰고 그러고 살아야겠구나.
1: 네.
0: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네. 참 너무 실력만큼이나 마음까지 따뜻한 우리 이태현 선배님 오늘 모시고 방송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진짜.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잠깐 이태훈 선배님 살짝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송골매,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베이스 연주자이시면서 지금까지 무려 2만 곡이 넘는 베이스 세션을
1: 그거는 2만 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네.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2만 곡까지는 아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거의 2만 곡에 육박하는
1: 2만 곡에 육박한다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팩트에 근거해서
0: 네. 지금 그 베이스 세션으로 몇 년 활동을 하신 거예요?
1: 1989년부터 네. 아름아름 조금씩 하다가 1990년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뭐 오래됐네요. 1990년도부터 했다고 해도 야, 오래됐네요.
0: 아,
1: 36년? 37년?
0: 그러면 살짝 이제 계산을 해 봐도 거의 뭐 1년에 몇백 곡 이상은 세션을 하신 거죠.
1: 그렇죠.
0: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당시 1년에 몇백 곡이라면
1: 그 당시에 메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찬송가 메들리. 찬송가 와. 메들리를 하면은
0: 네.
1: 일단은 한 기본적으로 3시간 반 한 프로그램 동안 뭐 한 40곡씩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 다 포함해서 야 이건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다. 이거 다 그게 대외적인 비밀인데
0: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다 한 시간 한 프로 동안 그렇게 많은 곡 연주 잘 안 하시는데 예, 원래는 안 하잖아요.
1: 아니요 원래 안 하는 건 없어요 사실.
0: 약간 봉사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종교 있으시죠?
1: 종교는 네. 개신교였다가 네. 사실은 제가 음악을 중학교 때
0: 네.
1: 중학교 때 가스펠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0: 아 드럼으로 시작하셨어요?
1: 드럼을 연주하면서 노래도 했어요.
0: 아 목소리가
1: 네, 찬송가도 하고
0: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신데
1: 네.
0: 노래를 왜 그만두셨어요? 노래로 가셨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글쎄요, 제가 노래는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 주변에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0: 주변에 네,
1: 주변에 뭐 김종서,
0: 아이고 아이고
1: 이승철,
0: 아이고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조정현 이런 친구들이 아이고.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근데 제가 저의 로망은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노래도 겸하는 겸직을 하는 그런 뮤지션이 한번 돼보자지. 그냥 솔로 가수가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아. 어렵기도 하고 또 그 정도의 깜냥도 못 되고.
0: 아. 네. 그리고 당시에 또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는 불세출의 스타 윤상 씨가 또 계셨어가지고.
1: 윤상 씨는 저보다 이제 몇 년 후배죠.
0: 네.
1: 윤상 씨 시대하고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0: 아. 네. 그래도 워낙 그 빛나는 아티스트가 무대에서 또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니까 상대적으로
1: 이제 좀 근데 제가 뭐 베이스 연주에 너무 깊이 심취해서
0: 네,
1: 네 그냥 뭐 나는 베이시스트 정말 스튜디오 고등학교 때부터 스튜디오에서 연주하는 베이시스트가 저의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래를 해서 약간 연예인 그레이드의 그런
0: 연예인 그레이드의
1: 그런 뮤지션으로
0: 아, 진짜?
1: 갈 건 아니다.
0: 아니 근데 네.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태훈 선배님은 이 아티스트들 사이의 연예인이에요. 정말
1: 감사합니다.
0: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연주자. 자 오늘은 이태훈 선배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그 명반의 음악들 들으면서 예전 활동하셨을 때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일단 먼저 첫 곡을 소개시켜 주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1: 이 노래는 그 송골매 밴드 시절에
0: 네.
1: 제가 이제 송골매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송골매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1988년도에 배철수 선배님께서 저를 한번 키워주시려고 야 태우라 요번 노래는 네 곡을 타이틀로 간다 그래가지고 밀어주셨는데
0: 네.
1: 철수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콘서트 하는데 이 곡은 불운의 명곡입니다.
0: 불운의 명곡
1: 네, 운이 없는 명곡 네. 1988년도 송골매 8집에 발표된 저 이태윤이 보컬까지 겸했던 작사 작곡까지 했던 노래 외로운 들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어허. 네,
1: 그래서 우리 형중 씨께서 들으시면 어쩌면 형 이 노래 나 들어봤어. 그러실 수도 있는 노래예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0: 야, 저는 선배님하고 많이 자주 보고 뭐 작업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선배님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네요.
1: 관심이 없었던 거지 뭐.
0: 노래까지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1: 네.
0: 정말.
1: 뭐 글쎄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알아주시는 편인데
0: 네.
1: 사실 원 오래된 얘기라 잘 모르죠.
0: 네. 자 그러면 송골매 외로운 들꽃 이 노래 함께 들어볼 텐데요. 노래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이태훈 선배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이 노래를 어떻게 몰라요? 이 노래가 형님 목소리였어요. 진짜 몰랐네 나.
1: 제 목소리 같지 않아요?
0: 전혀 달라요. 야,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게 88년?
1: 88년도.
0: 88년이면 제가 중학생 때거든요.
1: 그렇죠.
0: 중학생인 제가 이 노래를 좋아했나 봐요. 네. 멜로디랑 가사를 지금 기억하는 거 지금 들으셨죠?
1: 어, 열심히
0: 따라하잖아 지금.
1: 열심히 따라 불러주시는 형중 씨. 와, 감사했어요.
0: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런 분을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녹음실에서 그냥.
1: 그냥 베이스만 치는 형인 줄 알았죠?
0: 웃긴 베이스 네. 형인 줄 알았는데.
1: 되게 재밌고.
0: 네. 아니 그리고 노래도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노래 이 정도 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네.
1: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거 아무리 들어도 형 목소리 아닌데 형 후렴 부분을 한번 형이 불러봐. 그래서 술자리에서 제가 너를 물드는 안개 속으로 이걸 또 맞네 형 맞네
0: 와
1: 맞잖아요
0: 와 저. 지금 여러분들이 의심하실까봐 살짝 라이브를 또 해주시는
1: 그러니까 와. 방송을 알잖아요 우리가
0: 네 아 정말 자 김지원님께서 목소리가 딱 교회 오빠 필이신데 어머 저 이 노래 아는데 태윤님 보컬 음색은 또 다르시네요. 너무 잘 부르신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1: 네, 김지원님 성함이 자주 제가 아는 그런 성함인데 그 김지원님은 아니실 것 같아요.
0: 네, 네. 다 똑같은 김지원이라고 생각하고.
1: 네.
0: 네. 양수정님께서 어서 오세요. 콧소리와 비브라토의 조화. 우와. 음악의 중심축 베이스 덕후는 6월 마지막 날 호강 제대로 하네요. 전설의 베이시스트 이태우님 나오신다는 소식에 어제부터 완전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조용필님 밴드에서 여전히 제일 막내고 윤상, 이현우, 김현철님 공연 밴드에선 제일 큰 형님이시죠. 태우님 90년대 초 최고 좋은 세단 몰고 다니셨다는 소문은 익히 그 정도로 음악 작업 많이 하셨다는 뜻.
1: 야, 이 양수정님께서는요
0: 거의 뒷조사 하셨는데
1: 저에 대해 저분은 혹시 저 국정원 쪽에 계시는 분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쩜 그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0: 90년대 초 초음세단 어떤 차였는지 자랑 좀.
1: 90년대 초면은
0: 네.
1: 그때 제가 이제 97년도에 장가를 가기 전에.
0: 네.
1: 제가 큰 차를 좋아해요.
0: 아.
1: 그래서 그 H사에서 나온
0: 아니
1: 맨날
0: 네.
1: 가수나 연기하시는 배우님들 뭐 유명한 그런 연예인 분들만 큼직하고 각진 차 있잖아요.
0: 그거. 네네.
1: 응? 그 땡땡땡.
0: 아.
1: 그 H사에.
0: 네네.
1: 그래서 야 우리 연주인들도 좀 좀 각지고 큰 차 좀 타보자. 트렁크에다가 악기 많이 싣고 다니게. 그래서 제가 그 저희 또래 베이시스트 그러니까 레코딩

0: 뮤지션 연주인 중에서는 최초로 제가 저 H사의 그 땡땡땡을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차인지.
1: 네. 김민태님께서 안녕하세요. 노래 최고입니다. 류신아님 목소리 끝내주시네요. 아니 진짜 그냥 이 태우님은 대화 나눌 때도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소리가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1: 노래까지 이렇게.
0: 아이 노래는 제가 감히 우리 형중님 앞에서 노래를 논하는 거는 안 되죠.
1: 제가 만약에 그 어렸을 때 그 선배님하고 작업하면서 녹음실에서 노래할 때 선배님이 이 노래를 부르신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다면 나 노래하면서 긴장했을 거야. 정말.
0: 글쎄요. 뭐 그때 하나도 긴장 안 하시던데 뭐.
1: 저희 그냥 베이스 치시는 형이니까 노래는
0: 그렇지.
1: 노래는 나한테 얘기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1: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전설의 베이시스트 이태우님의 추천곡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잔이은 쇼에 하우스밴드로 송골매가 고정 출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다고.
0: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이 K본부 방송국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TV에 나왔어요.
1: 그때 잔이은 쇼 인기 네. 대단했죠.
0: 네. 근데 제가 제일 막내고 의상도 좀 독특하고 헤어스타일도 좀 독특해서 카메라맨 선생님이 저를 감독님이 저를 많이 비춰주셨어.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우이동에 있는 조용한 수영장에를 한여름에 여동생 두 명을 데리고
1: 네.
0: 놀러 갔는데
1: 네.
0: 주변에서 다 알아봐가지고 동생 둘을 데리고
1: 네.
0: 수영복 갈아입은 지 30분 만에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여동생이 누구인지는 묻지 마세요.
1: 네. 아, 친여동생은 아닌가 봐요.
0: 네네네.
1: 네. 자, 두 번째 곡 먼저 또 소개시켜 주시죠.
0: 네. 두 번째 곡도 저 이태윤 인생에서 정말 그 이태윤이 근간이에요. 사실은
1: 네.
0: 이 송골매라는 밴드가 그 배철수 형님께서 저를 정말 그야말로 개천에서 건진 용까지는 아니고 뱀 정도로 이제 저를 많이 키워주셨는데 이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곡을 만들어 오셨어요.
1: 네.
0: 태윤아 아무래도 이번 앨범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가 노래를 같이 해주지 않으련? 그래서 무슨 노래인데 형님 일단 들어봐. 그랬더니 그 당시에 화곡동 사셨는데 화곡동 댁에서 기타를 막 연주하시면서 학교 가기 싫은 사람 뭐 공부하기 싫은 사람 뭐였다 이런 노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후렴은 좀 음이 높아.
1: 네.
0: 후렴은 하지만 시간은 뭐 이렇게 좀 높아.
1: 네.
0: 근데 그 부분을 높은 부분을 네가 불러대는 거예요.
1: 어허.
0: 그래가지고 제가 뭐 썩 그렇게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대장님께서 시키니까 큰 형님이 그래서 알았어요 형님 제가 노래할게요.
1: 네.
0: 그래서 발표가 됐는데 타이틀곡이 됐어요. 바로 그 곡 송골매 9집에 자리 잡고 있는 모여라라는 노래예요.
1: 네. 자 오늘 여러 번 놀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노래일 겁니다.
0: 후렴은 제가 노래했다는 거.
1: 네.
0: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1: 그동안 정말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노래인데 오늘은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듣는 첫 번째
0: 그렇죠.
1: 기획 경험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럼 송골매 모여라 여러분 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모였으면 뒤돌아가.
1: 아, 참 이 노래도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참 멋진 곡입니다.
2: 후렴에 제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1: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 부분.
2: 그렇지. 형중 씨한테 더 잘 어울린다.
1: 정말 굉장히 애띠고 깔끔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네요.
2: 네. 그땐 그랬다오.
1: 김명숙님께서 누규 목소리가 고막 남친.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김지호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현철님이랑도 결이 비슷하세요. 역시 송골매 악기 하나하나 너무 잘 들리고요. 태우님 고음 가수셨네요.
2: 아니에요.
1: 김현철 씨하고도 또 많이 친하시죠.
2: 많이 친하죠.
1: 그러니까
2: 우리 현철 씨는 같이 음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현철 씨 앨범의 수많은 곡들도 제가 베이스 세션도 했고 그 중에서 기억나는 대박곡은 이소라의 난 행복해.
1: 아.
2: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발표했던 드라이브라는 곡이 있어요.
1: 네, 알죠.
2: 그래서 베이스는 꼭 태윤이 형을 써주는 우리 김현철 씨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일단 베이시스트 섭외할 때 1순위가 우리 태윤 선배님 형이었고요.
2: 네.
1: 혹시 스케줄 너무 많으시니까 스케줄이 안 맞을 때 이제 다음 베이시스트를 찾게 되고 좀 그런 경우가 많았죠.
2: 그랬어요?
1: 그럼요.
2: 네.
1: 아니, 왜 그래? 네. 아니 진짜 그 2만 곡에 가까운 곡을 세션을 하셨지만 히트곡은 또 몇 곡이나 될까? 막 이런 갑자기 그런 궁금증도 생기네.
2: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연 내가 베이스 친 곡 중에 히트곡이 어떤 곡이 있을까를
1: 네.
2: 몇 년 전부터 수집 중입니다. 네.
1: 지금도 계속 수집 중.
2: 네, 왜냐하면
1: 너무 많으니까.
2: 곡 제목도 잘 모르고 그냥 데모스트레이션 정도만 드럼하고 피아노만 돼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를 연주한 곡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사실 형중 씨 앨범에 베이스 세션 한 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규만 작곡가 곡에 제가 거의 연주를 다 했더만요.
1: 그럼요.
2: 이야, 참 계속 조사해서

0: 업타운이라는 그 힙합 펑크 그룹이 있었어요.
1: 네.
0: 정연준 씨가 이끄는 팀. 거기에 이제 우리 윤미래 씨 중학교 3학년 때.
1: 네.
0: 거기에 다시 만나죠. 뭐 그런 노래 있어요.
1: 네.
0: 그 곡 베이스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2: 아.
0: 나를 다시 만나죠. 뭐 이런 노래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찾았던 곡인데. 그 노래 카라의 미스터.
1: 아, 그것도 치셨어요?
0: 네. 인피니트의 추격자.
2: 와.
0: 뭐 그런 곡들을 제가 연주해 했는데 연주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제 후배들이나 이 제자들이 그 교수님이 연주한 걸로 나왔던데요. 야, 틀어 봐. 틀었더니 내가 연주한 거 맞네. 가끔 조금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베이스 연주들이 있어요. 왜냐면 네. 베이스 연주는 어떤 특정한 특성이 어떤 개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른 악기 파트에 비해서 덜함으로 근데도 들어봤더니 뭐 제가 연주한 그런 곡이 야 이건 맞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 사실.
1: 네. 네. 아니 예전엔 우리 그 CD 사고 LP 사고 테이프 사던 그때는
0: 네.
1: 그 속지 이렇게 보는 재미가 맞아. 만만치 않았거든요.
0: 저도 그걸 봐왔던 세대예요.
1: 그러니까 속지를 쫙 펴서 네. 이 곡은 누가 연주했고 편곡은 누가 했고 연주자들은 누가 이렇게 쫙 들어간지 다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보면서 아, 이 연주자가 연주한 곡, 이 작곡가가 작곡한 곡 이런 곡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뭐 노래들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이건 꼭 들어야만 하는 곡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0: 맞아요.
1: 요즘에는 사실 그러지 않죠.
0: 세상이 변했지.
1: 이
0: 컴퓨터가 모든 음악의 프로세스를 지배하게 되면서 너무 진지한 톤으로 얘기했나? 좀 가볍게 얘기할까요?
1: 아니 근데 진짜 아쉬워요.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곡들마다 그런 정보들이 좀 정확하게
0: 네.
1: 쫙 정리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보들이 없는 곡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0: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레코딩 상황에서 세션 연주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아, 장르에 따라서는 네. 뭐, 네.
0: 뭐 심지어 발라드 곡까지도
1: 네.
0: 성인 가요 트로트 곡까지도 이 컴퓨터로 다 이 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뭐 근데 뭐 하물며 뭐 AI가 지금 또 AI가 완전히 지금 사실은 음악계에 지금 AI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젖어들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젖어들고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더 그런 현상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또 세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실래요?
0: 다음 곡은요. 그 이태윤이라는 베이스 연주자는 가수 앨범에 세션 연주만 하고 당신의 정체성은 뭐야? 당신은 대도체? 아, 도대체구나.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당신은 대도체 무슨 곡을 연주한 어떤 스타일의 연주를 좋아하는 베이시스트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 들려드릴 게 없는 거야. 뭐 내가 뭐 조용필이 무슨 곡을 연주하고 김형중의 무슨 곡을 연주했다는 이게 되는데 말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재밌는 연주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산토끼라는 연주곡
1: 네.
0: 이태윤 2집에 EP로 만들었거든요.
1: 네.
0: EP로 미니디스크로 만든 그런 앨범인데 그중에서 타이틀곡인 산토끼 베이스 연주곡이고
1: 네.
0: 중간에 뭐 약간 랩도 아니고 무슨 옛날 서영준 선생님이 하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뭐 이런 거 비슷한 것도 나오고
1: 네.
0: 그 랩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설정인데 아무튼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1: 그 목소리는 직접
0: 네 제가 다 했죠. 그럼 누굴 하겠어요? 제작비를 아껴야 되는데 형중 씨가 다음에는 와서 도와주세요.
1: 자 그러면 이태훈 선배님의 연주곡 산토끼
0: 네.
1: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이태훈의 연주곡 산토끼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듣는 내내, 음악 듣는 내내 아쉬움에
1: 뭐가 아쉬워요?
0: 노래를 차라리 다른 가수를 맡기지. 이거는 차라리 나한테 좀 뭘 얘기를 하든가. 주변에 잘 나가는 보컬들 많았는데 좀 써먹으시지.
1: 우리 아름다운 미성과 멋진 대체불가 세계적인 바이브레이션을 갖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정말 존경하는 보컬리스트 형중님을 그런 그 산토끼 토끼 약간 약장사스러운 아니, 그런 멜로디를 아, 맡겨드릴 수는 없죠.
0: 근데 이런 노래들 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1: 그래요.
0: 이 리듬을 오. 살려서 이 연주자들의 이 날아다니는 이 리듬을 보컬이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거 잘할 자신은 없는데 주변에 뭐 쟁쟁한 보컬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1: 네.
0: 다음에는 꼭 아까 이 노래 듣는데 아, 이 노래 역주행해야 되는데 그러셨거든요.
1: 네네.
0: 역주행 가능해요. 음악 너무 좋은 것 같아. 대신에 보컬만 재녹음하면 오, 좋잖아.
1: 네.
0: 어. 그러면 아이돌 만약에 아이돌 그 가수와 콜라보를 한다.
1: 네.
0: 그럼 탐나는 보컬 누가 있을까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싸이나.
0: 아하.
1: 또는 GD.
0: 어, GD 좋다.
1: 네네네.
0: GD 좋다. 네. GD하고 친분도 있으시고.
1: 아주 뭐 친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 루저 앨범 녹음할 때
0: 네.
1: 제가 이제 루저 웨터리 그 노래 베이스 연주를 했거든요.
0: 어.
1: 그때마다 항상 다른 친구들은 다 바빠서 없는데 우리 지용 씨는 항상 같이 옆에서 같이 이 목비트를 타줘요.
0: 어.
1: 네, 음악이 탁 나오면
0: 네.
1: 제가 베이스 연주하면은 GD 씨가 항상 이걸 해줘.
0: 아.
1: 네, 이거 여러분 봐야 돼요.
0: 어, GD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네. 이 노래 산토끼.
1: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별도로.
0: 오 진짜. 네. 와 그러면 글로벌. 글로벌로 가시 와, 와 진짜
1: 저는 항상 강추입니다, 음악이 강추. 제가 하는 연주가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 연주에 약간의 뭐 물어보지 질문하지 않으시는 제가 답변을 드려서 좀 외람되긴 하지만 저는 easy and fun 쉽고 재밌어야 된다. 제 인생도
0: 어허.
1: easy and fun으로 살고 싶어요.
0: 네.
1: 네.
0: 그래서 형님이 이제 선배님이 녹음실 오시면 연주 이지하게 하시고
1: 그렇죠.
0: 분위기 펀하게 만들어주시는 연주자로 네. 아주 유명한
1: 아, 감사합니다.
0: 2846님께서 와, 이 목소리가 바로 저 깜짝 놀라서 턱 빠질 뻔했어요. 시원하고 멋진 목소리에 또 한번 감탄합니다. 이 사연은 이 산토끼에 듣고 오신 사연이 아니라 아까 네. 모여라 듣고
1: 아,
0: 그렇죠? 보내신 사연
1: 어쩐지 네. 그러니까. 그럴 만한 곡이 아닌
0: 토끼토끼야 어디를 가 이거 네. 이거하고는
1: 그럴 곡이 아닌데 네.
0: 유현미님께서 중디님 출첵합니다 산토끼토끼야 저 막 따라했습니다 고개를 움직이면서요 몸도 말이죠
1: 네
0: 아.
1: 유현미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0: 어.
1: 산토끼라는 이태윤의 연주곡이 좀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밀려오네요.
0: GD와의 콜라보를 꼭.
1: 오우 괜찮아요.
0: 정말 너무 오늘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잘 어울려요.
1: 오늘 큰 아이템을 제가 하나 얻어가는
0: 아,
1: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남은 건 이제 섭외.
0: 네. 자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전설의 베이시스트 이태윤님의 추천곡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곡 들을까요?
1: 이번에는 뭐 이태윤이 하면은 이태윤이가 소속된 정말 오래된 36년 동안 몸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밴드가 있습니다. 바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인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앨범을 녹음할 때 제가 평택에 있는 뭐 4년제 대학에 전임 교수로 좀 일을 하고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갑자기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0: 네.
1: 갑자기 또 어서 처음 보는 전화번호가 딱 떠서 전화를 딱 받았을 때 태연아 누군데 넌 누구니? 그래. 용필이 형이야.
0: 너 누군데?
1: 어따 대고 태윤 용필이 형이다. 그래가지고 어 형님 일어났잖아. 전 또 일어나야 돼. 벌떡 일어나가지고 형님이시 웬일이세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형님. 난 너만 얘기를 한 거야.
0: 예?
1: 진우도 아니고 창밖을 봐. 눈이 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한테. 근데 형님이 야, 태윤아, 시끄럽고 너 지금 빨리 스튜디오로 올 수 있니? 그래서 형님 저 평택인데요. 한 시간 반은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눈이 와가지고 형님 야, 차 가져갔냐? 예. 그때 제가 이 D그룹에서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
0: 네.
1: T모라고 있어. 그 차가 눈길에서는 엄청 빨로. 그래서 형님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교대 앞에 있는 스튜디오에 베이스는 뭐 당연히 차에 늘 있는 거고.
0: 네.
1: 그래서 차를 딱 운전을 하고 1시간 20분 만에 교대에 도착을 했어.
0: 와.
1: 딱 내려서
0: 목숨 걸고 오셨네. 네,
1: 드럼하고 피아노만 있어. 뭐 무슨 곡인지 얘기도 안 해줘. 드럼하고 피아노하고 코드도 제가 대충 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스를 뭐 둥둥둥둥 쳤어.
0: 네.
1: 치고 나서 거기서 끝나고 수고했다 태윤아 들어가라.
0: 한 방에?
1: 예. 네. 나중에 용필 형님 저기 새 앨범이 나왔는데
0: 네.
1: 어떤 곡이 있는데 베이스가 너무 좋은 거야.
0: 네.
1: 딱 들어봤더니 야, 이 곡 베이스 누가 쳤냐? 형님이 했잖아. 바운스.
0: 그 곡인지도 모르고.
1: 바운스.
0: 네.
1: 그 곡이 바운스였던 거예요. 그 눈 내리던 그날 형님이 야, 최대한 빨리 조심히 올라와라. 최대한 빨리 조심히 올라와라. 어떻게 올라오라는 얘기인지 참.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곡이 이제 바운스예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바운스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0: 네. 야, 이 노래 또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1: 그럼요.
0: 네. 네. 만약에 그때 전화한 게 조용필 선배님이 아니라 김현철 씨였다. 그러면 그 눈길에 위험하게 운전하고 가셨을까?
1: 현철아, 내일 하면 안 되겠니?
0: 그러니까.
1: 내일은 형 제가 스케줄이 안 돼. 그럼 다음 주로 미루자. 이렇게 됐겠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0: 네. 아니 그리고 진짜 눈길에 운전하는 거 위험한데.
1: 위험하죠.
0: 조용필 선배님이 아니면.
1: 근데 제가 바운스를 베이스를 연주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차들이 없어. 경부고속도로에 평택에서 그 서초 IC까지 차가 없어.
0: 와.
1: 그래가지고 이제 경차를 타고 이 전륜차는 전륜은 좀 덜 미끄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유롭게 안전하게 잘 도착했어요.
0: 네. 네. 너무 잘하셨네. 진짜 가수들한테도 노래는 운명 같은 건데 연주자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1: 그런 게 있나 봐요.
0: 네. 네. 자, 오늘 이 노래를 끝곡으로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1: 네네.
0: 요즘에는 그러면 어떤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1: 요즘에
0: 공연 많이 하시는 것 같고.
1: 공연은 이제 뭐 조금 그 성수기가 돼야 하반기가 돼야 우리 또 가왕 조용필 형님께서 또 하실 것 같고.
0: 네.
1: 근데 당분간은 저는 그냥 먹고 놀자.
0: 아. 네.
1: 일명 먹고 놀라고.
0: 아. 요즘에 그 강의는 또 안 하시고.
1: 강의는 좀 쉬고 있습니다.
0: 아.
1: 근데 아마도 내년쯤에는 두 군데 대학에서 또 강의 요청이 오지 않을까.
0: 강의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정말 그 이태윤 선배님께 이 베이스라는 걸 배우고 싶어하는
1: 네.
0: 그 우리 꿈나무들
1: 네네.
0: 얼마나 많아요.
1: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대학 강의를 한 게 21년 동안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강의를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 한 2, 3년 쉬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네. 이제 아까 AI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컴퓨터가 발전하고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1: 네.
0: 저는 진짜 연주자들이 점점 더 귀해지고 더 소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어우,
0: 그래서
1: 감사하죠.
0: 진짜 지금 이제 그 연주를 진지하게 연주자의
1: 네.
0: 꿈을 키우는
1: 네네.
0: 그런 후배들한테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1: 네.
0: 진짜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람들이 실제 연주자의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1: 네.
0: 네.
1: 제가 이래서 우리 형중 씨를 참 후배지만 존경하는 거예요.
0: 꼭 진짜 후배들한테 그 멋진 연주 많이 많이 좀 가르쳐 주고 물려 주세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항상 건강하시고요.
1: 네, 네, 행복했습니다.
0: 네, 네. 자 그럼 끝곡으로 우리 이태윤 선배님이 연주해서 탄생한 노래 조용필의 바운스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고맙습니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나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환상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1: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0: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1: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0: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2: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요솔길 전현금 새실리아 수녀입니다. 화요일 오후 4시를 넘긴 시간이죠. 예, 지금은 하던 일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저녁 약속을 준비하면서 발걸음을 또 재촉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내일을 기다리는 많은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간절한 바람이 하느님께 닿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하죠. 우리의 작은 기도가 누구에겐가는 위로가 되고 세상에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솔길 출발해 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젊은이 성령 쇠신연합이 부른 하나의 희망 듣고 왔습니다. 밝은 노래 첫 곡으로 들으니까 어깨가 좀 들썩들썩하죠? 네. 아, 그런데 세상에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아픔이 참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뭐 숫자로 전해지지만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하죠. 멀리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지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지금 뭐 아직 찾지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 고통 말할 수 없다고 예 저희 수녀원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네 저희 수녀원도 좀 많이 망가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곳에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희망을 또 찾고 있죠. 여기저기서 뭐 포탄, 드론, 폭탄 막 슝슝 날아다니고 아이고 왜 그럴까요?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하느님이 정말 우리 땅덩어리를 어떻게 꽝 하고 하실 날이 있으려나요? 홍수, 대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시킬 그런 때가 있었듯이 네 저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요즘 들기 시작했어요. 예, 하느님 품으로 이제 떠난 모든 영혼들 사실은 화요일은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저희 수녀원은 예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랑은 거리를 따지지 않고 예 뭐 기도도 시간을 뛰어넘지요. 예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올려주는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이 오 많으네요. 아이고 이기영님 예 1등으로 올려져 있네요. 부지런하셨네요. 6월 마지막 화요일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눈은 웃어 눈썹 그리셨네요.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가족이 늘 오솔길에 오셔서 이렇게 걸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황베드로님,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6월 마지막 지난 일 되돌아보는 하루입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예, 어제는 축일이었는데 잘 지내셨죠? 예, 마지막 날이다 하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평소에는 잘 안 보다가 막방이다 하면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은 뭔데? 하고 우리 수녀님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도 뭐 예수 성심 성월인데 정말 나의 삶은 어떻게 됐었지? 하고 뭐 되돌아보는 시간 좋죠. 네, 고맙습니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기도의 오솔길 함께 산책하며 인사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도 기도소원으로 함께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소원을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참 혼란스러워도 그래도 이렇게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가 그래도 굴러가는 거 아닐까. 여기저기선 지진으로 뭐로 정말 힘들어도요. 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도 있을 테고요. 뭐 신자 아닌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받쳐주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저는 믿어봅니다. 예, 티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이웃성당 연산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을 하고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했다고 하셨네요.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예, 지난번에 뭐 택시 타고 편찮으신 걸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어디를 소개받으셨다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봤었는데요. 그날은 읽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어머나 너무나 감사하다 잘된 일이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지하철 타고 십자가의 길까지 하러 가실 정도면 조금은 나으셨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계속해서 좀 좋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황소리와 이재석 신부가 부릅니다. 마음 쉬는 날.

마음 쉬는 날 황소리와 이재석 신부님이 함께 부른 아유 달콤한 노래였습니다. 예, 오늘은 네, 신나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노래를 또 불러 이렇게 들으라고 골라주셨네요. 네, 자, 또 누가 어떤 분이 어떤 사연을 올렸을까요? 임세실리아님께서 네, 오늘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베네수엘라를 위한 기부를 했어요. 기도할게요 하셨습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다가 예, 그렇게 모여지면 정말 거기서는 분명히 카톨릭 재단이니까 잘 전달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베네수엘라 재해 기금을 보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37님 전현금 세실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새 6월의 마지막 날이 왔네요. 6개월 동안 무얼 했는지 모르게 시간만 지나간 듯하네요. 그러나 하루하루 기도 요설길 듣는 이 시간은 행복을 만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수녀님께서 들려주시는 기도 들으러 들어왔습니다. 끝에다 써영 그게 너무나 위트가 있고 귀여워요. 그 표현이 네. 아이 그러게요. 6월 달은 그 월드컵 때문에 그랬나요? 조금은 긴장하고 뭐 다들 분노도 좀 하면서 일찍 떨어져 버려가지고 또 속상해하면서 뭐 또 그런 대로 또 열심히들 사셨잖아요. 이게 사는 게 다 그렇죠. 맨날마다 이기기만 하면 또 재미없죠. 좀 한번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또 다시 밝히 또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고 그게 뭐 공통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 개인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정산, 마음의 정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저도. 예. 7655님, 수녀님 오전에 청소년 쉼터 미사 다녀와서 뜨개질 폰 가방 뜨며 청취합니다. 와, 이분은 정말 7655님은 뜨개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뜨개질 하셔가지고 멋진 가방 올리신 분 맞죠? 예, 뜨개질 폰 가방. 와, 폰 가방. 폰 가방 그래도 뭐 조그맣게 뜨니까 얼른

뜨겠네요. 그래도 뭐 제주가 너무 좋으시니까 뭐 여기저기서 아우 저거 좀 가져봤으면 하는 분들 생길 것 같아요. 예, 잘 뜨셔가지고 뭐 네,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분들에게도 나눠주는 재미도 있겠네요. 예. 아, 하하 대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전현금 세실리아 선생님, 오늘도 오솔길 함께 산책합니다. 저는 엊그제 재석회 원례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노인이 쓰러져 있어서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가는 걸 보고 집에 갔더니 이런 문자도 보내줬어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상자는 서울의료원의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창동 지구대. 와,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창동 지구대에서는 또이 신고해 주셔서 고맙다고 마지막 문자를 확인해서 어디에다가 또 입원시켰는지 이것까지도 알려주시네요. 안심하라고.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따라오잖아요. 아유, 근데 하하 대사님은 참 대단합니다. 눈이 안테나 같아요. 뭐 여기저기 누가 어떤 게 필요한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참 그렇게 눈여겨보고 또119 전화해서 구급차 오게 하는 거. 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넙죽 절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창동 지구대 119 지구대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또 연락을 주셨네요. 미카엘 신동철님, 네. 안녕하세요. 명동성당에 참례해 볼까 하고 미사 시간을 알아보니 미사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간마다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요? 한 시간마다? 와, 이건 아마 관광객들도 참여를 하라고 그렇게 많은 건가요? 평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주일이 그렇죠?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명동을 그렇게 놀러 많이 갔는데, 성당에 한번못 가봤네요. 어머, 어쩌면. 그렇게 명동을 많이 갔는데 성당을 안 가보시다니. 외국 분들도 다 돌아다니다가 성당, 명동 성당에 다 올라가서 구경하고, 뭐, 신자든 아니든 둘러보고, 그리고 조용히 성당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들이 숙연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당인데요. 예, 아셨죠?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입니다. 오늘은 김지은 스텔라 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친하게 지내온 자매가 있는데 요즘 들어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투나 태도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마음에 남고 서운한 일도 쌓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그 자매의 말 한마디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별뜻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 밤에 잠까지 잘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 자매를 이해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자꾸 그 사람의 단점과 서운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상처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럴 때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 스텔라 자매님. 네, 용기 내서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가 있었기에 뭐 서운함도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자, 공동체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근데요, 한 가지 마음의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순간이 돋보기처럼 돼서 그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전에는 그 사람의 또 따뜻했던 어떤 모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지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점점 그 모습들이 기억에서 멀어지고 아예 싹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먼저 살펴보라는 초대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사랑한다는 건 뭐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예, 그 부족함보다 사실은 더 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라는 어떤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자니 너무 힘들죠. 사실 이해가 됩니다. 예. 아,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내 상처도 하느님께 맡겨드려야죠. 뭐 그 사람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조금씩 치유가 됩니다. 내 마음이.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제 마음의 답답함과 상처를 좀 먼저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예. 아셨죠? 네, 스텔라 자매님, 오늘은 저와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 바쳐보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김지은 스텔라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크게 상처받아 서운했던 기억 때문에 다쳐버린 마음을 성령의 손길로 부드럽게 만져주소서. 상대의 부족함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억울함은 주님께 맡기고 필요할 때는 지혜롭게 말할 용기와 침묵해야 할 때는 평화를 주소서. 상처를 화해로, 서운함을 이해로, 판단을 자비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김스텔라 자매님께 노래 한 곡 선물로 띄워드리고 싶네요. 예, 미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약한 나에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는 늘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분명히 내려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저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남겨진 사연들 보겠는데요. 네, 0998님, 네. 살다 보니 이유 없이 사랑받을 때가 있고 또 이유 없이 욕먹을 때가 있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비슷한 사연이 나오네요. 네, 서로 이유 없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니까요. 아이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먹으면서 또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되는 때가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끝말이 정말 좋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싫든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든 예수님은 제 마음같이 바라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주님처럼 저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2037님, 김지윤 스텔라 자매님의 솔직 담백한 고백이 제 마음 같은 심정이네요. 저 또한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정말 어려워요. 특히 한번 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장점도 단점으로 느껴지니까요. 어쩌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자기 합리화하지만 쉽지는 않네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고백을 했기에 김지훈 스텔라 자매님은 극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하셨어요. 아유, 극복할 거라고 또 이렇게 긍정에 예, 힘을 또 팍팍 실어주셔서 아마도 듣고 계시면서 그렇구나 알았어요. 저도 좀 노력해볼게요 할 것 같은 마음. 네. 신겨빌님, 네, 어서 오세요. 스텔라 자매님, 제 고백인 줄.

려 오늘은 이렇게 다 동병상련인 분들이 많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아, 정말 주님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예. 아, 우리가 다 살면서 다들 뭐 상처를 주고받으면 살잖아요. 미운 사람도 막 생기고. 저도 그래요. 저 수녀님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막 이러면서 무슨 이유도 없어요. 근데 괜히 싫어요. 어쩌죠? 네. 아, 8487님. 네. 하느님께서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고 그를 통해 스텔라 자매님에게 성장시켜 주시려는 부르심인가 봐요. 인간관계의 불편함은 제 경험으로는 저의 결핍이나 상처를 마주하는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느님 품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와,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함 보면 사실은 똑같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바오로 가족 기도서에 예수 성심께 바치는 기도. 천상 스승 예수님, 성체를 주신 큰 은혜에 대해 당신의 지극히 자애로우신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당신은 사랑 때문에 거룩한 감실 안에 머물며 미사 성제 때에 당신의 순환을 새롭게 하고 영성체 때에는 당신을 저희 영혼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숨어 계신 하느님, 당신을 알게 하시고 성심의 샘에서 생명의 물을 깃게 하소서. 이 성사 안에 계신 당신을 매일 방문하고 거룩한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자주 영성체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BES의 당신으로 듣고 왔습니다. 와, 굉장히 거룩한 노래이네요. 예, 오랜만에 또 들어보니 좋았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남겨진 사연이 상당히 많아서요. 못 읽어드리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윤철 베드로님, 네. 찬미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변함없이 병아리 천사들하고 하교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미사 후에 레지오 마리 회합 가서 활동 보고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언제나 성실하시는 우리 베드로 형제님, 어제 축일이셨는데, 예, 하루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예,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늘 아이들 학교시키는 일을 또 하시니 얼마나 젊어지시겠습니까, 마음이. 예, 고맙습니다. 예, 0349님, 수녀님, 하지감자 드셔보셨나요? 칼로 십자가 그어서 쪄봤는데요. 너무 맛있네요. 수녀님도 달달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를요. 임세실레아 올림. 아이고, 하지감자. 아, 저희 수녀님도 어디 가서 감자를 캐오셨어요. 저기 우리 지 청원자들하고 같이 가셔서 어느 밭에서 감자 캐가라고 하셨나 봐요. 원장 수녀님이 갔다가 감자를 캐갖고 오셨는데 언제 쪄주시는지, 오늘은 안 쪄주시더라고요. 맛있죠. 하지감자. 와, 김이 포슬포슬. 아이, 침 나오네요. 아유. 예, 유스티나님 오셨네요. 네, 수녀님. 둘째, 예, 뇌손상 아기가 주님의 손길로 기적처럼 잘 크고 있답니다. 재활치료를 중단했었는데 최근 검사에서 언어지연 소견으로 내일부터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기가 치료도 잘 받고 또 나아지길 바랍니다. 와, 아기 이름 안 대주셨네요. 예, 뇌손상 아기 정말 빨리 어떻게 좀 잘 좀 쾌차해서 정말 언어지연이면 말을 늦게 트일 수 있다. 그걸 잖아요. 아직 아기니까 아마 치료받으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성모님과 주님께 예, 이 아기를 맡겨드리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수녀님 오늘도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은 남쪽 끝 남해로 향하는 길. 와, 멀리도 가셨네.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인사드려요. 여는 말처럼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솔길 가족분들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 생각하며 천천히 걸어가면서 기도할게요 하셨어요. 아유, 멋진 우리 사무엘 형제님. 남쪽 끝 남해까지 가셨는데 또 거기도 방송이 잘 들리나 보죠. 아유,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운전 열심히 또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면서요.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시간과 돈.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명언에서 누군가를 인류로, 시간과 돈을 목숨으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명언이 됩니다. 인류를 위해 목숨을 쓰는 것은 단순한 목숨을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목숨을 주십니다. 인류가 목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목숨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결과물은 목숨이며 이 목숨이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쓸 것입니까? 백이환 신부님의 묵상 글이었습니다. 네, 예수 성심 성월이라서 6월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7월에는 뭐 휴가철이 다가오고 덥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뒤로 슬쩍 밀어놓진 않겠죠. 달력은 7월로 넘어가도 우리 마음속 예수님, 예수 성심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날까지 우리를 향해서 쉼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예, 여러분 6월 한 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최준익이 부르는 사랑하면 다 되는데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산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백두대간 종주를 위해 산에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 토요일 밤이 되면 산악회 버스를 타고 길을 나서 주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산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암벽을 타고 오르는 훈련을 하러 나서시는 아버지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로프 하나에 의지해 경사진 암벽을 오르는 이모 삼촌들 모습을 밑에서 지켜보던 저는 할 만하겠는데 생각하면서 나도 올라가겠다고 손을 들며 나섰습니다. 암벽 중반까지는 호기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라왔나 고개를 들어 양옆을 보는 순간 아찔한 주변 풍경에 그만 겁을 먹고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암벽 아래에선 시원하던 바람이 거기서는 저를 흔들어 집어삼킬 폭풍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로프만 잡은 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암벽을 얕잡아 봤구나 후회도 들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이모 삼촌들의 얼굴이 괜히 나를 놀리는 표정처럼 느껴져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올라가겠다는 나를 붙잡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면서 두려워하던 그 순간에 제 뒤에 로프를 붙잡고 웃으며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받쳐줄 테니 무서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저는 용기를 내서 암벽을 마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화가 오늘 복음 속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 모르고 암벽을 오른 꼬마가 홀로 두려움에 빠지고 괜히 화내고 아버지를 원망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제자들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자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때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안에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암벽 중턱에 홀로 있던 어린 꼬마의 뒤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힘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고 그저 분노하기만 하고 마냥 원망하기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였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모든 송사를 맡기는 믿음이 중요함을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어떤 길로든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추는 것이 먼저임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늘 잔잔하고 고요하기만 한 바다가 없는 것처럼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에서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 풍랑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막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화도 내고 원망할 대상을 찾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곁에 계신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친 일이 어떻게 되든 그 모든 짐을 진 나의 송사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나를 위한 길을 마련하시는 주님께 나의 진솔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인생의 풍랑을 마주하는 하느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아멘.
1: 연중제 1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누구에게나 잘 맞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의 기분부터 먼저 살피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뒷전이 되곤 하는데요. 특히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혼자 감당하는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오은영 박사가 말하길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기분까지 자신의 목처럼 떠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곁에 사람을 많이 두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함께 있으면 자꾸 지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결국 좋은 관계란 무조건 맞춰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지나치게 닳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는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듣고 오셨습니다. 결혼 상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기준이 많이 다를 텐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나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아니면 함께 있으면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다르다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편안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겨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나와 너무나 비슷한 사람이어서 부딪힐 일 없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편안하지만, 때로는 힘겨운 시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왔기에 그 시간의 층위가 쌓여서 굳어진 지층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맺어줘서 편안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편안해지는 관계가 저는 요즘 참 많이 고맙더라고요.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수 있고 서로 힘들었던 순간을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소중하고 곁에 두고 싶어지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누구랑 친하냐고 하면 참 대답하기 어려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그때 내 주변에서 자주 만나던 사람이 저에게 친한 사람이었는데,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함께 겪어왔던 사람들이 저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시간에 기대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6월 30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에릭 클랩턴의 Change the World.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3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현재 본업과 대학원 공부, 그리고 학회 간사 업무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기운이 많이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힘듭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간사들이 실수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 실수들의 여파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잦아지더라고요. 너무 정없게 할 일을 뚝뚝 잘라서 나누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저는 세 가지를 병행하느라 빠듯한 상황인데 자꾸만 제 역할과는 다른 일거리들이 추가로 생기고 그걸 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얹히다 보니 체력도 마음도 함께 지쳐가는 느낌입니다. 제 실수도 아닌데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게 주어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다른 간사들의 실수로 안 해도 될 일까지 더 얹어지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요즘 많이 소진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나는 잠도 줄여가면서 쉼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더 일을 추가로 해야 하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질문에서 아,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기보단 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은 더 덜 힘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그래서 보이네요. 요즘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일종의 쓰리잡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수면 부족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해야 하는 일들을 수행하면서 나름 무사히 지나가는 때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종종 그래서 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한편 저의 경우는 결국 이 공부가 내가 시작한 거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해 나간 것이니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잘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사실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엄청 바쁘게 살면서 청년 중에 저에게 신부님은 스불제라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하기도 했죠. 저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결국 제가 만든 셈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또 나오게 되지만 쉼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본질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좀 있다면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들도 여유가 없으면 다 짜증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내가 정말로 온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시간 가져보기입니다. 신부들은 1년에 한 번 연례피정을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의무지만 사실 권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신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안 쉬면 계속해서 더 짜증도 나고 힘들어지니까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면 또 한동안은 그럭저럭 살만 하거든요. 세상의 풍파는 계속 될 겁니다. 그 풍파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겠지만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 마음은 상처를 치유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면서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우리를 이 삶으로 부르신 주님의 만남 속에서 사연자님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님께서 다른 것들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선예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519님, 저 곧 여름휴가라서 바다 갈 거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이어트 하겠다고 요가 매트를 깔고 누워서 다리 올리기 운동을 딱 3번 했는데 너무 힘든데 매트가 너무 폭신하고 좋더라고요. 힘들어서 늘어졌다가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어 버렸어요. 그냥 바다에서 비키니 말고 래쉬가 되나 입어야겠죠. 네, 우리가 모두 매년 여름이 오기 전에 한 번씩 고민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바다를 안 가더라도 이제 옷이 점점 얇아지기도 하고 이때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조금 더 다이어트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겨울에는 좀 춥고 우리가 덜 움직이다 보니까 마치 겨울잠 자는 동물처럼 조금은 더 살이 쪘었는데,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또 살 빼려고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이 끝나고 또 운동하고 또 그러는 것도 어렵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것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살이 막 확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름에 적어도 바다를 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것을 입고 가든 사실 상관은 없죠. 그래서 무디 무슨 옷을 입고 가든 간에 정말로 좋은 휴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저는 여기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73님, 밤에는 이상하게 작은 소리들이 크게 들려요. 그래서 오히려 정신이 몽롱하다가도 또렷해지고 점점 더 잠이 안 와서 각성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옆집 사는 사람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도어락 치는 소리, 배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혼자 깨어 있다는 게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낮보다 밤에 소리가 민감하죠. 그리고 저도 되게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서 요즘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맨날 밤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 못 자는 얘기만 저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가 너무 투덜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수면이 부족할 때 힘든 건 당연하긴 한데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장소를 갈 때 정말 조용한 곳에서 하룻밤을 잘 자고 오면 또 정말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잠을 잘 잘 때 살도 잘 빠지는, 그래서 사실은 수면이 부족할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그럴 때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밤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낮에 바쁘면서 또 활성화되어 있는 뇌가 쉽게 우리를 잠들게 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밤에 잘 자실 수 있도록 또 여기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043님, 예전엔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숨기게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혹시 부담이 될까봐, 혹시 멀어질까봐 하고 싶은 말들을 삼키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만 잔뜩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답니다. 오늘은 리드워의 0g 애추가 듣고 싶은 밤입니다. 네,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군요. 나이대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참 좋으면서도 힘든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좋은데 이게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 참아내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느새 정말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에서는 그런 척 안 하려고 또 잘 웃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참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기억이 참 소중했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또 느껴지는 때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그렇게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느끼면서 좋은 감정도 힘든 감정도 다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리드오의 0g 애추.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새소년의 난춘 듣고 오겠습니다.

김봄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 작약꽃을 사왔습니다. 화병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작약이 활짝 피면 다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마리나님, 다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치과에 가야 했는데

실밥 풀러가서 다시 살펴보니 잘 아물었다고 하네요. 건강하게 제 곁에 오래 있어주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먼저 하나는 행위로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고 다른 두 가지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날 또 남들이 누군가 차를 태워다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 못하는 자객 그리고 우리의 또 친구 고양이 이렇게 참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들 보면 이 세상에 창조된 것들의 또 아름다움을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존재로서 서로에게 너무나 큰 힘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감사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진혜림의 러버스 콘체르토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3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오랫동안 미술을 해왔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었고 그 시간이 쌓이는 동안 나름대로 이유와 애정이 생겼는데요. 같이 미술을 공부하던 주변 친구들은 어느새 하나둘 취업을 하고 미술 대신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어디쯤 서 있는 건지 자꾸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는데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고 안정적인 길을 찾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진지하게, 더 자주 말이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알겠고, 미술만 하면서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저도 마음이 좀 흔들렸는데요. 막상 내려놓으려니 쉽게 손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그만두고 후회 안할 자신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게 미련인지 진짜 꿈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제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미술을 계속해도 될지 안정적인 직업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술이 뭘까요? 예술 경영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예술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예술가의 자기 실현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상업 예술이 아닌 순수 예술은 예술에 관심 없는 사람이 보기에 꼭 그거 해야 돼?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술가의 자기 실현보다 사회적 맥락에서 예술을 해석하면 또 이게 도구적인 예술로 변형될 수 있어서 예술 경영이라는 학문은 그 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성을 중요시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예술가만이 살아남고 대다수의 예술가는 예술을 그만두게 되는 이 생태계가 되니까 예술가로 밥 벌어먹고 사는 방법을 아직도 고민하게 되고 홍보와 마케팅 등 상업적인 방법에 관해서 공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죠. 예술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최근에 수업 시간에 함께 본 논문 중 하나는 예술가의 불안정 노동과 겸업에 관한 논문이었는데요. 내가 생계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면 전업 예술가의 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결국 겸업 예술가가 될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동종업계라면 우리는 꿈에 한 발자국씩 걸어나가는 느낌이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전혀 다른 업계에서 근무하고 조금씩 꿈은 희미해져 갈 것이고요. 그럼에도 나는 예술계에 있고 싶어서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겠죠.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사연자님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피카소를 욕하고 누가 코어를 욕하겠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입니다. 다만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선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조용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미술이론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심사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1차가 넘어가고 나면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1차가 일단 넘어갔다면 그 다음에는 당선되고 안 당선되는 거는 정말로 운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꿈을 향해서 또는 꿈을 조금 놓더라도 우리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어떤 길을 걷던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선택을 하나씩 해보기입니다. 코헬렛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 손이 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라. 설령 전업 미술가의 길을 놓더라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함께 할수 있는 예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업 미술가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삶을 함께 살아갈 거고요.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더 크로스의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들었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플라워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수 하림 씨는요,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는 흐른다는 표현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 싶었는데 정말요, 눈물, 강물, 뭐 시간, 그리고 음악처럼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들은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이 지나갔네요. 상반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하반기를 맞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는요, 상반기에 놓쳤던 순간의 아름다움까지 기억하는 근사한 날들로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작은 평화,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 띄워드렸어요. 그렇네요, 정말. 하림 씨도 시인 같다. 너무 멋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는 흐른다는 표현을 쓴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아요? 저 수첩에 적어 놓으려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도 흘러넘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닐까 싶어서 첫 곡도 골라봤습니다. 벌써 2026년이 반이 지나버렸어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엊그제 벌써 6월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6월 30일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뭐한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더 달려봐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시간 시작해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제치원과 천승재가 함께한 눈물이 흘러도 듣고요. 이어서 김시현의 견뎌내는 것 띄워드립니다.

어두운 밤 안에 뒤집어쓴 이불 오로지 분노만을 토해내던 입술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세상의 룰 언제쯤일까 나의 화려한 외출 오늘도 난 이 광란의 밤을 나를 주저앉히는 이 세상을 저주해 한탄해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떠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올 한 해의 남은 여정에도 함께 하시며 저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 하반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당신께서 선물처럼 주신 새로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마주해 당황스러울 때는 당신을 먼저 찾게 하시고, 기대치 못한 일을 경험해 기쁠 때는 그 마음을 당신과 먼저 나눌 수 있기를 청합니다. 때론 실망하고 좌절하더라도 당신께서 주신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걸음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저희가 곁에 있는 이들과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느끼며 매일 당신을 따라 걷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그대에게 평화를 화요일 코너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DES 워십 여정 띄워드렸습니다. 마호가니님이 안녕하세요. 슬디 재방 듣다가 잠들곤 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본방송은 아침 6시 그리고 재방송은 새벽 1시에 하는데요. 혹시 아침에 신청했는데 놓치신 분들은 또 새벽에 잠깐 새벽 1시 쉽지는 않아요. 그쵸? 저는 그때는 정말 꿈나라에 갈 시간이어가지고 근데 잠이 안 오시거나 특별히 새벽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실 때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원현님은요. 밤새워 공부할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적중해서 풀었을 때그 시험장에서 문제가 술술 풀렸어요. 그때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말 겨루기 나갔을 때 엄마의 응원, 눈물 나게 고맙고 행복했어요 하셨는데요. 정말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 나가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사실 아나운서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 보면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맨날 풀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아이들도 엄마 이것도 몰라 아나운서인데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나가셨다고 너무 멋있으시네요. 예, 이럴 때또 지인들이 가족들이 응원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막 힘이 나잖아요. 다또올 해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보내주셨겠죠. 올한 해가 벌써 반이나 지났다니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 다시 전하면서 또 6월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 또 성령송가로 준비해봤어요. 나정신이 부르는 성령송가 듣고요.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연합의 성령송가까지 두곡 듣고 올게요.

성령송가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나정신의 성령송가 또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 연합이 부르는 성령송가까지 이어드렸습니다. 뭔가 예수성심 성어를 보낸다고 하니까 6월 한달 동안 내가 과연 예수성심을 생각하는 취해 있었던 그런 달이었나 생각해봤는데 그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이 시간 함께하면서 예수 성심에 대해서 잠깐씩은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로마 교회 초기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 성녀 루치나가 있습니다. 이 루치나 성녀는요, 로마에 살았던 이교도인이었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성녀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돼서 수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감옥에 갇히자 자기 재산을 사용해서 필요한 걸 제공하면서 마음을 다해 수용자들을 돌봤는데요. 그러다 그들이 순교하면 또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이 마련한 지하 묘지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용기 있는 성녀인 것 같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오토 그리고 성 테오발도 등 11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 가득한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성일과 김태진 신부님 임두빈이 함께한 미칠이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7이다의 요한 17 띄워드릴게요.

좀 신나는 곡들로 띄워드렸어요. 미칠이라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열일곱이다의 요한 17이었습니다. 되게 느낌이 색다른, 성가 맞나 싶은 곡들이었죠.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의 거센 풍랑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지 한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두려움을 느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 종종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주님께서는 나를 왜 그냥 이렇게 버려두시지? 주님께서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지? 이렇게 여기곤 하는데 어쩌면 주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는 그동안에도 우리의 간청을 기다리시면서 또 때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사랑의 날개에 주님의 배를 타고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일 연중 제13주간 수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오석봉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1일, 연중 제13주간 수요일입니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0: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아모스 예언서 5장 14절에서 15절,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3: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정을 세워라. 어쩌면 주 만군의 하느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 제물도 거들떠 보지 않으리라.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수금 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2: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3: 들어라 내 백성아, 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나 너를 고발하노라. 나는 하느님, 너의 하느님이다.
2: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3: 제사 때문에 너를 벌하지는 않으리라. 너의 번제야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나는 내 집의 수소도 내 우리의 순념소도 받지 않는다.
2: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3: 숲속의 모든 동물, 수많은 산짐승들이 다 내 것이다. 산속의 새들을 나는 모두 안다. 들에 사는 것들도 다 내 것이다.
2: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3: 나 배고파도 너에게는 말하지 않으리라. 온 누리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다 내 것이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는단 말이냐? 순념소의 피를 마신단 말이냐?
2: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3: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뒷전으로 팽개치지 않느냐?
2: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3: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1: 여러분은 혹시 하느님을 외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각자만의 이유로 슬그머니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위보다 예수님을 대하는 이들의 말과 태도에 대한 묘사가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죄의 특성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귀 들린 사람 둘을 살펴보시면 자신들은 예수님과 연관되고 싶지 않음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고 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 들린 이들은 자신들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특성은 관계를 상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짐은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이런 관계성의 파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를 끊게 하여 연대성을 해치고 맙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마을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가는데 있던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치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진 길 위에서 고을 주민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서 떠나가 달라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죄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불순종이자 이성과 진리 및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말과 행위,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연대성을 해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특별한 피조물로 지어졌지만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죄로 쉽게 기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서 살게 하소서라는 미사의 지향을 알리는 본기도는 인간은 스스로 온전히 정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죄 중에 있을 때가 하느님을 슬그머니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는 처음에는 잠깐만 그러지 싶다가도 나중에는 다시 되돌아가기가 귀찮은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곤 합니다. 그렇게 점점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빛이신 하느님을 다시 바라봄을 나타냅니다. 오늘 화답송의 시편 노래와 같이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부터 멀리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가달라고 청하기보다 내가 가진 어려움들을 가라 라는 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신앙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길 희망합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0: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0: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0: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0: 이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월 1일인 오늘은요, 세계 농담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뭐 벌써 7월이 됐다는 것 자체가 농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농담은 또 가까운 사람과만 즐길 수 있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반기의 첫날인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 건네면서 좀 가볍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여유롭게 시작한다면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는 발걸음도 왠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7월 1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심플리시티의 웃어요 띄워드렸어요. 정말 7월 1일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농담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지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 어제는 막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6월이 벌써 6월 말이에요. 6월 30일이에요. 뭐 이러고. 또 2026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어 이러더니 또 오늘은 또 신나가지고 7월 1일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좀또 새로운 달이 시작하기도 했고요. 뭔가 여름 하면은 그래도 활기찬 때니까 좀 활기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활기찬 7월 시작하셨나요? 그렇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덥기도 하고 요즘 몸이 축축 처지기도 하고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조금 시원한 아침 시간대니까 밤에 너무 더워요. 그쵸? 저도 중간에 자꾸 깨가지고 또 에어컨 틀고 자면 목 상할까 봐 에어컨도 못 틀고 자고 맨날 이럽니다. 애들도 저 옆에서 자는데 애들도 새벽에 자꾸 일어나서 엄마 더워 뭐 이러더라고요. 더운 7, 8월을 이제 보내야겠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기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려요.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는 문자메시지 보내실 수 있는데요.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는 분들은 방송 토크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지개 뜬 아침에 주님이 나를 듣고요. 이재성의 발걸음까지 이어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작곡가 김현성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잠시라도 이번에는 마음을 다시 추슬러 봅니다. 좀 더 내 삶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야겠다고요. 그런데 막상 며칠 지나면 도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라든가 돈을 아껴 써야지라든가 뭐 이런저런 작은 다짐은 어느덧 순한 벗은 우선처럼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다가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죠. 그렇다고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다짐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것이라도 지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나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아주 성실한 저였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인지 그에 따르는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도가 느려지고 결정이 느려지고 합니다. 자꾸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요. 그러다가 아차,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진실이죠. 뉴스에 자주 눈에 띄는 얘기가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 이것을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몸에 좋다, 저것은 몸에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읽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것을 읽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야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글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시간 맞춰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과식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퇴직 후에는 생활비가 얼마가 있어야 한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한다라는 것들이요. 돈의 씀씀이가 사람들마다 다른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이만큼 든다, 그러니 잘 모아라,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누가 돈 안 모으고 싶겠어요?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하다 보면 원하는 만큼 모으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좋은 방법을 제시한들 그게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의 습관이 있어요. 돈이 생기면 라면을 몇 개 사고 담배도 몇 갑 사고요. 그것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책을 가끔 사고요. 요즘은 자주 술값을 내게 되네요. 책은 이제 그만 살까 싶어요. 그렇다고 무슨 학자들만큼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거실에 자꾸 쌓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저도 그런 모습을 부분적으로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옷을 산 지가 언제였던가요? 이제 거의 새로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평생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옷장을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옷이 많지 않은가요? 작업실에 기타가 7대가 있어요. 그중 제가 산 것은 4대이고요. 한 대는 교환해서 받고 두 대는 지인들에게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수십 년간 손때가 묻은 것들이지요. 저와 운명을 함께할 도반입니다. 친구라는 말입니다. 가끔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만 그래도 나이가 어디 가겠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차츰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는 소설가 선생님의 추모식을 다녀왔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저도 사는 동안 잘 정리를 해야지.

예,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한것 같지만요, 조금씩만 의식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법정 스님 글을 읽으며 노래로 듣는 독후감을 남겨봤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히 여기는 것, 나를 돌아보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자비, 나를 일깨우며 나를 새롭게 일으키는 것, 나무 한 그루에서 풀잎 하나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마음으로 보며 간직하고 모두 서로가 이어져 있음을 아는 것, 스스로 가난하여 스스로 검소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는 더욱더 단순해지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드린다거나 하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봅시다.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법정 스님의 산문을 노래로 담은 음반 무소유의 노래에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 김현성 작사곡 노래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현성이었습니다.

네, 마음 깃는 두레박 수요일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이제 가수 김현성님과 함께했고요.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야고보님이에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저는 이제 수원교구 디딤길 도보성지 순례 구산성지 마제성지 양수리성당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합니다. 더 좋은 순례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지성을 위한 기도하면서 걷겠습니다. 더운 날씨인데 너무 대단하시네요. 아마 근데 최양업 신부님도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 땀의 순교자이신 최양업 신부님도 많이 걸어 다니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옷도 그때는 더 더웠을 것 같고 신발도 불편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셨을까? 날 좋은 날이면 걷기가 조금 수월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더운 날, 또 엄청 추운 날 어떻게 그렇게 다니셨을 수 있을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대단한 것 같아요. 야구보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더운 날 이렇게 결심하시는 게. 해서 신청곡 보내주셔서요. 꼭 틀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힘내시라고요. 네, 인호주사의 소원 먼저 들으시고요. 야고보님이 신청하셨어요. 당신 날개 펼치소서. 이 곡은 성바오로 딸 시도의 음반에서 띄워드립니다.

이노주사의 소원에 이어서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죠. 성바오로타 엘스토의 음반에서 당신 날개 펼치소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사역녀 에스테르가 있습니다. 에스테르기,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인물이죠. 당시에 재상이었던 하만이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계략을 세웠지만 에스테르는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했습니다. 에스테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하느님을 향한 또 굳은 믿음을 지녔던 그녀의 삶, 지금도 성경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 성 마르티노, 그리고 성 아론 등 11분인데요. 우리 집에도 아론이 한명 있거든요. 성당 잘안 나가요, 이 아저씨가. 근데 아론, 또 축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축일 맞이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은총 가득한 축일 보내시고요. 그대평화 가족들도 빵톡에서 또 함께 축일 축하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 워십의 스페셜 원스 듣고 올게요.

DES 워십의 스페셜 원스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사람 둘을 구해주시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청하죠. 예수님의 권능,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설 만큼 너무나 커서 그걸 마주한 사람은 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간과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다가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권능을 지니셨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고요. 저는 자케오나무의 주님은 너의 의지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0: 것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3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미움이나 분노 같은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무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이 명제가 더욱 합당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0: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 맞서는 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귀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을 알아뵙고 존중하는 듯하지만 이어지는 그들의 물음 속에는 강한 냉소와 거부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과 거리를 두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특히 하느님을 간절히 찾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가 자신들처럼 하느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무관심한 채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우리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이들 역시 관심 밖에 내몰며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무관심은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느님과의 단절이 시작된 이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공허하고 지루한 훈계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분의 사랑도 평화도 정의도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줄곧 사랑하라고 하신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유혹은 나와 상관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이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를 성가시게 만들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내가 있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가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 줄어드니 사랑을 실천할 기회도 시간도 줄어들고 결국은 내 안에 간직한 사랑의 크기도 한없이 작아지고 맙니다. 복음 속 마귀들을 보면 그들은 마지막까지 제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돼지들을 모두 죽게 만들고 그 일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퍼뜨려서 귀엽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과 무관심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느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랑할 기회는 줄어들고 내가 맺는 관계에는 수많은 단절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관심이라는 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 곁에 머무르고 그분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몸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오늘입니다. 아멘.
1: 연중제 13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입니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동물들은 해외의 거대한 동물들에 비하면 유난히 귀엽지 않나요? 몸집은 조금 작지만 통통하고 눈망울은 동글동글하고 또 어딘가 경계심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사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죠. 매서운 겨울 그리고 후텁지근한 여름 계절마다 극단의 날씨를 오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바꾸고 또 습성을 바꾸다 보니 그렇게 지금의 모습이 된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나요? 영하의 찬바람을 견디고 또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을 버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괜한 일에 얼굴을 잔뜩 찌푸리기보다는 극한의 계절을 견뎌내는 존재들답게 이번 한 달은 조금 더 귀엽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폭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4: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서연의 여름 안에서 이 노래로 2026년 7월 1일 수요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7월의 첫날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귀엽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날씨는 점점 더 만만치 않아지겠죠? 하지만 더운 날씨에 마음까지 막 후끈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극한의 계절을 견디는 우리답게 조금 더 동글동글 조금 더 귀엽게 살아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귀여운 오늘, 귀여운 7월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쳐볼 테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세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지니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의 가능성도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도 덥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20도 안팎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해안에는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뙤약볕,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에서는 날이 차차 흐려지겠고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대비를 미리미리 잘 하셔야겠어요. 중부지방에서는 체온 유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우리 보기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동네에 나만의 숨은 맛집 있으신가요? 우리 그 맛집 자랑 한번 해볼까요? 그 맛집의 주력 메뉴는 무엇인지, 어떤 매력 때문에 이 단골이 되셨는지 7월 첫날 우리 맛있는 이야기로 산뜻하게 출발해 봅시다. 저도 여러분들께 맛있는 선물 준비하고 있을게요.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이 노래, 아, 더 자두 식사부터 하세요. 윤종신 팥빙수 듣고 올게요.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동네마다 그런 식당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좀 허름하기도 하고 줄을 서야 하는 맛집도 아닌데, 어릴 적엔 부모님 손을 잡고 갔고 결혼을 한 뒤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찾게 되는 곳.

시간은 흘렀지만 식당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슬쩍 더 얹어주던 손길도, 많이 먹으라며 툭 건네는 그 목소리도 그대로지만, 사장님 아주머니는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닭도리탕이 커다란 냄비째 상에 올라온 어느 날, 무슨 날인가 싶어 여쭤보니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를 이제 그만두신다고, 이제는 영감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곳도 함께 구경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기억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좋은 기억으로 채워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손님은 나가는 길에 식사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혹시라도 민망해 하실까봐 편의점에서 봉투 하나를 사와 그 안에 넣어서 말이죠. 세상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젊은 날이 들어있고, 누군가의 평생이 들어있고, 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담긴 그런 밥. 그리고 그런 밥을 먹고 자란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게 되지 않을까요? 건강하세요. 두 분의 기억 속에서 이 여행만큼은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밥, 정말 맛있었습니다.

내가 커가는 만큼 동네 오래가던 식당 사장님도 나이를 드시죠. 그러다가 결국 가게를 이제 접는다고 하시면 진짜 너무 속상하겠죠. 이 손님이 그날 드신 닭도리탕은 아마도 평생에 잊지 못할 닭도리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도 이렇게 동네에 숨은 단골 맛집 있으신가요? 어떤 메뉴가 맛있길래 단골이 되셨는지 보기들만의 단골집 자랑 마음껏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맛있는 사연 함께 나눠볼게요.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아, 한 곡 더 얹어드려야겠다. 스탠딩 에그. 항상 너의 곁에 내가 있을게.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곽진원 함께 걷는 길, 스탠딩 에그, 항상 너의 곁에 내가 있을게.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받은 단골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121님, 이곳에 이사 오면서부터 다니던 15년째 단골집이 있는데요. 철판 닭갈비가 진짜 맛있어요. 아이들은 좀 크고 유치원 꼬맹이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는 미취학 아이들이라고 계란찜을 서비스로 주시더니 초등학교 땐 초등학생이라고 중학생이 되니 이젠 학생이라고 계란찜을 또 내어주시네요. 대대손손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는 닭갈비집이 쭉 영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맛있겠다. 닭갈비. 아, 배가 꼬르륵 거려. 닭갈비. 아, 계란찜. 맛있겠다. 이 토픽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아침에 너무 잔인해. 2616님,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찐찐찐 단골 맛집이 있는데 이젠 동네 유명한 노포로 소문이 나면서 줄까지 서야 하는 집이 됐어요. 돈가스집인데 깍두기가 킥이에요. 맛있겠다. 스프도 나오나요? 이런 깍두기가 킥인 돈가스집은 약간 옛날에 우리 막 체육대회 끝나고 먹는, 운동회 끝나고 먹는, 졸업식 끝나고 가는 그런 돈가스집인 거잖아요. 그 데미그라스 소스 이런 거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양배추, 채, 이렇게 마요네즈에 이렇게 버무려가 마요네즈 케찹 조화로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스프 나오고 양식 스프, 그러니까 그런 땡뚜기 스프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가루 푸르는 그 맛있겠다. 그 남산자락에 가면은 여기에 그 풋고추도 올려주시잖아요. 쌈장이랑 같이 주시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저는 뭐 일본식 돈가스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런 체육대회 끝나고 먹는 돈가스, 우리나라식 돈가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겠다. 5237님, 향기 증나. 제가 가는 단골집 사장님은요, 한 번도 아른채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으면 쓱 계란후라이를 갖다 주시고요. 반찬이 셀프인데도 비어있는 반찬 그릇을 바로바로 채워다 주십니다. 모든 손님에게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모두에게 그러시는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츤데레, 이런 것을 츤데레라고 하지요. 이제 단골을 알아보시고,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살갑게 왔어, 내가 뭐 해줄까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쓱 갔다 오시고 또 반찬도 채워주시고 이 츤데레, 아 이것도 매력이지 또. 그러면은 또 나 알아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더 자주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3121님,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데요. 학교 앞 떡볶이집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따님분이 물려받아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떡볶이 국물을 다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요, 그 따님분요, 제 와이프입니다. 전 장모님의 30년 단골! 뭐야, 자랑이잖아. 아, 떡볶이집에 장가를 가셨군요. 아, 훌륭합니다. 너무 부럽다. 진짜 맛있겠다. 장모님이 떡볶이를 잘 만들어? 너무 훌륭하잖아. 부럽다 진짜. 국물 떡볶이인가요? 국물까지 다 먹고 싶을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그 국물 낭창낭창한 그런. 자, 우리 보기들의 단골집 맛있는 사연들을 만나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자, 15년째 단골집 철판 닭갈비를 공개해 주신 0121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페비시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정이 넘치는 사연을 보내주신 0121님을 위해서 맛있는 노래 선물 김영중 그녀가 웃잖아 보내드릴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6921님 오늘까지 시험인 나은아, 끝까지 최선을, 최고의 성적 거두길 바라. 어머니, 최선 다하는 건 좋은데 최고의 성적 너무 부담이잖아요. 어머니, 그냥 우리 나은이 잘 보고 나오기를 복디 이모가 응원할게요. 1026님, 오늘 휴대전화를 안 들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 폰 들고 출근 중입니다. 그냥 없이 지낼까도 싶었지만 출근길 행여아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요. 출근길 메이트 행여아 파이팅!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 폰 없으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디지털 디톡스도 필요하지만 아침에 행여아는 놓치면 안 되죠. 자, 1026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1026님도 파이팅! 5512님 WID 홈스테이 신청을 할까요? 말까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 하셔야죠! 자, 홈스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언어 교환의 기회도 되고 또 WID 이렇게 우리 봉사하는 마음 중요하잖아요. 자, 할 때가 말까 할 때는 합시다! 3911님 7월은 일곱 색깔 무지갯빛처럼 예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쳐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무지갯빛처럼 예쁜 3911님 7월도 예쁜 색깔로 채워가시길 복디가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지니도 뽑겠습니다. 이효리 헤이 미스터 빅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1252님, 배고파도 참자. 아침 배부르게 먹고 회사 가서 커피에 빵까지 먹는 건 좀 아닌 거 맞죠? 라고 혼내주셨는데요. 회사에서 낙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커피에 빵 먹어야죠. 그리고 아침 배부르게 먹고 디저트를 빼먹었잖아요. 회사 가서 디저트 드시는 거죠. 1252님 괜찮습니다. 앞으로 노동하면은 칼로리 다 소모돼요. 드셔도 됩니다. 아침이잖아요 또. 자, 0921님. 2026년도 딱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반이 시작됐습니다.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와, 2026년이 반이나 남았잖아. 아, 그쵸. 이런 마음가짐 너무너무 중요하죠. 벌써 반이나 지났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이나 남았습니다. 자, 2026년 훌륭한 해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6개월이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모두모두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바로 뽑아봅니다. 오늘의 진이는요. 오늘의 진이 125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가서 디저트 한번 때리시고 오늘도 화이팅! 7월 1일 화이팅! 렉시 렛미 댄스, 퓨처 라이거 렛츠 댄스.

0: 함께 하시겠습니까?
1: 이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마음들, 정말 이 노래와 우리들의 이 화끈한 여러 가지의 웃음으로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우시죠? 더우시죠? 저희들 이 여러 가지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또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함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이거 너무 겨울 노래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 폭염에 찬바람 아주 그냥 피부를 애는 듯한 살갗을 애는 듯한 찬바람 너무 그립죠. 여러분들은 찬바람이 불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쁜 목도리 다시 두르고 싶으신가요? 호호 불어먹는 호빵이 먹고 싶으신가요? 찬바람이 다시 불어오면 하고 싶은 일,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나눠주세요. 김지연, 찬바람이 불면.

복작복작 김지연 찬바람이 불면 듣고 왔는데요. 자, 찬바람 불면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891님 찬바람이 불면요. 저희 집은 베란다에 물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김장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온 가족이 모여서 배추를 절이고 수육 삶아 먹는 날. 이거는 진짜 계절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부러운 날이다. 수육 삶아 먹고 막한 김치랑 같이 먹는 거. 오늘 먹는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죠? 배가 고프네. 자, 1265님도 먹을 생각입니다. 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붕어빵 먹을 생각에 설레요. 퇴근길마다 단골 붕어빵집이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는 게 저만의 겨울 개시 행사네요. 이게 찬바람이 불든 안 불든 붕어빵은 항상 맛있는데 여름에는 안 여는 이유가 아마 그 불 앞에서 뜨거우시니까 그런 거겠죠? 야외 노점에서 붕어빵 만들기 너무 더우니까 못 만드시는 거겠죠? 붕어빵 진짜 맛있겠다. 저는 슈붕파. 자, 0212님, 여름 내내 미뤄뒀던 전기장판을 꺼내고 두꺼운 이불 햇볕에 말리는 게 제 월동 준비입니다. 두꺼운 극세사 이불 속에 쏙 들어가는 순간, 하, 겨울이 왔구나 싶어요. 그쵸, 이 부들부들 극세사 이불 꼭 필요하죠. 겨울에 전기장판. 그 전기장판 켜고 창문 열어가지고 찬바람 맞고 이렇게 자는 게 또 이게 겨울의 낙이잖아요. 7232님, 찬바람이 불면 귤을 박스로 사는 게 국룰 아닌가요? TV 보면서 귤 까먹다 보면 손끝은 노랗게 바닥에는 귤 껍질이 한가득 그 풍경이 있어야 겨울이죠. 겨울 과일 귤 그쵸. 귤 작게 바깥에다 내놨다가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먹으면서 그쵸. 막 과일을 좋아하진 않지만 귤은 좀 먹습니다. 자, 9212님 저는 찬바람이 불면 뜨개질을 시작해요. 목도리 하나 뜨겠다고 시작했는데 매년 겨울이 끝날 때쯤 한짝 완성됩니다. 그래도 첫 코를 잡는 순간은 늘 설레네요. 올해도 도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겨울 끝날 때쯤 완성할 거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늦게 시작하시는 거 아닌가? 여름에 시작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겨울에 차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노선 화이팅. 자, 그럼 오늘의 장원 바로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제가 배고파서 뽑은 건 아니고요, 찬바람이 불면 김장 준비를 생각하시고 수육 삶아 먹을 생각을 하시는 689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장을 하는 날, 김장 담그는 날은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연례 행사, 연례 축제잖아요. 수육 너무 맛있겠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수요일 코너 감정식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OI 갑자기.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그 맛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에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서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감정셰프 이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무더위와의 전쟁이죠.
0: 너무 덥죠.
1: 네, 습도가 높아서 그런 걸까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지난번에도 뜨겁긴 했는데 네네.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바람이 불고 건조한 네. 느낌이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덥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는 확실히 습도도 높아져가지고
1: 그러게요. 가끔 습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곤 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덥게 하는 습도가 되는 면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곤 했어요.
0: 굉장히 철학적인데 날씨에서 철학을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습도 높은 여름날 이 짜증과 네. 불쾌함을 날려버리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 저는 밤마다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한강 산책을 아내랑 아들이랑 하거든요. 네네. 그때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바람도 시원하고 네. 그리고 속도 시원하고 정말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고 갔다 오면 잠도 푹 자게 되는 것 같고요.
0: 그래요? 네. 한강 산책을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감정식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비밀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못할 고민 더 솔직하게 털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서원 교수님께서 아주 상담 잘 하시는 거 여러분들 때 이미 잘 아시잖아요.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게요.

0: 저는 맏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 30년, 한 집에서 시부모님 그동안 모시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모시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어머님 저희 집 다니러 오시면 반찬, 음식 신경을 쓰는데 평소 제 생활 패턴만 간섭 안 하시면 모시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싶었지만 자꾸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게 되네요. 문제는 바로 식사 패턴인데요. 제가 어머니께 여러 번, 한 번에 많이 못 먹고 한두 숟갈밖에 못 먹는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것도 그때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식사 왜 안 하냐, 좀 더 먹어라 하시는데 아니 저는 배부른데 자꾸 먹으라고 권유하셔서 스트레스입니다. 며칠 전에 어머님 소원대로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가 이틀 동안 배탈이 난 걸 직접 보셨는데도 계속 많이 안 먹는다 뭐라 하셔서 같이 사는 걸 고민하게 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른들이 자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그렇죠. 엄마도 그렇거든요. 네. 이게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저는 배부르다 느끼기 때문에 네네. 숟가락을 놓으면 아, 왜 이렇게 안 먹냐.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이게 밥이냐. 새모이처럼 먹어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1: 예전에 저희 누님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큰 누님이 가정 방문이라는 걸 나갔어요. 지금은 안 나갔지만. 나가면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이 간혹스러운 뭐냐면 맥주 데워주는 거랑 맥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귀한 선생님 오셨는데 드시라고
0: 이게 무슨 소리야?
1: 시골에서
0: 맥주를 데워준다고요?
1: 네네네
0: 이게 무슨 소리야?
1: 더 곤혹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1: 밥을 말아주는 거 밥을 그냥 주면 남길 수 있는데 아 많이 드세요 이러면서 뭐 말아가지고
0: 어머나
1: 얼른 김장 담근 거랑 얼른 드세요 그러면 곤혹스럽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서 저는 최고봉은 밥을 말아주는 거다.
0: 아, 진짜 다 먹어야 돼.
1: 네, 근데 오늘 사연에서 그 시어머니 말아주진 않으시지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0: 진짜 다 그 밥그릇을 비울 때까지 옆에서 네네. 계속 잔소리 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 맥주를 데워주시는 그 시골 할머니의 심정,
0: 네.
1: 그다음에 물을 말아주시는 그 어머니의 심정,
0: 네.
1: 또 더 먹어라, 더 먹으라는.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심정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이제 네. 사랑인데
1: 사랑이죠.
0: 사랑이긴 한데 이게 한데,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인지
1: 바로 한데라는 데 답이 빠밤이 있는 거죠. 제가 시원한 답변을 달라고 하셔서
0: 네.
1: 서늘한 답변 한번 네네네. 드려보고 싶은데 대학교 때
0: 네.
1: 철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친구 만나보면 다 좋은데 제가 돈만 안 내. 다 좋은데 제가 말만 옮겨. 그래서 아 조금만 고치면 애가 참 괜찮은데 그런 게 하나씩 있는 친구들이 있지? 이러는 거예요.
0: 네네.
1: 다 있잖아요.
0: 있죠.
1: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싹 없애는 방법이 있다 뭔지 아나?
0: 뭐예요?
1: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요? 그랬더니 이게 큰 원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 뾰족 튀어나온 게 그 단점이라는 거죠.
0: 아~
1: 그래서 그 단점을 깎아내면 원인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0: 네.
1: 이상한 또 큰 뾰족한 게 돌기가 솟아나온다. 그러니까 그 단점을 없애려면
0: 네.
1: 그 원 자체를 죽여야 된다.
0: 오.
1: 그러니까 그 결론은 제가 20살 때 깨달았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0: 아, 바뀌지 않는다.
1: 이게 등골 서늘한 빠밤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식사를 며느리한테 계속 먹으라고 이야기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럼 고개 깎이면 다른 것이 또 뾰족 나온다는 거죠.
0: 아.
1: 어머님의 이 원은 뭘까? 이 원은 통제라는 이름의 원입니다.
0: 아.
1: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면 먹어야지. 더구나 사랑의 마음인데 하는 게 시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왠지 좀 이렇게 톡 쏘는 소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0: 네.
1: 30년 잘 계시다가
0: 갑자기
1: 왜 고생을 하시려고 하시냐.
0: 아,
1: 그쵸?
0: 왜 같이 모시고 네네네네. 살려고 하냐.
1: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말아주는 것처럼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어머님한테 미안하고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물을 말아주는 거나 똑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어머님도 없겠다. 30년 동안 적응을 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혼자 마음대로 하시는 거. 근데 며느리하고 만나면 며느리가 또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잖아요.
0: 그쵸.
1: 30년이나 지났으면 며느리 나이도 있을 텐데.
0: 그러면
1: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커다란 전쟁에까지 같이 안 사는 것보다 못한 동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역국을 먹을 때
0: 네.
1: 이게 싱거운지 아니면 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복대님은 다 마셔야 되겠습니까?
0: 아니, 맛만 보면 되죠.
1: 그렇죠. 지금 맛을 보신 거잖아요.
0: 네.
1: 맛을 봤더니 어머님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0: 아니다.
1: 그러면 이것뿐 아니에요. 사람은 왜 다른 사람하고 살려고 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살려고 하거든.
0: 아...
1: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떤 경우에 같이 살아야 되냐 하면
0: 네.
1: 정말 순둥이.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무조건 고맙다 그러고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딨냐 그러고 그다음에 솔선수범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0: 쫓아기 쉽지
1: 않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로 안 맞아요.
0: 네.
1: 그때 제가 말씀드린 통제와 통제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온 며느리인데
0: 네.
1: 시어머니 앞에서 그게 꺾이면 시어머니한테 고운 마음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애틋한 마음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0: 네.
1: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는 것. 어쩌다가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밥 많이 먹으라면 그때 빠밤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어머니 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0: 네.
1: 항상 다른 사람한테 반감을 안 주는 말투가 부탁하는 말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조금만 먹고 싶어요. 그래야 피부도 고와지고 몸도 가벼워져서 저 조금만 먹을래요. 그러면서 먹고 싶어요 라고 부탁 바람을 말씀드리라는 거죠. 그런 사람 앞에서는 계속 먹으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0: 네.
1: 저희 선생님이 3대가 같이 사시는데 며느리하고 사위한테 한 말이 있대요. 뭘 하고 싶지 않으면 싫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내가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도
0: 네.
1: 그러니까 싫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전 이게 좋아요라고 얘기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절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어머님하고 만날 때 거절의 상처를 입히시지 마시고 어머님 저는 조금 먹고 싶어요. 그래야 저한테 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야 편해요. 하면서 내 상태도 얘기하고 부탁을 하셔라. 그게 제 빠밤입니다.
0: 아, 빠밤. 오늘도 이렇게 너무 아주 시원하게 통쾌하게 풀어주셨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1: 네네네.
0: 이제 이거는 이제 며느님이 갑자기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졌었
1: 그렇죠. 네.
0: 근데 이게 자의랑 상관없이
1: 네네.
0: 어쩔 수 없이 뭐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네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반대로.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1: 그런
0: 될까요?
1: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손톱만큼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0: 아, 내가 참는 수밖에 없구나.
1: 그러니까 어머님을 통제하고 바꾸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해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어머님한테 부탁을 하시라고.
0: 아,
1: 어머님 싫어요 하지 마세요. 금지하거나 싫다고 하지 말고 어머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바래요 하고 바람을 얘기해라. 그게 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약자 대화법이거든요.
0: 네.
1: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요. 싫어요. 이것은 강자 대화법이거든요. 그래서 반발심이 생기고 저항심이 올라와요. 그런데
0: 네.
1: 약자 대화법으로 부탁을 하잖아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 맞습니까? 부탁하잖아요.
0: 그쵸, 그쵸.
1: 좀 부탁인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 그게 필요하고 특별 부록으로는 남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죠.
0: 그렇죠. 네. 또 가운데서 그, 잘
1: 내가 해야죠. 무슨 어머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신 해결책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들어주기만 해줘. 부탁이야. 해서 남편들이 보통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0: 네.
1: 어머님한테 또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사이 더 벌어지고.
0: 그쵸.
1: 그러니까 어설프게 중재 역할 하지 말고 내 심정만 알아줘. 그러한 특별 부록까지 갖추면 같이 사실 수 있죠.
0: 그럴 수 있다.
1: 네.
0: 빠밤.
1: 빠밤.
0: 여러분은 지금 이성훈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승철, 사랑 참 어렵다.

0: 새로 들어온 계약직 후배가 처음에는 제게 다가오다가 한 달쯤 거리도 두고 제게만 인사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과만 보란듯이 웃고 떠듭니다. 상담도 받고 있어요. 이런 마음에 대한 거리두기가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느낌. 정규직 여자는 부서에서 저 혼자고 친했던 계약직 여사원들은 계약 만료로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직끼리 점심을 먹고 저만 따로 밥을 먹어요. 그 무리 중 좀 친했던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같은 메뉴 드시면 같이 먹어요 라고 했더니 그날은 같이 먹었지만 이후에는 저보다 좀 늦게 먹는 걸로 시간마저 바꿨더라고요. 이게 다 그 계약직 분이 오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더 생각나는 그런 상태랍니다. 도와주세요, 교수님. 익명 사연으로
1: 네네.
0: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네네. 보내주신 사연자분은 정규직이고
1: 그러네요.
0: 계약직 분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냈는데 딱 어떤 한 분이 오시더니
1: 네.
0: 나를 은근히 따돌리는 거지.
1: 네네.
0: 네. 그래서 밥도 따로 먹게 되고 같이 한번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아예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지
1: 네네.
0: 시간마저 바꿔버렸어.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1: 그럼요. 저는 빠밤 바로 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0: 네?
1: 유령과 싸우지 마라.
0: 유령과 싸우지 마라.
1: 네. 개인은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풀어가는 걸 빠밤 처방전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0: 네네.
1: 일단 이 사연은 모든 조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0: 음흠.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왕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0: 그쵸, 따돌림.
1: 정규직 한 명을 계약직들이 왕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도 받고 있고 굉장히 괴롭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로 큰 그림부터 가볼까요? 작은 그림부터 가볼까요?
0: 작은 거에서 크게 가볼까요?
1: 아, 좋죠.
0: 네.
1: 먼저 작은 그림으로 보자면
0: 네.
1: 새로 들어온 계약직 신입 있죠.
0: 네.
1: 그 사람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술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나잖아요.
0: 네네. 그렇죠. 너무 티가 나요.
1: 네, 은근히 티 안 나게 지금 나한테 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살갑게 대하다가 어느 날 거리를 두니까 너무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다. 처세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0: 네.
1: 그리고 고마운 사람이다.
0: 오히려 고마운 사람이다.
1: 왜냐하면 왜 그런가를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니까.
0: 아. 네.
1: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의 징표가 된다.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
0: 네.
1: 자극이 된다. 이분이 아마 계속 살갑게 했더라면 나는 큰 오해 속에 있었을 수도 있다. 모두 나한테 살갑게 대한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큰 걸로 확대해 볼까요?
0: 네.
1: 이분은 지금 그 문화를 대표해서 움직일 뿐 이분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신입사원이 사장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과
0: 네.
1: 사장이 신입사원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반대다. 사장이 신입사원을 아는 데는 3년이 걸린대요.
0: 그 개인을 아는데.
1: 네, 왜냐하면 관심을 특별히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나가면 새로 또 뽑으면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데 3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럼 신입사원은 사장을 아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아세요? 사흘이면 충분하대요.
0: 3일?
1: 네, 3일.
0: 우와.
1: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0: 뭔가 작은 집단에서, 그러니까 작은 개인이
1: 네.
0: 사장을 아는 게 더 쉽고 않을까요?
1: 왜냐하면 목숨이 걸렸잖아요.
0: 어머나.
1: 사장한테 뭐 승진도 걸렸고 연봉도 걸려 있고 모든 게 걸려
0: 그쵸,
1: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0: 빠르게.
1: 예, 그러려면 사장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0: 네.
1: 패턴이 어떻고 화는 잘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007 첩보원처럼 알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0: 그렇죠.
1: 그럼 주변에서 또 그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겠습니까?
0: 맞죠.
1: 그래서 딱 보면 아 사장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사흘 안에 이미 끝내고 네.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규직 선생님이 네. 새로운 계약직 신입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과
0: 네.
1: 새로운 신입이 정규직 이 사연자분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르다.
0: 다를 수밖에 없다.
1: 네, 그럼 누가 빨리 알겠어요?
0: 이제 계약직 분들이 알겠죠.
1: 그렇죠. 계약직 분들이 이 말은 엄청난 뒷담화가 느껴진다. 뒷담화에 향이 난다라는 거죠. 처음에 살갑게 대했겠죠.
0: 네.
1: 그랬을 때 같은 계약직이 지금 뭐해? 라면서 끌어들였겠죠.
0: 네.
1: 그다음에 계약직들이 또 만나서 네. 뒷담화를 시작했겠죠.
0: 네.
1: 저분 좀 이상한 사람인데 너 왜 그렇게 가까이? 그러다가 다쳐.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 다 나가. 그러면 너 혼자 왕따 돼. 뭐 이런 것으로부터 그리고 안 좋은 점들, 뭐 이상한 점들, 부당한 것들을 다 얘기했겠죠.
0: 네.
1: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한테 같은 메뉴 먹으면 같이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러겠어요? 뭐래? 또 같이 먹지. 어떡해?
0: 빨리
1: 그러다가,
0: 피해, 빨리 피해.
1: 근데 피하면 너무 티가 날까? 한 번은 같이 먹어주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어주고 그 뒤에는 요일 받고. 아, 몰라. 그러면서 또 바꿨을 집단 문화가 진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0: 속상하군요.
1: 네, 그러면 이전에 나랑 친하던 나갔던 사람은 아 옛날이었잖아요.
0: 그쵸.
1: 그 사람들은 왜 친하고 이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 이게 저는 당연하다는 빠밤이에요. 제가 방송을 하면 모든 사람이 빠밤 교수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런 법칙이 있단 말이죠. 2대2대6.
0: 2대2대6.
1: 그냥 빠밤 교수 방송만 기다리는 분이 두 분.
0: 네.
1: 그다음에 나오기만 하면 채널을 돌리는 분이 두 분.
0: 네.
1: 아무 관심 없는 분이 여섯 분 있다는 거죠.
0: 그렇네요. 차라리 관심 없는 게 나을 수도
1: 그렇죠.
0: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이 둘둘.
0: 네.
1: 그다음에 중간에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이 60%를 차지한다. 이게 사실 수학에서 놀랍게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룹니다.
0: 우와.
1: 정규 분포 극단치는 적고
0: 네.
1: 중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거예요.
0: 네.
1: 나한테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나한테나 관심 있다. 이런 사람들이 60%고
0: 네.
1: 나머지는 20%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나를 보기만 해도 좋아하고
0: 네.
1: 나의 좋은 점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또 20%가 있다.

0: 거죠. 근데 20% 중에 이렇게 스피커가 하나 있다고 해봐요. 스피커가. 그쵸. 그럼 그 스피커가 60%를 물들이기 시작.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근데 그 스피커는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죠. 나중에 뭐 회사가 큰 일이 나고 나서야 아 제가 저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가지면 건강한 빠밤 마음가짐 하나 알려드릴까요?
1: 뭘까요?
0: 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때는 저 사람 탓들이 크지만
1: 네.
0: 크지만 내 탓도 있다.
1: 내 탓도 있다.
0: 도 있다. 그것을 가지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좀 해프닝 같은 농담이 있어요.
1: 네.
0: 형, 차 조심해. 지금 경부고속도로지. 그래. 그랬더니 지금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 있대. 그러니까 형 조심해.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래요. 지금 한두 대가 아니야.
1: 어머! 내가 역주행하는 차였어.
0: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1: 네네네.
0: 저 사람들이 다 날 미워해.
1: 응.
0: 근데 어쩌면 내가 역주행하는 차일 수도 있다라는 거.
1: 나를 돌아봐야 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고마운 신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입을 통해서 저는 신입한테 한번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다.
1: 그 계약 불러들어온 돌. 예,
0: 좀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은근히 한번 물어보는 거.
1: 뭐가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0: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하죠.
1: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0: 내가 이런 점이 좀 다들 힘들게 하는 것 같아 하고 먼저 자기 고백을 해야죠.
1: 아
0: 아니에요 뭐 꼭 그렇지는 않으신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조금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자기의 단점,
1: 네.
0: 결점, 관계를 어렵게 하는 자기의 특성 이런 것들을 먼저 슬며시 고백하면 제가 이 방법을 잘 쓰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그분 중에 한 분을 만나가지고 네. 이런 저런 게 내가 그런 게 참 문제예요. 아직도 잘 고쳐지지 않아 그러면 아유 뭐 세 번째만 고치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세 번째 이게 다 싫어하는 부분이었구나 하고 저를 수선을 들어가는 거죠. 성숙이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0: 자기 셋인가 다른 자기예요.
1: 오
0: 자기를 바꿔서
1: 네.
0: 다른 자기가 되는 게 성숙인 거죠. 그래서 이 기회는 어쩌면 성숙의 절호의 찬스다. 더구나 그 찬스. 신호는 계약직 신입이 해주고 있다.
1: 해주고 있다.
0: 그래서 나 스스로 성찰, 성찰해서 이런저런 점이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걸 가지고 불확실하니까
1: 네.
0: 그 중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신입도 좋고 만나서 이런 것 같은데 힘들지라고 넌지시 얘기하면 어쩌면 단서를 얻을 수도 있고 그 단서를 통해서 더 나은 내가 되면 그 정규 분포 곡선에서 나를 좋아하는 극단으로 올 수도 있다.
1: 그럴 수도
0: 이런
1: 있다.
0: 희망을 드리고 싶은 빠밤 교수입니다.
1: 빠밤.
0: 네.
1: 자,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가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네. 사연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모든 안 좋은 일은
1: 네.
0: 배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더 성숙한 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끝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이성원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1: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성원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지하의 나쁜 버릇 듣고 올게요.

지아 나쁜 버릇 듣고 오셨습니다. 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두 곡 더 듣겠습니다. 키스 착하게 살자 신화 와일드 아이즈.

키스 착하게 살자 이어서 저의 영원한 아이돌 신화의 와일드 아이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마칠 시간이네요. 내일은 우리 목요일이죠. 직업주의보 코너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이 시간 7시에 여러분들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 김조한 페이지의 Say Goodbye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4: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9: 영과 함께.
1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1: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연필 한 다 쓰는 12자루. 1년도 12달이죠. 그러니 1년이면 12번 매달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본다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어느새 7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걱정도 되지만요. 반가운 마음도 함께 있다고 믿고 싶어지네요. 2026년이 절반 고개를 넘어 반환점을 돌아서 올해 하반기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인데요. 상반기에 미진했던 일들, 새로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채우면서 7월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